0: 시림 종집에 디부티니 뇽와 베레당 종더라 치베 디부 정부시시 안저 디부티 토니 표정의 종집은 망다시 통충라 당그 사드의 지중 규라 지케베 종집의 양 망부 소정 세유 레친 디부티 뉴바 모든 등비 칸리 제네 지라 팀고 원도 야부 세데 지중 지라지 타메 강내 향주 인시 송부시
1: 디글레 우네네 츠비세 니셰 드마 펜종 타게 로교 팁슬헨 조키 직조 체베 사투 게티 응고 치베 지펜 남차 참도 정게 토락다 체구수부타 고르규 쿼터 샥주 강타 덴자 샥주 강 송도 면면치 치다 사투 체디 미리카 망초라 리미토 게디 샥주 체프리
2: 로마마 저러 로데 로야 다니 테키 테 로타그 어 무샤 살레라 사마쇼크 사르마
1: 丁金从美满面康托面对别给这破烟汤空军能面削去马切狂气捏着他削去麒麟兄弟七鬼别捏去削去切记给大更所只有给西这些家是有别阔托削去康托囊所超具明烈面康的皮别七烈错别捏把削去七是有别囊所超具明烈面康给这别开启半把高清铁 俺村内部村在夜市所来在皮具企业边，第二忙个情况下，查起脚步，小区去推去通街去开去店有几送不的。现在小区看呢，他是为难明年查起面看去，面团筹备，从中开过去内部村小区进行有不的。推动干部出来一小区具体，忙错去，明显拉斯托边，场面如果请不起个有不他，小区人力做全部他，内部他困难没错，改造方面几个有不的。 Neba Abdur ki.
3: Chana li ka na li de me ko me re ta to ja ka ka di chim bo me kham ko tu ze te me hi ta nga me si de yo ga ji de hi de ta se na ga cho chim bo wa ti ka ki sa din ge ya mu ko ne me me lo lo lo to ti ki zo te me pa ke ya mu chi ta
1: Nebe nang mi ta ga ki
4: ni ni pa ta me ge ma re na lo ni chi ri ti ta ne nya ne na me ye ma ngo fi le ta ne ge ta chi kya ji da se ta ne me ni ki ge
1: 在人特别人上当个家的大我们家的钱包里的他怕即便那么长的月你们俺们怎么了当这钱嘛是没给他了人民托给他去钱一部他忙错东查他了明年去地送西子开的他找着钱一部的提及说面具错过他的那就从给钱忙错了给这破月没当这他想去钱一部的超级明年门槛给那提前 张小野，超级年忙错了，拼不完就不谈，超先新年，超年比面具错过完，你们来吃月桂的当月。俺村面具老子一天吃不到东土边肉啊，有几送不的。品种太贵，肉价贴子很错，他三位拿明年超级门槛给买了不选吧？到位，面具前的滚了拼不准呢，明年春节给上租月。来前品种太贵，肉价贴子连做起，比例给面具挺红了的呢，形状忙错错，面具扛力吃运一些送不的。
0: 这个来我奶奶做白菜，三百新年没说中七百，那是团结顶是不起不谈。七来萝卜是他三对老人，你们这顶是不用久了，滚的东西。平常新罗萝卜前期，罗明日了，长大的对白，天天节省利息了，他们进去的。七来个天气，巨人水不让组织起不谈。罗妹，让你的爹呢，天天长大那么长，心就三百谈，老人大久了，天天吃又不是。平常新罗萝卜前期，罗明日了，长大的对白，来团结不够。
5: 云水节录制三角的，俺觉得不错的。前来的天水塘松山区，他们三对人先接老人新旧菜系，为钱呢？老妹，老哥前辈崔西塘，让你新旧三百菜就了，国家菜又不是。今个我们松江塘，孙军天工新旧菜就了没呢？那在当这趟录音，表姐，那妹谁接执行天工新旧的那组的？那妹谁接执行新旧菜就了，来的对不是？
0: 平常新罗萝卜菜，那菜塘这趟罗布林，那菜这边在新旧罗么王瑞姨，那面是去执行天工上万年做不嘛事，那面是去执行双边来团看看，得些不看做呢，虽然就双边自己有些些不是。咱菜那这边执行没得不了点呢，双边几个瓦塘，虽然就伢子老在地，那是托不有呗，那菜塘这趟罗布林给罗么做，七六都当这一趟，虽然牛是白瓦，前些不出早七边来团那修呢。 拉连车三对人都是做不通，群众间沿着火大注意不是。平常行路路前，那些塘这趟路里那些这边起来新旧路嘛，王瑞，当归那么呢？我做，前面那么塘，当归那么群众这边起来是新。听个，我做出的看起，也是推的塘。

0: 대기 되게 조위토 좀이 배유라 나저 심주 첨제 땡감 송정 그 레드나 배주 특규 저와 유제 좀시 배주 신로럽 전기다 동 로마서 리숑 시자라 때네 튠제 서베 차주로 통신 체유 사제 세르럽 린토 로마 린즈 하우타 로저 츠 마르티 마주체레 최제 마베 예렌치부타 세미니 시베 응부 땡자 장세 시부초 체레 랑세 지부타 라제데디 카네 마부세네 제뉴룽 외부 강야 조더 체메베 모동기 주제 마부스 유지 비제장 르유버시 뉴주 자마다 로시 로블링토 사르도지 섬식네 켄간 쳔부시시 예용지 로브 시모베 트리미엔 제도로 겁냥네베 토 변정 신로 로브친 뉴주 자마다 로시 레시 로블링키 로메 초베 집수 제베 점주데 트리미 랑고로 시라 자고도 유버시 로블링디 트리미르 심주 신게지 로메 초바라 계용지 차가 망부 통명이 버시 배정 신조 로브친 뉴타 로쇼 레시 로블링키 로마 야종리지 나저 뒤준도 장비 로쇼 로드 라제타 장괴 춘세 부소다 송제 전에 원에서 라린 다주로 전에 지기 유제 시버시 제뉴스 전지 캡콘 사르셔의 메데 젠도나 로브센나 장마타 레시 라린 냠제 딘섭 전에 최세 중국다 로람 서비 지금지 Жинюли гюру сицеду чеба со чебуши. Невелена, нюжу замата лошу леси лоблинки лома джалаки, ngajesu, чуце тобе жизен джентуна шуюбуши. Пэжон сиро лобче нюжу замата лошу леси лоблинки унзен шунба ухуме ии. Таза, чизо юнги цензэ кумбита лири ди гуй гуй те, ломе чуду гуй жу нюбара ланзу тумбу дюн ю. Жигшун та лалэ, гуй жу че сунтун че юне, ngazui качо ши.
1: 内情结果忙不得准备特别生不脱不切就引起送不是电商企业人之成绩产业区别不成的托色系色多期间线康塞罗里年面不乐不大出行月年线对面重组好一忙措去绿了色出这不他天都干总切的罗林可以南北托年罗里的所需不他重新不他借给南部色不门把切月下面的提过期三九三热闹别不成的强格重组 这股改善改准南北经验第二日在插顿下随军企业忙是留在切勿点切勿他场面活动里各位总大出行月这一区别不成的等位去奥运西城奥运为主企业忙错周日晓得罗里各位说他改准年总切的行走里披着周围准备撒不他团队也准确南部上部集团团部把切预计送不列 各种南部地里呢，新几股子没人班，长时间南部是老沃土脚的被军队来抢了时间的。北部长的，他个长子平民年初去主席瀑布正面，罗列所谓推卸地呢，从没去项目团委来了提醒月。俺去长子，项目团部也不远，年代项目团部，咱们送进来十几盘新个月了，主力给团部讲也不远接送不来。 别不给年冬节明年生日了，当组长去那天的批改东措施出席前的，场地提供去新进创作中年，你们这套，啥也不参与公司协助他，搞个事呢，私信他，问问，跟我说几对钱呢，批改给你们说下不签约。别不场地，司空创作当支部书记，创作五连客主任，啥也不参与公司认真进动，迫不及待去。 他龙安村创作中年了，开包车送给他观众表演，忙错不把他团队批改执行预计送不来。忙完班，别不长的去创作年做去开车军饷去给马赛，三团银行去上接他，当去西区三百里之外，行来他和他创作些吧，忙错全部车不接，明天我就吐不出军不来。
0: 在确实局，局长级别怕难落坑。龙骨芒草，落骨级别，谁去地面？下面三九人都对下去注意。那是中间的芒草田的妹妹，朱杰当、宋真、张四姐、娘这偏见中间的关键党员不是。 他代表了中间的用户朱杰堂、宋真、张四姐的初代领地女士子皮，相当接巴了。相中女士子皮堂，只管呢区别，创作年纪出去热过节了，偏不投入不是。年底，北京天堂面钢铁起来开不，平常老百姓学到面钢堂不了偏呢，前天日熊起来闹嘛事，来处于这对那么长的关系。

0: 중앙기 랑숭 뉴스에 뉴교 망위네 고르통주로 직사니 기종기 리류 뉴스타 망조라 로접세주 티 당유바시 표정 좀 급조배 지랄에 대응 사설 운영 접신이바타 제제 뉴스관인 표정 좀 주 표정 사본관 바치 제비 주된 저의 제도 소법 참도타 닌지 시스제지 천대 총수타 퇴내 된시 전조원님 규제 수준에 랑숭기 경험 리부타 땡도 보고가위 리내 로규 퇴내 다제 제기 내수 외배 제이바시 Nidu, Beijing Tiantang Mianggang ki Chile Kipa Pionzhong Lopchen Shodo Mianggang Thangbo Lopchen Chetun Rishung Chiri Nong Masi Lechui Jidu Namchang Ki Guajang Kiyo Bashi Chile Kipa Nam Pioyotu Shurin Lezai Nishi So Wangzai Nei Pongkin Lao Wengi Mianzhu Chiyo Bashi Tadin Ni Mianzhu Nyamle Na Nam Pepe Nguyendun Ki Suri Lakzai Ki Rangchong Ki Wangzai Chichu Mianzhu Shibshu Chuzai Torun Chokiro Rimdik Tuyo Bashi Sengarin Ki Tiang Di Gaming Ae Sengkiro Nianzhu Shusar
1: Dikarani
2: Kani
1: 天中龙天年轻野公来见龙天一顶着顶着了松在训练野人边边靠拢我西起顶着顶着给西恰顶面让先去厕所了点送去顶着顶着给切天塔
3: 짐주택의 시작 시베 디보니 규제 센세 나고 초베 레센디네 짐주 태제리 센키 제스 미마니리 야다지 저리 슈베 랑고 딱용 시베 낭세디히라 다삼데리기네 녜나 졸리 센키 단데 샤바 저드 난게 바상라타 다나신 나졸레 제나리아 딘든 슈베 딘슈 군준 토데라 니가 섭슈 제이나 나말린기 벽에 롱진기 첼럼타 다나신 중인 디부 벽에 송가 첼럼도 시베 니 규제이나 레센 센세 남바 니운네 투치타 다나신 쇼베 찬니 섬지 장미유라
4: 那尊严呢恰恰这是你们年龄的大计天东修局人生的赢呢这是迷茫年纪小白秋岁古塔刚刚安的秋岁绝白爬了呀东古一部的大天东修白绝人车的赢呢那么连接起龙城街特征卡巴昂站了解古气出街松啊你出出塔出街进啊顿顿古了解古气 出给松啊，你出出他，出给进啊，顿顿过他。他那心，求云对不托的呢，切这个难的。但是南下回军途，南国疲倦区别，军人车里呢，车别，但是南国大军的，两座拉索别铁骑，那段铁里呢，那阵给电讯观众，跟土地拉他，平时呢，人们拿消失了，铁路人给最关键拿说。
5: 退休安全兰国东安尼多纳西了这种兰国大将给现在也不满意呢其让卡罗阿前天西了这种啊退休安全兰国拉记者也不同那样兰国的基军家里尼人一级西摩东呢其让车当点别卡罗阿西卡拉因兰国大将你在哪撇他
6: 今年王朝电别电讯观众局，天然气军队人一级兰库尔拉大将接单呢，兰库尔基鲁拉拉军事话就特清楚了。
5: 今年天然气兰库尔基农坦乱了春秋接单呢，可能是不是接单说兰库尔东格给军事铁天道抗力用途？
6: 他的天然气三星别立前第呢，
7: 今朝天这立前给南西立前兰库尔大将是第一。
5: 连接连接南修局罗格斯修。

0: Dine nyibuti logic su zamba ko tuisui xieb zirba la.
1: Ladi.
0: Tama si kachi ge logic na la jili jub zhang, ta na nishu sumchue da nye yorba la.
1: Ladi.
0: Bena chini che na.
1: Ladi.
0: Kachi ge yanchi chichi nile ma da nye yorba la.
1: Ladi.
0: Lodi chang zai cha digri de yanchi gyu mang lu kya ba chinbu yorba la.
1: Ladi.
0: Che sa namsha kwen gyun du chugo mang gu da nye ma gu shubchi gyu gu nye yi na jili chang zai di cha xia di zo cha di yorba la.
1: Ladi.
0: 역시 지리가 아동네 둔둥디 세시 조지 차대 동안이라
1: 라딘
0: 딱해서 쇼우딘제지 교년 멤버진원의 차샤미는 아니야 가쇼래 르 창제소마를 뒤주디 로직 주디장바 아니 지른다 쉬운거로 봐라
1: 라딘
0: 레세레세
1: 노
0: 노 도시라
2: 퇴교한 채 랑골 동안이 떠나시는 지로 랑골 닥용기 시제야부마예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지롱암
3: 퇴규안츠 랑골라 지제야부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된베 칼로와시 칼라인
2: 랑골 닥용니제나 피타
3: 디네 왕차된베 딘슈권준규 키랑기 균디에랭니기 랑골라 닥용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친투라
2: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라 춘중 치다네 콜로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3: 타다 키랑키 센신베 리젠디니
2: 팀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골 닥종 시피니
3: 렌게 레첸 난 슈규로 그스슈
0: 올해 생각은 공감사
4: 올해 공감사라
0: 레세 키랑키 시아바 레첸 태동카나 무슨 취조소라?
4: 로로기나.
0: 네세 천칼슈우이나.
4: 아 체르도 있으길.
0: 네세 체르도 오지라 시아바스네 근데 균난 거유라.
4: 어 서가 보자네 거유라.
0: 네세 네세 도시치. 아니 나저 네세 나리야단데 덴데슈 베겐 토디안라리 기랑기다치 랑고 냠소데 다경 테르치 근나네 테가 송쇼유라.
4: 로로기나 도치라.
0: 네세 소로나.
4: 로기나 단데 녜 모드데 나니 로니 팀브레라 캐나다
1: 네세
4: 로니 따텔루트 탄데 셴지에디 틴데 따다니 틴데 당베난데 셴지 제벤 바이잖아
1: 노
4: 따 모더디 녀타테 콘즈티 바오양기 지유지 제스에다 콘즈히네 모터 녀서테네 지유 쿠르체 땡안저테 바 동도바 제 인티그레스 따 디쿵리 페지 숨겨 쉽게 따 텐데치라 나케메 순지 눈치라 지우지 제브레라 캐나
1: Listen.
4: 어 때네 따 단다 때 공리 디 나도 무슨 소지라 더 현실적 도용 도와잖아 감베스 소데서지.
1: 올.
4: 어 단디 어 단다 공리 랑 디 나도 따 나도 데트르지 레라 텐디 디 뉴네 지우디 더 제네 따 단다 콘투스야 제네미 따 결혼 디 공리 나동래 쓰면 디난데 콘조게 공릉아동라 지유지에 지서레디 모더시라탕면 지유지에 마레싱이 디칸데이나 치키 컨디슈고 섬지야이잖아
1: 레세 다디 디릴 당통만 나조 단다 고네 긴라니 쉬는 시체 디나로래 디쇼릴 찔리체즈며치 찔리다 배샤나 교망로시랄 디나로네 춘음 제베급송 나조다 춘음 지류전에 인짐지 단다 깜바 동기세디 투저디야 데르캄난 신양갸르 골야지 게우리 춘음 제디르릴
4: 아 레라슬라 세겐라
1: 다디 카도시옴는 추저 데르캄다 지구지캬네 나사디 코 쳔구시야잠리
4: 아 레라슬라 세겐라
1: 춘음 사바 제디르릴 단다 깜바 동야디 나조야 데르데 코네 단다 갸게시옴는 바오양 푸위시리 타코야 데르코네 지카브리
4: 아 레라세겐라
1: 데르마가네 배차는 계속 집네 드릴 감바 동제 뒤리
4: 아 레오 텐트라임 브라켄라 티 콘도 테오 테노나네 티 치트로 테메네 수비아요리 티 지우 프리티 쿵리 말롱네 제그 마레시티 네디 녀타네 치타타마 먼중버체
1: 양
4: 지우지 바오양 지 제브리잖아
0: 로 켈라 탄데 콩그디 송야게 다지 그르나 쇼르발라
1: 로
0: 티소 디리샤 디니엘레 말레 니수디 체브르와 켈라
1: 라디
0: 쿠란 탄데 랑고 사브 뉴제 배추 쇼 담은 도 알아.
1: 어라.
0: 다이 년에 로제데 멀레. 제니 창세데 멀레체. 다지 년에 다와 쇼 말벨.
1: 어.
0: 다와디 탄데 변에 디마레 다와 초레 뒤레 지나 추놈 지야기고 退休的新包了嘛，但一年来经历的阿东来过了，阿东来面都是，一年刚把的退休死，大体，但是呢，可是他的老国早年给是呢，接了阿东门来呢，他的春农的几人员嘛的嘛，简直的是意思，一年来退休的新差不多是吧，到处的都来的，是不啦？
4: 哦，来了，
1: 就那，退休新员那个了，接不起的，就那你可能给那嗯，春农的接不是了。
4: 接哪不得，他都丢了。当丢了，但那女的在宫里，在宫里第四个了，当我送那一级的级接过来时，你看，到女的穿的这，说是宫里的朋友在七级做那点接的这个时，他当到宫里，我没得给的宫里给我当了的职员的，干不得队员的，只有接过来送给了，你看看这个，但。
0: 对，没得中年人，到我送那接的时，当俺啥大人不应该得接触嘛，送这不，反正这说呢，只有去古镇去人得现得把经验去得送去，等我的接不应该了，接呢，等到等到路的打工的阿东没事做的呢，干不得对用的。哦，来是来是，大家告诉了。哦。等到去那给，可能是说呢，这里常在的生长，最那啥片木头上，说着呢，等到南瓜庄呢给春农的怕过节。
1: 装个年终对吧？节节送节节那不是是罢了。
4: 好了，
1: 但一年来节一餐来来，很多干白大的，他的叫那送那送，多多的先拍个些呢。春农的节点下，山顶这个过大大些的是吧？对了。但是呢，以前没这个了的，过提前的话的了，现在可多人去提前，提前过年过来的，落来多的。
0: 哦，但是以前民间南瓜村还是，但那牛舌的当季收获的，下面呢，我那做经济的内部团结了罢了，但是呢，老来那里收下有了。嗯，但是呢，说多嘛的了，经济节提起多嘛的了，下面呢，还是必须要些，下面呢，可能他的春农节是小嘛了，也要亲戚养家过年节，他那做干不同样的，地里的过年干了了没得。哦，那是那是。
1: 但是这家里呢，养鸡，嗯，马鸡呀的，这个不养过去的。他和做的成规个内部积累是吧？那对了。对，出国了呀，去跟着穷些噻，对这个大大些嘛是吧？嘛对了，是吧？嘛对了。但俺那做城西的店铺没对账吧？别个去成规个内部对呀。那对了。那是，再不给那送来了。老老再不给送来了，多钱了？那是，这里是伊拉呢，退休年龄呢，白相是呢，谈到过。
0: 其实，俺当时呢，逻辑，伢们的逻辑是的，第二年里那干不通过的。提前伢今年里那，伢过干不通过的，干不通没说过，俺那可多，年个里面嘞，可多春农的季节，伢家点干他个啥嘞？
4: 来是来是。啊，来是来是来是来。
0: 老老，但是这来是哪里？经济是哪的？经济是哪的？外国嘞？江人不呢？这批个。 春村期末突击的时候，引进民企，让家装给他的春农节是得亲节，工作谢谢去哪的？
4: 老老老见了老师。
0: 到了现在，第二个不差的是吧？是了。他那小孩就是出发第一天干呢，他和弟弟姐姐不是完了？
1: 是了。
0: 现在生意就是出发，啷个买呢？其实让给他去做云南这老多卡巴那个他的，他的去做干呀动作，马卡比呢，伢生意他还解决不了吧？
1: 那对，我弟弟姐姐干那个了。
0: 那是。
1: 哦，
0: 谁骗他送来了？
4: 哦，再不去见，给那个
0: 中国的最早的嘛，像土里点不当学徒了，早点可能是送他那，说着那天在烧烤的春农听节嘛，接人队长把马季亚个顶这去，陈贵个牛不听亚个大大起来下。
4: 那是老师给那托起了。
0: 那是老老，你给那装给他的春农节是在杨家派去台阶，地级区少教军送那他的老来那里烧送给了。
4: 那是老师给那托送了。
0: 那是。
4: 多些去，多些难学吧。那是，那是，多些去，多些难学。那是，送了哪？哦，但那没得的，看地，看就那了，农路呀，给的安装几多啊？讲了。
1: 哪里？
4: 哦，嗯，但那控制时间，没得安装的，就二零的，就二零六的，就五零的，就五六的，是的。但那也没得路啊，的，咱们农就五的，讲讲路个吧，讲了，控制点的路。
1: 路呢，得打个过来，当天子多个月的，可以去安装个的那的路，不是的，看着那些。其他的，他的南高的安装的，卡住到过去过年的，过去过年的到了。
4: 嗯，的卡住那的要的是，的那的过去过年的下降了。
1: 那是，落去了。那，到底过去过年，那过去过年路呢，差不多快要忙个月，是的，今天要忙的了。
4: 老老去了。
1: 过去过年的，过去过年的不打个月的了，啊，正式些提前给那做，到底宿舍。 나로리아 타고 마고야다 디케 렉스 요릴 타나

0: 다갈 제야스 메벨 디나론 나조 다 트윈음 렘방 만자베 긴기 코 나로리아 제규 정말이
1: 레세 레세
0: 다지 카지가 단다 어 잠드는 듯 직대야 요 말이 진짜 다지 니엘 카지네 야 다가란 제우스 진짜 말이
1: 레세
0: 레세 약쇼 주문나 길라나조 제세 찍레 제미나 안지 어 다지 쇼고 직네 줄 함네레 세데부체 잠드는 니 놈디 다지 어 제세 다가란 렘방 다가란 쪽 페이지에 단데미나 아니지 어 딱 그 나로 제규 딱 직직부직이야 되자 양지 간지 돌레직 장시 제아이네리 티싱 나조 다지 아 닥바 마차야다 인데 캐시 그우리기라
1: 제제제라
0: 노
1: 네세 도저시 데네 단데 코네 갤라리아 단데 데지 주금 좀 말벨라
0: 나리
1: 디 지리 가수르 지오레 수년 콩게 인데 귀지 갤라 그린치 제소샤라
0: 노 도저시

0: 양시시 참으로 승비
1: 러와
0: 마세 고유에 박소수야 뉴시라 조사
1: 러와
0: 나가 안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1: 야구 크지
0: 다치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 조
1: 조조 지주 랑고 대제 조 알레고 안 남바바
0: 야 나 아마
1: 이제서 갱근 전부 뒤지 채
0: 어어
1: 어 데니스
0: 니스메
1: 다조 다조
0: 다조조
2: 집에 구유 구양부탕 구유라 바르조 첨부 미우위치 장면 지고라 망잠 슝르 야부유
3: 탄더니 비징키 추즈 주부다 다시
4: 니카르니
5: 니카르니
4: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개 롱치 이
3: 曾仲堂龙津对儿曹为拍击两年为曾仲对子电力器我们苏里马尔心头米子应力对卡拉冲恰强白马堂冲别宗日古贼对目的新开超过连接去年王级别四十部曾仲堂龙津对儿曾仲堂龙津对儿
6: 在上天别三朝天界公康上定地推给龙津级的人气难度多卡的协助次令文件及赞巴堂前把简简单的修大难行平均每马比准坑内比准难为培给那修人路纪念期不度推别增重人物年期压期许诺大米及登据级别的 편논네 단대 표계 롱진기 개주당 튐벌의 숨지 원삼당자 양튼 슈규인비 세나 유피슈 생기는게 표기 너슈 진루기 냠케 물두 퇴배 점중 증문이기 제시긴바 슈누 담미기 뜸규 제바티 좀바보 도카르십중 세린 원계니 제로 책동 축계 굽죽굽둔로르 장떡롱투 옆나와 상양바탕 융등춘이기 세수구충바다 공로 추네 주시파르 표기 익시 냥아당 제벌 장난시 공로 정안네 멘출딩도 로친 담아시리 총도 냥아 리우숨다 지기 거로 익리 나초 잔도 양제메 리무 용조 대표로 닝메 출루 제라 로숨 장난시 도가르셰 중 치린 관계 기 제불 하상기 겸네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고진 듄바 계산 야초 메왕 폴라와 쇠남 도게 왕교미 남계제 기급 며칠 시급지 종변다 작지 티부 종기 종변 별산의 시슌기 총거로 지변 가륜제기 갠시용화다 학벌도 공기 가륜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신 장남 가륜 독주제바 잠춥지기 칠로띠 질로 책동 등계 주주 리손으로 공부조법시 도가르셰프 중 7인 완전히 드럽족계의 표기 변리 교회 최나 년자 신도치회 좀리 개전식인바다 공기 명왕도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접계니 현자를 야가르계당 표계니 현자를 기 멸교 다주세지 끌리 청와 리버시바소 잠나 유직 대군기 최내 신우 담이기 뜸규다 미왕도주니니 계급치나도 개차당 쇼킹 신도 전부 유업시 신우담이기 뜸규 제바티니 도가르셰프중 7인 관계기 구신의 투수 작지 지구종기 종편능진 우짬내 주 도가르제시랍겐투 적발난신 년집 책조르기 남내 시에베 뜸규 정부티니 표미리기 쪽라 겸수친부의 난기 외동초의 진월기 제식시 뜸규 대낭 좀바뷰 쇠냠댐배 담비망북교네 미숭예다 유기 젠조 삼배 찰코소와 내망 표숨촉바 은숨 신치유바마세 책조르다 은주남 제디 년집다 코듀서바 나위 표기 따주르 표숨촉부 망다 제바 제기 좀이티 로바부츠 이완초토바 중앙마세 좀치티 민나 편주 랭묘당 유기 전종 자와 튕기 강식르 진배 따와서 책지 영향하게 도안이 치바다 자외 규림다 숭예두 꾀배 민의 삼루동취소 책루 도와 지유배 제루 빼면 좀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태 랑주 표숨 척배 류르 갱규 상규 제바당 자와르 뜸규기 소띠 좀바보니기 제참 말류바 냥아 메롱기 슝 체마르 조바 체마다 급제 그코르 식디 세강 먹뉴 찌리 제베토 제체 된당 참배 겐남자 냠시기 제네 응바르 촌바르 제라 책제 남 세강 등동 찌리 대야 책바르 저촌기 세강 시르 대바지 찌네 겐데 뜸베 냥아 자외 수균 떤네 세강 먹뉴 찌리기 겐남 냠시기 티유바티 냥아 메로메 숑튼기 주구 양바르 쿠르베 리키 푸유바시 샴라랭게네 도가르시 창조 뉴진기 조배 닝불레 중화 치미테 변조 타다 직도 뿡바당 자왈라 롱주진 주창다 정지창다 장배 창라 속바 뇌치기 림바 두말라양 르바르 제발리 기첸다 포무시눔말라 속바 대균 남바르 뇌배 뇌두 사르베 제갈라양 르브두 착바르 쿠르디 푼초 세미신배 롱주기 njorpa kukyu nyingbu tsoleki. Gatun chertin gunla nyomkepe, dogba duzi chargi iwaante. Gaptir rinchin zibe kim nangtu. Zhengzi changki nyobe namgyurjian. Lukar rumu chokun zochijin. Sarpa sarpe begi ngundu la, yishu gemu langtsu jian namda. Shinsang shunu tsoki ruzi kar, turi minakkayan gengchibe, gyurpa tumi, dunsi zibarche. Tetara ninsha dunki chenwa la, pangme ga dun chowe kebarki, choge yingxing tambie lamnebe, moze kuedang chewar mani ne, kyushu tini duba toma gyuru. Ga dun choga zobe ningebar, yini xindu denba darche yang, gemang kombe role chakbe lung, yuebe langzu chishin gunen dar. Dunyun pinzu gunki ningbu ju, Rengnan dewe chokdir zege ro, bangne sadang dungwe gadun la, jeba teni xindu nemi nyam. Ninsha chenwa riryang lu kolu doshi gikyur tame nyamuti, nime langma chungsi tiyangni, zemi tunge denba dhubur tong. Gubtir lhari nyamu wongchu de, sabjing chawwe lodang denbe chir, zaju songti rewa zogle tu, chule pangbar tepu newar kyur. Wangchua limpu zogdoro ngantyu zir. Chusi wangpu genkor ripani leji yinwo mati zidu ki tondar cheba xindu uygar chu. Tizi chishim geba beme cor. Necha gumi gama sarbe co. Dube dabdung gune yo kyurjing zomgar kesar reba jiyang sik. Chundien gengmi tunzam kumarda. Denba teyang dawe ziba la Rebcha ngoze kuedang chechene, zige zhola gubba dhubur gyur. Ngozang langzu gikchang gamayang. Ngyokar chingwe toshie rinjangxing, yinchuwa dawe nacha zimbayi, dube gadun zhubla chebatar, cemi tunzam ziba ngombe ci. Yunrin tune gawe gadun la, ziji samden yomi kyushu sung, unbe kamsang nyamdu gawar xiu. Rekcham lai kuedang rinjingen, Yidu gongwe chokun torchene, langzu jipur chongyang pagyu kyu, lingnab zidu genki bu kyurbe, pencu miki wazir ribzhu di, njoki suki gichi me chongwa. Njibyo chewe betir mikchane, dawe ngomba mebe gichen tong. Jamni lakbe rikba sarba yi, njine kyuche yangta jing kyurjing, pimbi chutab jorwe namgyur ki, Samchur ponye chawa zobarche. Tene chushin tachang gertumki lagu

0: 어다 너는 실망감다 야 들지세 즉대미 봐 개껴직 잼도 어 나수라 한웅도 근대미도 다 여봐 시지디 조용 예락부터 냈음 조 개재무송아 조 개재무송아사 예랑사 조 안당담이도 조랑 흘러져 조시러니 봐 어미 다가 뭐라게 조용 가봐 안가다 뭐래 그렇게 직대줘 매 도시 111 333 우우우 다가 내들은 바치 벗기나 우유 여자로게 살펴오신 유명 그쯔 동매랑게 틱다
1: 진예숨씨 진압죠
0: 틱도사
1: 진심죠 지숨지 진이쇼 지죠 다 연이 가출해
0: 얘나 뭐뭐 같게
1: 아 진압죠 고멍 아껴
0: 야 내가 가시에 지금 좋게 매바네 어째세마 다양로 진구 봐도가 나 죽인다 최경주 최경주 아이자 최경주 최경주
1: 오다 저니 살펴고 삼재 수수수알라다 통홀등미도 아니 니디 더브라 잠부치 니스 주의 아찌 겨 미에도 들었어 아찌 아니 더브라 같이 구세지 슈즈 아라 미미, 지금 마상 공부만서 개요 말이 미녀지 콘주 싸는 거 아자 어머 가지요 아자 어 샤무디 마스피다 가지지 아자 나 도스동제 친미나 예유니의 마통제 냉거 요리 아씨 야 나 뒤에서 왜 뒤에서 아자 어 야 벗겨 아씨 쉬다 쉬다 고야 아니 아지 다양 가르쳐줘 아자 시에니아게 마시비다 호지 부모 뛰다 로징구도와 겐치부딘데는 최고아유 겐치부딘데 최고다 아자나 도스치미니 랑코디 게임하고없지 냉구요리 아지 요야 나 지스구에 지스 아자 아야 퍼지들어 아지 쉬쉬쉬 호주아니 아지 아, 야, 같이 해줘. 아자, 라고 하바디에 마샤난다. 어찌, 부모. 랑가 쉐바, 겐지부 딘데다 채워. 아유, 마샤난다, 뜨다디. 아자가 디엠 치갈레스. 아자가 쇼팅. 아자가 디엠 바제마 동당고. 아자, 아자가 디엠 뜨기득 치치는. 디엠을 바제라고. 아자랑 치수할 바제 요다. 카소레 보면 되니. 까마시 왜 깨져서인데 쉐마요 아자 까마시 왜 깨지 마리
2: 마리
1: 와 체비 아자 나 땜을 띠지 땅도 있나 나를 팔로 헬레제 떼땜 땅을 봐 가리 가리 쉐바 아 나를 팔로 헬레제 떼 어 지퍼모 아자 라는 실리 미딩 대리 삼주에 니에 라는 쉐오 나 탄다 체뇨 화초니 Tenyu nal pali sumte. Bola to tiuri mola to bo to tiuri kir to tiuri sime to tiuri. A yang ge shu da. A ja nal pali s. Ganga. Ganga ja dian ta ti zi duge. Ti zi me ja. Che zang ge. Ni. Ke pan kui ki ja lam ge ge nan do shi do lo. Wa ya zi ma. Pa zi zu zu. A ja ran nan xi dian ni me zhe. Je dian ti zi me da. Mo. 这个新个每年新个月等等，这个整个每年整个月等等，西拉这个小啊，娘你，阿姐，不打扰你呢，你是不是外在肚子？哦，这里你看前面，明天看咋的这土给？
0: 东西，变了变了变了变了变了，变了。哦，这怎么着？变了变了变了变了变了变了。哦，这。
1: 这。
0: 啊。
1: 这的彩票给我直接中彩了呗。
0: 这伯母，他过几十了吧？彩票我没去当过，但因呢，钱我拉下。
1: 啊，这这钱还烂多。哎，
0: 都是的，伯母。你也照顾三代过，能就那彩票女儿俺们家过来，对，许多看那光没给钱，大把的是家里面的全部都过来，我大哥全部当刘翔是他爸子的，他弟呢，他让弄得吃的嘛吃吃，全部当起了，你莫在蹲在穷，大当的面干脸下是的，
1: 啊这，这这这，算娘钱不多啊，
0: 俺这谁了，算了，这两个是民族啥，大姨奶奶莫在那我的东当起了，别掉下山了，哦，那我的祖宗上不过来月了吧？你的保险过了谁？阿姐，大娘了，看你不顾全局，阿姐你脸面，阿姐，大
1: 舅，我爹大姐姐爹干了些啥的钱不的？
0: 阿姐婆婆，三代过大概东洋嘛大，你莫在东下阿谁家？
1: 我这边舅，大姨呢就要那个空心年不得狗追嘛去呢？你们去，免个打他年不得打。
0: 我这。他突然吸毒，看那妈过不得几多啊！不对，伯母，压住啊，压住，压住！
1: 还有马屁去！
0: 不对，
1: 我先躲你不听呢！
0: 不对，
1: 二十年别过！
0: 哎妹，不对，阿家
1: 啊，
0: 阿家让伢打水果不懂吧？
1: 看错了，没听你。阿姐，打软用吧，就大爹，他让婆母看了满年不见，明年六多可把嘴闭，咕咕咕咕咕进呗，蹲个老心的咣。光是的光，都给我收起脚。
2: 你还看什么？阿家的秘密的拉多可把自己骂出去。爹，你还做啥多啊？
0: 阿家，我是的。罗星了，光光是东北，我是的。
1: 啊，
0: 天生莫在当乡，当乡做东北上不来的。
1: 阿子一走，是哪
2: 趟？是阿家，对的。天生拉多可把得给得些亲戚，上我去住，全班那啥能给接起来？啊，天生拉多可把得给得些亲戚，上我。
1: 아니나가서처음에도겨버려봐
0: 겨버려
2: 개씨락도가봐뜨기뜨기제친제랑가수고여비나산그제치가
0: 락도가봐뜨기뜨기친제랑가수고여비아씨남은정부대김주호르겨고기리고
2: 라개씨락도가봐뜨기뜨기제친제뒤뒤토스주치매양제도나
0: 내도아마
1: 보모다마시당고
2: 阿姐，你看看你俩现在过没？我只能给你毛泽东对年长，浪漫狗对年长，浪家腿对年长。明年的拉多卡巴自己这边呢，人家还准备现实哎，
1: 现实现实
0: 不？
1: 他带领我呢，拉起家里那手机，可把是准备新年新话。
0: 你想，你想，婆婆，退不家里，通不几个啥东西那多啊？
1: 是是，婆婆，对的，阿家个幺儿吧，就有让能洗澡外面多少呀？说不咱们是骗你，看天气要嘛的生不育，他特地。阿家的，阿家给兄弟领导的新年新话，阿舅阿舅舅，对的，爱你。
0: 对的，腾给做个男的有了吧？脸面真巴卡的死呀，对的吧？阿来拿下我。
2: 还有马的舅。
0: 啊
2: 啊。我这边，俺是南青西的，干西西，南连大家的制度。看来你，俺当你们都躺那么当对呗？
0: 月月月，好么月？
2: 这这擦水，擦好。我这两个全为够，也与你那样不对。龙马不对古热闹，龙江版的别得巧。
1: 为了月亮。 sikdana, dinye ye la sikdana, langko cho nye me ba na, chidi tatwe dinye ge.
0: Kayi mayi manaro, tsukki tsukki manaro, bakkulu tse matero, jusi jomni matero.
3: Dian chung na di gi yi, jim jui jing la sung wa di, nga tang ke tang kong tang che, nga zi chang me wen ge yi.
1: Ge chue ne zi ting sung xie,
2: ge chue ne zi ting sung xie.
0: Ge chue ne zi ting sung xie,
3: ting sung xie.
4: Zhi xu leng pu, mang na yang.
5: Dian jia zhi xu, zao a yin.
4: Nga zi, xiong lam to koring yu ce le ge di mi dong wa tang, koring xin qi zhu lam mi sung wa. Chara dongni kori mi dongwa, kori donggap sim mi yingwa jie che gyu ni, ke gang xin tu qin pusi.
5: Tu gyu ngan cu, jim zhu jik sui le song zi xu ni, zhu lam din jia tang, ye rup ju sang le di ni, zhu lam xiar dong yongwa che gyu ge lin che di, din jia tang din bie zhu xu kori yu ji, tu mong to du gui.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모두 참인리야 다와 쇼겐 코네이나 드링양 포네 리젠 상부드규 샴키 순시에디 초보미만라 타 라프치리인라 핀조 덴진라 구난초야 퓨디레드윤카 리조연베 민둔슈규타 기나조 파조 테듀 딘젤레 이섬능규 친구 쇼고인시 순나샤 일라코스모로 모두 간지 센터 또 진라 코네 드린 리첸 상부디 규 샴키 소세 디나 르모와 우라 남블링게 초야 퓨규타 신수 찬레난 시슈 유베 초보 남블링게 초야 퓨디 투 남미야 구수 세탄타 김장 침두 제 용베 제시 민두 슈고 인시 순난도라 No, Samla community should be Lucy D in a Dumjino Blangalin and be Kim Gora Sib D. Lucy D in a Dumjino Blangrangi, Tita, Dam Zon number C, Mimba say in a Hurangi, Nelly number C, Risha. The Minga in a Dumjino Blangi, Zamju, Nelly Hachanki, Mambu Yori Lang and Zuy, Gazi, Simbabo, Tinget Tree in a Zamju Ditali, Nelly, Gosuin, Chambushi, Topna Yorilla. Samla and Zulhendo, Kim Gora Sibi, Sunjidi, Sisena.

0: 대박 가져줘요 봐.
1: 내 표지 직속 민자와 숨주 타바 딱다 생기다.
0: 헤이 예. 다 전에 키랑게 캠베 릭쇼 숨주 탐바디 가르가르베.
1: 잘하세요.
0: 원래.
1: 까 카 강아 자자 자냐 따다다 나라라 샤사 하 아. 어디 그래?
0: 가래 릭쇼.
1: 응.
0: 까메 숨주 탐바 마신 예수 여러분에.
1: 아치. 다 전에 키랑게.
0: 어.
1: 나도 비라 까메 숨주 탐바 딱다 여거베 좀제 생기베.
0: 다 뒤에 김재생에 단다 표 용코라 요 말이.
1: 휴자세 아니.
0: 다 전에 키랑게 뒤 김재지 수나달라.
1: 와, 키랑세 아. 땅 아주 비라. 까매 숨주 담아 딱다 여급에 김재니.
0: 와,
1: 니주 저거 용차. 숨주 속지기 망차 봐라. 아니 숨주 담아 딱다 샤브레.
0: 콩무 매베 김재를 말이네. 용아.
1: 응.
0: 다 전에 키랑게 깨지지.
1: 용아.
0: 표지링네 최왕아 당 최왕아 가르가르베.
1: 표지링네 최왕아니.
0: 어.
1: 소리빠 소와리빠 나리빠 체마리빠 자리빠
0: 다 라를 다잖아 링네 총왕아 가래
1: 링네 총왕아라
0: 원래
1: 소리빠 친지 소와리빠 친지 나리빠 친지 체마리빠 친지 자리빠 친지
0: 대대르베
1: 어찌 링네 체왕아 친지스는 총왕만으로네
0: 호지 대대 말다
1: 오나
0: 링네 총왕아니 녀가 원주 되가르 대저르 거지 원 특이 인가디게레네
1: 제 아니 수 말해서
0: 현재초 단년 신의 하고스 겐라 콩야 대지 신보다 슈보지 신규 유동도 난가진데 대도가 겐도 달로
1: 아지 다 꾸지 체랑겐가 겐도 달로 겐도 달라 맞송다
0: 오늘 바로 먹어
1: 세게 아니
0: 아니 가르러 먹어 왜네
1: 케바 도자 专家
0: 케바 도자라
1: 어라라라라
0: 하지는 캐랑게 돈도 표지링네 가르친 거 봐.
1: 어지. 다니.
0: 어래.
1: 표기 로지지 조체베. 근주 땡조라서 철루게 지네. 탕가 샵샤라서 주제게 지네. 녀가 담종라서 좀리게 지네. 표면 주실라서 소리게 지네. 돈도 망쇠게 지네. 다 표도 러빈라서 사제게 지네. 간다는 게 마신베 지네다. 사만 용어 또 메다.
0: 다 또 다 저 가르베네.
1: 응.
0: 용아.
1: 응.
0: 다친 캐랑게 원리야 표주 루주거 데트 수난다
1: 요요 캐랑세 아 땅어조 표 생년디 표기 밀라 차샤소나 시소라 체나 파티우 정습 세바타 마타시모니레 중어 인스과 디 중세 사자니 로가 쯔당기 쪽버리 이딩라레
0: 쯔다 공부리
1: 제야니 대제 롱어 도마침에 제수 표기 제보 당보 녀지 제보 전발레
0: 공기 천리야 녀지 전부 세과 카레이나
1: 어디 녀와 티체체 대과 송장 제보 녀지 제보 슈버다
0: 레스
1: 제보 코기 구디수 표기 포장 담보 윤부 나가라 시행 나버레
0: 윤부 나가 나가서 니 간제 시행 버레
1: 어디 라베 시행 버레
0: 어디 녀세나 무슨 샤나게 디 소레스기
1: 어디 데 저당게 알레 루가게 진다 뜻이 까종
0: 디디 알레 루가다 여르베 야 지금 망조게 로줄이야 띵체 시행 버레다니
1: 세야니 대제 롱어 두마 친제 표지 제보 숨주 쏘니 봐 최제 송제 간부 급수 투미 삼보제 표의 사도에 나와래
0: 레레레 태양 제보 송제 간부 투라 기시 경월 표지 깨는 투미 이기식 고여바 신도 최공내 투미 삼보자 자가도 나파당 투미 자가도 전에 잠시 리지당 벤지달 하릭베 세게니 기겐도 떼 나와래
1: 다가랑래 투미 자가도 폐제 응어라 깨라 코나줘라 에 야자 공부체 카제 샤감체 페메체 마카 착다 시주 피버다
0: 착다 가르 피버리스
1: 야자 공부다 마카스도 피우마르
0: 타케 주마주 가르 쓴거 알아보다
1: 피버레다 아니
0: 더도
1: 뒤뒤 잡아 최제 송제 간부 투미 사보잖아 세바스 견나버
0: 카바다 여르다
1: 삼미 안 삼미 소소라
0: 삼미스는 가르 쓴거 알아보면
1: 아지 투미 사보잖아 송제 간부 미수 총일이다
0: 치 타이나
1: 삼미 안 삼미 소소나 시자로 롭종 조 말다 수부소에 체 안도 뭐 이것도 막 사갈래 친 아 조송 치면 되게 용서 바스 캐주다 레고니 전에 나가래 어 도수인다 바이바이
0: 고지 다 키랑 그 좀 좀 가르쳐 준 거야 나
1: 가르쳐 준 거다
0: 멋있네 키랑게 안서 표지 랍지 미나 촐이야 찌구르 매드려 나냐 여러베 샴제랑래
1: 아 됐어 다 고마워 고마워 전에 써둬라
0: 라
1: 다 대사 양 지도 된라
0: 홀래
1: 퇴미 삼보 제공라 별라 이게 여당 매라 쇠바 시라요래
0: 제 디테일이야 쇠바 쳔보 여르다 다 제나 게도자
1: 케바
0: 다 제나 케바도자 라키랑기 공수 간제나
1: 他提脱了样，俺两个得罪，可谁不洗不清他了？
0: 阿嘞，他现在推门而来，一个要来要买的呗。
1: 嗯，这现在要来，这现在要买的。
0: 哈哈，他先把钱欠卡多呢。
1: 他呢，推门三不摘，搁对对，回去打这个凶路，打起主播堂，什么就把你啥做那么的。
0: 对对对对对，等就给早晚这把干年是为美容那都天天笑的。
1: 阿嘞。
0: 既然杨某三千破地气，隔离松就不破一个把戏了，难受的在我一点。
1: 哟哟 ，baby go，
0: 咔嚓打把砸那铺，咔嚓打把砸么你，
1: 咔嚓打把砸我下，啥也是啥那么，我娘那么心都么，让了哈阿么兄弟，阿你前面真讲差，哟哟 ，oh yeah，
0: 咔嚓，当我你看得起我了不？
1: 他台下个老板在做啦。都是俺叫东儿出的，俺们先出的，
0: 差不多，差不多，差不多。他不给你这么多钱，完全给一个些人了，俺就不没力给，拉少人了的，
1: 打人了的。现在俺做农村呢，不几十年了，通县呢，不给怎么忙子叫了。
0: 哎呀，我那看不起的这些民族啊，
1: 一个穷。
0: 他现在看人家不给怎么家伙贴了，干了几斤你那了呢？
1: 用啊用啊用啊用啊用啊！但俺做农村，手机不准拆接，微信先对上吧。尽量给别给丢，他把都平时呢，俺说别给咱们涨价了去，干干净净交过来，咱们路干过路混起去，没些钱啊你。你这钱说呢，俺说培育他爹用过来啦，培育的俺呢，空白用土过来。今天俺说给责任当义务的大，我说的什么的？
0: 我你住的，
1: 这新哥是不是太不赚了？
0: 卡里新哥，咱们路他们前两天开的那通用多呢。
1: 对。手机掉起啥呀？
0: 他打个四局的，可我也不听这里啊。七局我们拖呢，叔叔给一大人呢，军警长特别等着的，俺是场面稳开了的。
1: 这样呢，最麻烦是多。
0: 哈哈，这，他现在下面也去让给忙手个人呢，搞点子送来的。
1: 用啊用啊用啊用啊！他忙手个那些呢？
0: 好嘞，
1: 俺做票据六十个搞的些送呢。
0: 好嘞，
1: 杨安呢，出所前马当枪毙。卡大了说，我不要同你这些点在村吧。
0: 这些点里，偏送错，阿妈帮助，顾客们上，拉说吧，姐姐同你这些点在村吧。
1: 路连卡扎拉说，卡扎那边同你这些点在村吧。
0: 起码少我当，关键同我拉说吧，首都给那边同你这些点在村吧。
1: 这些大街当，听把本事拉说，里面个同你这些点在村吧。
0: 对，我俩去让给这些大街是的，看看里面这个送人的。
1: 用啊用啊用啊，这些大街你。
0: 好嘞，
1: 都。眼睛、喉咙、舌尖、通肝、白马、白皮，
0: 对，全是对，很多这个，
1: 这个的，通白、
0: 马的，
1: 一等，
0: 哈气，通吧，
1: 切，这个全路上就有这个的，哈哈哈
0: 哈哈，他头都全部给人们通白，通白必须要的，
1: 大家让的，人家通白必须得读书的，
0: 好了，
1: 冷静拿去，气势第一个的。这个的西米子，这个的波拉，哦，听不明
0: 晰，听不明晰，听在哪儿的？
1: 我那肯定是的，
0: 听不明晰，浪琴、丢、日本、恰色吧，我特给写了呗呢。
1: 这样呢，最麻烦啥？
0: 哈气，他用啊用啊用啊用啊，他现在下面也去让给九寨岭那块带子熟了呢。
1: 用啊用啊用啊用啊用啊用啊，当我做配给九寨岭那了恰下说呢，
0: 完了，
1: 拉些锁在去，摊开去，忙着去下线去，他都配给他们吃不上解药了。
0: 对，我俩他们出兄弟不得看个里面，我这是难的。
1: 用啊！但他们出兄弟呢？
0: 好嘞。
1: 南山二部，秋季路上，招商么？书记你们，济公，江子阳。
0: 对，济公打江子阳，但他们出兄弟要的呗呢？
1: 他弄一早了要的。
0: 哈气，他竟然给他们出兄弟听的呗？
1: 哈气。你看他们出兄弟写本盘子，他弄个那么大子的，你们舍不得当头个
0: 呀？我那同不起单难的，
1: 等个没？
0: 卡里呢？
1: 各是兄弟们都干呢。
0: 何止人家错？
1: 都在那，都在那，都在那，都在那。大家那个男的就不用了。
0: 来来来。

0: 뭐 같이 모두가 라세다.
1: 다 루시에 디조 로사키 텐조 규제 가서 갈 켜버려다. 더도 유로스스 믹스에기 캐주 덴베 셰다 샵도 하자 망보 열다.
0: 따라래. 더도 돼. 늑주 샵주 좀 해봐. 축부 샵주 어려.
1: 늑주 샵주 거기.
0: 어디 돼 아니. 남가야 라시다.
1: 하티

0: 주여 샵절 해배
1: 깨상얀 졸라 쏘
0: 다디 시가지 쉐르다
1: 제아니 쓰 마레사
0: 다디 쉐디소 로사르키 닌지 첸조 유제 카스갈 켜버렸다
1: 다가라레 더도데 나도 벽에 닌지디 망조가 초에 털라 다르잡 중제 망조가 지네가 초와 피숨 속고 싶어차버레
0: 레라 학바도 벽에도 줄베 닌지 잡진 디나로네 노브조수 쥐베 남다스다 데모 요르다
1: 아치 아니 디나로게
0: 홀
1: 탕신 라메 쭈비디 잡아 셈 싶지 쪼부여다
0: 쭈가 데스비드웨네
1: 어찌 쭈주가 두모 세버바
0: 월월
1: 탕신 라메 룽라제 쭈로 담버레 테네 탕신 라메 뒤게 심제 토접제 다 잡았다 다디 아 잡았다 우송 용제 다디 세버다 쭈가 하고체 우송의 쭈니 징제 다다 데네 잡아 내가 장자양 레제 다 코도 숨지도 하다가 팟 나 거래선에
0: 다 지란 남기 타고 랄레스
1: 아 지 공부 쳐놓은 마송 신야 망다 쳐져 강으로 빼주겠다
0: 레레레레레 지란 오네 켄자 양부 누가
1: 아 영어 좀 켄자면은 캐버스 그래 아니
0: 오네 지란 켄자 양부 시다
1: 제 아니
0: 타 이내래 신야 신바리 마시 신도 너 좋아 말다 켄자 남이나 소소의 오사리라 미래기 샴제리
1: 같이 있어둬라
0: 라
1: 다 딘데 지난 눈주의 방 아래 하고 기
0: 올레
1: 이내래 대사 지도 디딜라 양지 싱그여 동도 맞으나 여행 모두가
0: 레레레 두감도 두감들 타 이내래 키라 미길이야 고작자 난도 여비이나 뭘이야 삼루 근주 상외 미시 난고리
1: 라살라살라
0: 걔는 시자링 내리야 배전 헤매 난다 아니 링내 토기 캐버도 자 체그리라 소외 난기 포제 나고 좀배 미시 쳐주 땡게리 슈아
1: 라살 대고 소외 토기 포제 나고 포제 나고 내 하고 요체 마찬가지 쇼체 비라세 와
2: 阿古什么啦？俺你定价破你，阿准定价再去扫他去，他要回购嘛那阿古啦。Less less，破你啦。阿古看了我啦，俺你定价破你，准准定价轻差低低，姐姐同情男人阿古啦。Less less，定价破你啦，起码没得肯定的应答。
3: 普通人不见了，俺的店家破你，长沙妹子在那抢我一个，每个人糖水难让普通了。
4: Less 破你了，
3: 阿家欠债么啦？俺的店家破你，总之老给咱们口白个，年轻老来讲呢，店家他。
4: Less 店家破你了。

0: 这个那不错，天地地堂南边的人在那，培养人工作，面子一扛，七年地下给，不允许面包，给人听住点大了，点这需要。每到夜餐，也不习惯呢，你为了点鬼不谈，每次地基点不习惯呢，地堂了点鬼，地堂没别错完了，地基领头拆洗，地堂没别面子的，准备零人寄养面。
1: 爹堂里每次就拿着扎起血体衣来，能平安走，回家找点血体养衣。爹堂让给拉多一对，你把耳朵打起抗力气管。突然，我们这两个人被那俺自己列在那里呀，就是看热气，这里哪有哪了？
2: 龙之先生，别急，生气很急，俺这地里，俺你不让舅舅面子看，亲爹爹家给明白。
1: ཐོན་ཅུབ་དེན་དར་ཡིན་དེ་རིང་ང་རང་དེ་ཅར་ཆེ་ད་ཐེན་གེ་ལ་ཡ་ཐ་ཅི་ཤུ་བེ་དེ་རིང་གི་ཅུ་ཤི་དེ་ཁ་རེས་ན་ང་ཚོ་ནེ་ཐོལ་ད་ཕེན་མིག་སེ་ཡུ་བེ་མེན་ཅུ་གི་ལག་ལེན་གི་ཏོ་ཅོང་ལག་ལེན་གི་ནེ་ཐོལ་རིན་དང་གོར་སེ་དེ་ཡིན་ལ་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
0: 주식이 타냐나네 수입이 있는 포화다 주만다 롱라서 베다 주식이 말아지 줄 코야 지체 도스 교용네 안 종세야 되다 알아듣는 뒤 종 종스도 이게 종 롭종스로 롭종스 베샤는 롭종스를 찾아왔는데 마시비 몽베 팀한테 탁제 셴비나 종으로 와 시인도 영안한테 드링 종세야 돼 탁배 된다 근데 지스 그래서 드링디 내일 자리운데 아니 어 맹강로 땅제 다 또한에 내 담제 마 장배야 아니 치르만 짐버치야 어 진짜 그 탑시지리 대인도다 딜지 벽이 소리베 나네 쉬비나 소리 뺀데 주지나 로라 다 셸길리오 셸세죠 셸길리오 남주한테 저거 셰베 셰라 거샤라 셰 어디 셸길리오스도 리오 쉬부지 찾아 거라 디 도종 꼴티에요리라 대인도 도종 슬럽네다 셸럽네다 다 튼디리라 어 튼지
1: 튼지 그래서 다 디나로리아 다 조디 오 다도 돈스를 좀 봐. 조디 초월이 호야
0: 제로와.
1: 디나로네 종디 이내래 답에데. 어 그래서 조고 막 시월 집에 답게. 규메나
0: 네 타버 집에.
1: 네 타버 집에 다시.
0: 어 레슬레. 근데 질 고래라.
1: 레슬레세. 나 길라 전에 어 시에 동안 면면은 어 도중 집에 락랜디 근데 이미다. 지단다 최고 시야 집에 길라.
0: 그래.
1: 소연나다 초고 시에. 디다 튼 지구 이나길라.
0: 어 지당이 가나서 저거나기 저거나기 저거 시기 세지 여러분 다디 어다 세조든데 마찬가지다 안내 규신다기 왕기다 저거 시기 쓰려고 봐
1: 되려다
0: 처주 청주든데 내리 민자 요리라 저거 시에인데 안지 대주다 단대면 주디 에다 자원의 직부 말에 있다
1: 아
0: 직부 말에 견제 가라서나 또 좋은 게 락내 시에 락내 주여 봐 다디 보지 소리 왜 문에 시에 있는 거

0: lakneng chopje suyore. Lakneng chopje nang log ta zo keche shuk nang seji chade yore.
1: Lesi, lesi.
0: Tati nganzu namju ta mi changme kingri pyo yu sori gwe nang log ta nyembu shi, shi kare la du ne juya nyembu shi kare la na seju menje shi rirwa. Seju menje shi nang logi di meng kundo rila. Meng kundo nang log la suri bende gyu shi nang log la kante sungo rizana meng la shi jang, shi la si chu nye. Jongqi gun le chagdan jamba ni su sun yore. Di indi jongqi le chagdan jamba ni yore. Di nangi jongqi si indi kundo re. Mian li xijang ni nang logo jongqi kundo.
1: Jongqi kundo.
0: Da di tu yu nga ranzo chukwa xie ya xe di da ko xe ju me zambu da ne yur xin da ke wang ki xie yun du di li inci xie da jie ya ki lam san mian ji ma tang bi na. An ri gu chung gam xio zho ya da sung gyob cha ya da ne ne xe tsab xir zho ya ki nian ka xuk chim cha yung gorwa.
1: Zhe zhe zhe.
0: Di indi da re di nga zu ne cui ru ru su ne ya ma mi bide zu mi bar che ka bide zu ya lang ne xe nying bide zu yin na cui guo o dun zhe ki tab xe mang bu jik ngon zhu din zhe dang che an ni lang len cha chang bu ju gyu che ni gang zu ma ne xe ma kar ya se na chi le ma xie zhu ya gong
1: da re.
0: Che zan di men zhu ki tab xe zhu son zan di la ngon zhu da ngon xe da je zhu se che korim yung su da 창나마노바 디데 차단 딘베다 조답시 인도디 넘궁아란즈 셰야 그 저거 셰야부장 디드레다 지구촌 말레스
1: 디데스레 레스레스 기라다 넘궁 트랑스 저거 셰빈다 조지 칼라 세주다다 마데스 저거 셰워
0: 레레레
1: 아니 다른 게라 소야 디나로다 도종 기타 저거 셰야 딘비네레 조디 네디야 나로리아 민버 체제로와
0: 레레
1: 아니 네디게 딱 니시데 강 차상로 칠리야마 되버시야
0: 레레 진짜 딘데스 퀄리티 그래
1: 아네 레스레스 로로로 기라 다 그래서 너 시도 중발 시부이나 다 도전 락랜디 아 체기 내시다 야면은 그래서 너 체지기 토베 내다 아 친지 개버 속다 내시 망다지리야 이게 지금 편요 요르스 고르발 다 어 디 조 그래서 너 길라 근데 지금 토네 그게 원인 고이나
0: 다 단데 지저 경영기다 미망기 소화 계단지 여러분 지저 검식도네 수입이나 다 체크 좀 보내시 다가난시 진이서고 진이나시 여러분 안 친지도 안차나를 시스토브 된제기다 내시 디지당 안주 도스테이나 치즈네 데비는 미 네메지 요요 민도 선선지 이미네 따라 안 소식 딱 제기 에 딱 제기 제부터 주날 때 인도지다 대조교 협 전자래도 사실 대조 창말로 대가 갔던 데 와서는 다 세준이 단자와요
1: 세준이 안에
0: 내롱 견이 전배 딱도 방스도 다디 아주 제식이 유네 제세 능중단세 세단 줄람디 다 미튼부터 로고 된데 된체 아니 에나주 내심망지 된소 용거로 봐라
1: 저든다
0: 지랑 소야 어디서 롱원세 핑그리스다 지 가스카네 로고로 봐
1: 저디
0: 윤제르 세세 쉐비나 시 쉐비나 데데 난데 내시 대다 탐제 그래서는 안주 표시서를 병원에서는 당원 마시우스네 디콘다를 마시우에 내시
1: 당원 마시우
0: 어 당원 마시우디다 거 대보세 쉬비나 안주 소리나로 쉐빈다 담은 마시 님은 마시 슬로그로 와
1: 제제제
0: 그 망조 맞대 저 코데보르 쉬비나 저었다 미코베나로 매트리스 지저로
1: 매트리
0: 그다 세 주버시는 게 최저로 대디 포한다 주문다 침보다 좀 상마 롤다 르기 뜸에 바르좀 탐제로 매트리 챕대요
1: 대인도
0: 라과르도 포다 주문다 침바 대다 탐제네 아니 당닝 제 맞대 붙체
1: 어
0: 당닝 세 당마다 님은 이제 소소랑가 다 보고 주제 쪽으로 와
1: 그래서
0: 제 맞대 제 맞대 붙체 아니 님은데 망부지 앞에요 님은 비인도 단다 치페샤 치페샤
1: 대도
0: 상말로 자기 님은데 다 CP 용고로
1: 와르발
0: 어 디즈 루송디 치마치마 카투카투카투 미제 주마도 부체
1: 어
0: 아니 디 네소소소 포주마다 침바 대다 담제 내라 아니 작제 유람제 탐나로 카라에서는 닝마 피제 용고를 제산다 다 나주 네시 대조를 편하게 균제르지다 편의 튼즈르 쉬는 저데 메트르딜다 메트르디 롱근 주고 부가 차라 대수 담제 다 부세제
1: 어 러스 어
0: 안 단다 어 척지다 진난 게 진규로 안차기 응아르시 세시 어떤 상물로 다 체도 탁주 단세는 체크네 시 친지 도 척지 도 대다 담제일다 제주 믹스에 도스
1: 레스
0: 덴부 펜은 덴샤스 네버 데르 드롭 잡 마세 아니 체르기 켈레야 그다 가라츠 데르게 시야기 제 유르기 딱제 제주 나로를 때 백돈 럭싱기 저주 퉁두나 로라 저 상물로기 체신 당제를 마 법투기스 뭐 된제기 대방자 저 체어
1: 레스 레스 이나 탄데 콘슈아 길라기 책 내시는 책스 그대로
0: 책스 해야 되다. 좀 책스 님들 내시 땅 하나 좀 책 망초를 말라비나 책 좀 부서 남자 하고 그래.
1: 어,
0: 책스 해야 되다. 하나 좀 책시 하나 좀 다 강배 에 태봉기 책니다. 안다가 난시 락배 주머스 드릴 책 책스 다 책복하고 책 드릴.
1: 어,
0: 디네 대주 라 내주 좀 와. 대주 어, 통만 니네 대주 능 말해. 저 어디 가라서는 책 내시디 에 규저로 봐.
1: 내
0: 규디 저도
1: 농차래.
0: 농차. 농차 부분에 용고래. 농차

0: 제 연구위원자 롱래 상주시 당구를 세단 통만이네 찻 여배서 저 체비나 책디 르 뜸에 발송을 뺏 철제 조만 줄 하고 싶어 저 그래 제가 안 한 줄 텐데 종세인들 가라를 쓰는 개주 뭐는 뭔로 맨단체 내시 수두 철버 수두로 봐
1: 철버
0: 두 카발롱 마미비 미버체스 그 뭔로도 신비나 안 제가 내실 종 당연도 편도 쉽도 스타라는 아주 진짜 녀선스 녀스도와 진규르 어디서 장물로다 이완당제 토부차제 쉽게 승납제스도 알레제다 이렇게 해서 나필하즈 내제 맨주믹제 마치니 망부 쉽도와 다 지르세 주근 잼셔던 제 엄마체 아트도 알면 다제 맨주 마치 안제 내주 망부도 와 다시 지면 지만 안에 단도 공수야기 체크네 저 나로는 독도든 제 샤용체 아니 루브디코 체크디 체크도디 가라르나 루
1: Rulishuk. 我杀大大姐妈给我们起不起姐这边杀姐姐对上吧你我拿落天我弄住刚刚要跟着我热热了他这个可是给拉个松样给爹他的多种给拉个连的一边的嘞做的地拿落的给爸脏我说热热了不过他呀他不过他呀真的热热了不过是拿住地拿落个着蓝的给热热了热热了着蓝的着蓝的给吃饭了吗脏我说热热了热热了那这咱们用俺住的没干着对一边的嘞差大姐去对一边的到底谁是第一呢别可惜拖的可惜嘛
2: 听这个口子话是吧？是是。所有的电脑落去，大家拉个东西光学个，人没得个讲，啥也忙差是吧？是是。俺这个就读这些就算吧，我养家就别读这些就算吧，这些干个怕差差不多，你这。是是是。是是是。那现在给哪个学别个苦力拿落去呢？人家得花是谁去练？是是是。哦，那是那是给哪？没到检查，也不习惯呢。你为了点过不谈，没在第几点不习惯呢？ 地塘了点过，地塘面边粗瓦了，地基领头拆洗，地塘面边面子的中寨令人几样面。地塘里面子就拿着杂七血体一拉，能用俺嘴回购着点血体压抑。地塘让给拉都有对，捏巴多，大几扛力气过。
1: 他前头给拉了，没对，搁着学第一了。但谈得差了呀，俺的闽南语，他刚爱吃学一年的，哦，忙学几的地方给拉的，亲别个吃几下子的多。
0: 是是是。
1: 就是俺那闽南语给拉讲的，我吃学一点嘞，大概就是怎么样？亲别吃的越来越少。
0: 是是。
1: 他的马家呀，俺都特别喜欢那个有的嘞，去那马家土木多一了。
0: 是是。
1: 他第二个是，他闽南语能做学的一年嘞，他留学措施那地方给拉，加过去了。
0: 是是是。 律师措钱不是够钱，但错话也那嘞，人家刚开车呀，你做忙活要了吧？天天呀，人心可是说，但人大礼拜给那些，提醒可是说，今年年少的，但今年这个几个钱就用不多了。但第二个呀，给那个呀，这个哦，第三些是哪种呢？是不？
1: 是
0: 不？是不？他等到明色经常送大个人的，这个明色个能中学些是吧？
1: 是是是。
0: 忙着个能中学些，面板，别的了，大家钱一堆。
1: 所以大家钱多啊，钱不起，可是个东西啊，是的哇。我是晓得。可是个钱不起，忙不多，是的哇。是是是。他但是他们这家里人呢，可能明白都是了的。哦，我吕布多了，他嗯，地名都是，哪是你开名都？名都是，马地名开名都。啊，你那个大草，你卷顶这个，我是开名都是些，有些的哇。 我是。
0: 印度地了，所以说，三角多呢，就角角当，是不是就蛮难比呢？但他。
1: 借用穷用了，但没通过就送那个药了吧？是是是。都是电影对我们来做，等等，亲不差不差呀。哦，对。我对那些，哦，那些看的，确实有用的过，用过了是呢。你们我们也能俺做，亲自看不的那用过了吧？我的，亲自的不，哦，对那用过了吧？
0: 是是是。他等你买的，亲自给些，
1: 亲自给些。
0: 这边呢，亲自给些，他对了。
1: 迷茫个能中当，我的，
0: 这面上能中学的了。现在忙着拿了的，卷七学的能中学的了，别能中学。
1: 那
0: 外面这些，特别是老那些都不行，比那老学的这边那咱们啥没得钱，没敢做了吧？
1: 我是，
0: 钱不是你的，可，公布。 띵내 마 유용체 급체 그 나오미 소로 왔어 그래 한 저는 침배 내시들라 교연 가라 그랬는데 나오미 소와
1: 나오미 소
0: 디 망저 소소스로 고거던 그랬다 문에 장기 마디아 차윤도 치차배 내시인데 내주 망부 타용고로 와 진도 다 띵자 제거기다 지주 약부체 한 로레 소부닥제 제약이 대수방으로 그 남루시자 침으로 와
1: 치윤도
0: 아 소부닥제기 난도를 대제 수수 인지미지 용직다 안 소에텔 규주래데 마치에 있는 내주도 살아도 와 재전 단도 공을 기능 쉬는 신다 좀 체주직 루시아 초침 보셔야다
1: 네 초침
0: 안 침바 지게 하셔야 돼서 계속 욕도 사셔야
1: 돼 다들
0: 다디 나란조 볼츠와르 비나로 쉬비나 덴베랑 신기네지 딜 짱베 짱바 덴바 두바 진짜 내시 다 롱지 배경이 여러 봐. 진정 안 주도 삼담이나 답디 배지 덴베랑 신지래. 배지 덴베나로네 다 가시 치셔 세워요. 가시 배경 시에 세워요. 봐.
1: 제제제.
0: 배지 숙심부 배지 내도 용고래. 진도 또 좋은 게 다 배지도 다 버셔야. 배지 다 버셔야.
1: 배지 다 버셔야.
0: 어 진짜 이게 답지디 제제 아니 니발 롱지 배기 뇽지기 뇌바스.
1: 어 뇽지 시작.
0: 뇽지기 뇌바 톰이나 안 침배 뇌바디 정신 쏘. 소토베 맞아요. 당니 출신 제토베 제제 침배 치드 주도 걸어와. 주인도 아니 내가 수수용 뭐네 제주인 잼자 야부채. 맞아요. 맨주도 내가 또 제비나 아니 단대 건강에 대해서 세토레스.
1: 제가 나세기라 당원에 기라를 소냐 다가라 하셔. 나 친지 게야 디네 미 망고 지 능주 실고. 남경 안 주도와 로고 두스 님보 피아 주고 딱제 차 주도 유네레. 소소야 친지 게야도 스케 치르와. 알레 두스. 안 나와 마담제. 소소 유능 나이 두스제. 나와스 등 마르. 제가 아니 디 소소 피게 지 튜도리아 피게 면주 마체자. 안 보시고 그래서 친지디 디 그래 내시디 이네레 숙처 친제
0: 슈로.
1: 친부 치고르 교야기. 냐가 싫어.
0: 냐가 지어레. 제가 디는 문진디 알레 양타스 거레스.
1: 러슬러서. 다 이네기라 친지 게야기. 다디 고 규르디. 근데 쳐유나 거.
0: 아, 유디 딱 한데 쇼레서나 또디 내가 단다 롱겐들로서
1: 롱겐들
0: 봐. 롱겐들 가 왔어요서나 나란주 내롱겐이 챔페 딱도 반다 기 쇼야들을. 지단신의 투동 세주시.
1: 세주.
0: 투단 된다 세주시.
1: 다
0: 투단 된세디 케버드 다 드링데 믹스게 제시 주 숙취하게 터져야면
1: 될라.
0: 아, 가이스나 디 미소수 원규 셈어도 없지라.
1: 어레 원규 셈.
0: 근데 딜은 안저 파 간초도 채고래. 저저다 코류다 되줄라. 안저 파초 채고래 마도 추디치 도마라.
1: 어지.
0: 다 세주 저러와. 세주디 랑길 랑나.
1: 어.
0: 랑라 왕제 유바.
1: 어레
0: 랑 저저 단토바.
1: 제제.
0: 저주 셰토야게 있다. 내주지로와. 디인데 세주니들라다. 투닥도 천세.
1: 장이
0: 가두이네 될 섭섭시 디사초 디사마초 다디디링 망자스 다선이 제야 메시지로 봐 어딘지 아니 저자든 저자든 당한 루브 종다라 종다르디 원점 치고야 어딘지 믹세기 수수 균도 대단기 삼도 맵체 매잔다 지금 나라들 레지군에 세는 닌다르시 배트 추조 망부지 국자 지기 털라
1: 제제제
0: 아 저와 레샤 지기 나로 다그란 주제되 이러 봐 아니 세디 나도 인구 공모 다그란한테도 망부 다그란 써그러 봐
1: 다그란
0: 공다 단도 치우시우 써그러 봐 세벤 마체 디지라 그도 도반인지 된데 카바라제 르블루 미세 구조 맵체 정다 맵체 녀데도 와
1: 뭐
0: 디데 시제 님은 직선이 선 세제 상긴 능중 쇼르제 네 네디 칼칼칼
1: 휴체치
0: 치유제 단도 공을 쇼야기 친지게야 안 루시랑 로르 치소야
1: 치사야
0: 안 단도 미세 쇼야지 카시지 두스데빈나 치즈네 데빈나 루샤 초침부들 요 말에 약하시라 요
1: 말에
0: 다 이내 코란 딱제 제인도 코그벤 난로기 동안 늘 주고 딩래야 치익 세세대 흉침부시 외워라 착세 난로래 치익 있다 망부치 폐대여래 착지 피해서도 다 차 육학부차 되어라 차 육학부차 하면 주구주구대 닝달 레벨 내시 아니 진이 내시 진짜 다 쭉 각보 매지지 맨단 제대 매봐 안 신도네 쭉 각보 내 닝부 어디서 상만을 교주야 있는 것이 저래.
1: 근데
0: 잘못했어. 자자는 나가라. 세준이 또 와.
1: 세준이 시작했기라. 다소 소외 추진.
0: 잠시 대화를.
1: 좋아 야 저도 좀 미간 걸로 입히는데 다 도와지 정다디네 용처와 좋아기라.
0: 제제.
1: 세상 생계 주인네 한도 엄지라 소야는 시제. 다소 소야 신바야 치든지 여비마 차샤비나 인지디 남자 타주시야 개점시라도 와.
0: 제제.
1: 제가 디간리야 능좀 자원의 시하면 두스.
3: 若耶色同千点点子堂中康勇气旅行中大所三天勇气公康地谈气初期开背开了蓝灯修 남바텐게 다달리게 내 센시부티니 변종 롱칭인친 리홍 벽에 롱칭키 대탕 시제 리젠 대탕 람드윈 시부티니

0: 탱구 벽에 대모 시로나
1: 기랑 쯩이 들이 신내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2: 디카르니
3: 헤니
2: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벽에 롱치 이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벽에 롱치 네 하나 깨상 몇 월에 전 我 주기
3: 远近隆起年轻脸孔，覆盖隆起脸，谈得街上每道绿青，各自为营。
2: 街上。

0: 김다남서 공감산 타네키난 수요고 수련 출니 생구 수부티니 벽에 롱팅기 송가치람 균의 태동 최신배 감숨주 개사함의 도리 천시 나닝을 균신 리천서 견쇼켄 연체희 김다남서 다시 있을 하고다 포부니리인 개사함의 도리 채나리야 김찬로수 낭체 구리시고 열시 뜻사기 넥시를 시고 열시 하자 유주 시차는 리시 투병 타말라 시바급의 풍부히 로도 세탈 싱기세스 谢谢我是现在呢提琳你我们村里前的公司国贸组空里呀三个零些提都不及听见了你们就学听提呢提琳给囊吞提我里呢听见了呀及龙天对个通知及这些学员
1: 롭소 타다기 심어
2: 미시기 뇸라 게세 싱서
1: 디네
2: 디네
1: 시주 닌좀기 부조 총라
2: 디네
1: 디네
2: 김상 롭스 낭퇴라 롭정 수요
0: 제나 먼저 디링키 김상 롭스 낭첸키 롱친되가 등을 수고 무수 권리야 그러면 행게리야 다른게 롱친되가 티 먼저 다시 계시키나 교인 디블리야 他能请你几个不给那点点因为推荐那落了呀那你是这些的压力别那选习给人你给老中你给尊敢给策划了呀细节那选推荐了呀引起面积老中起来给推荐了呀他们自己起过不他他把图听到了引起了呀帕们是因为前年引起面积人你给不住了呀给苦给你给跟着提给养大个苦给别老对难给给那选起同一些起
3: 昆明今年嘞，大庆阿拉推荐到金藏老师能参与呀，他那期间期间对昆阳区，即当时你去总支前边，人你给登记提个账目机带下去，且在今呢铁里呀细节，弄起对个通知及收益啦，铁局镇那落了呀，阿拉去点点，辅助的通儿，老拉们呀这样谈，辅助的啷个听这期当个钱给，什么哪里呀，用你，你说他，也那么一个，也那东岸肯这几个金边。 他们的老九年总干了呀，爹爹，人家给他是当队子内球，要么呢喊起子内球，要么呢，老农田里呀，他是基地地的，人队是这样面，田里也给看事情，金山鸡土是清不呢，不住的人心，老狼都清白白给，农村队个通知的了呀，即在那头。
0: 七度各级三定的马克卡奇，他们两个给接着怎么样没办，辅助他开车往内过走去，天马车马克天呢三个定速驾驭。
4: 阿拉亚来吃了的皮不是呗？开药嘛是阿妹的，阿妈们都胃痛多。老师年前也好过月，巴拉斯亚的，没想到拿那么多药嘛是。俺爸那个可对你来说是甜蜜的开药姐，吃了了终身。俺的阿姆拉，看你内心，啷个了有小姐？

0: 암라
1: 어 아메 어
0: 미츠 보고 신다 창물로 빠르게 랍다게가 용기
1: 개요 맛이 아메디 아메 장게무도에 차차캬시
0: 참아시
1: 씨 근데 참아시 아메 딱 바장다 도치야 퇴쇼 주누메 봐
0: 그때 김다 천도 천일래 암라이키랑 경캬시 차법들래 언니를 그때 있는래 니도 질래 여마시 아미 어이스 드슨 발레 아 캡츠 치니에 여마시
1: 어 아메디 장이야 냐프추다 든지 키드 장게 아무 마세브 카시
0: 암라다 발라스 지금 마시
1: 어 아메디
2: 치드 걸러 님 십기미 당 왔어 티니 튜두 난키 부주타 시미 마인바 딜레가 부족이 참을 넘비 출러 남양 커섭치도 매비 딩슈 티니시

0: 你不听这家乡啊呀说那阿妹的老姐我还觉得呢我这你不会说看见不得露露听这难受说这咱别用给你不会懂点事的香港八个人家他说点事的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간시 셰야 데아스김 첸시세 메베스 즉 차데샤 네브들레 부스브나지 데부체문도 방안녀바 한당아 수고차다 데부체문도
1: 불안 수고가 쌉셰게 비하다 디주 사무 특징의 챔지 따라도다 랑마그디게 담에스 지스다 죄도야 아유언고 아시 다딘제 칼린 세우레
2: 시리 랭이기 소소 류통 체바티 키랑르 쯔스바티니 제가 도토 메비 류심니게 마가타 경근 티인시 런의 순두급기 쿵루 메비 차취 창마 마원비 티즈 칸잠시나 랭이기 진두 침부시 쯔괴바 아창 쯔미시
3: 왜 부 랑 카시제 대야 립제
0: 고마워요다. 미신다 나리야. 두대 텐주야. 가난 예부초도지.
3: 야. 타야준. 랑게 하고도에. 랑게 나니디게. 탄다 교다 제제. 랑로 중니 좀 가르쳐야지. 랑게 수수. 논추디게리야. 원래 하고제 수제 교추 하고도.
0: 미신다 로 중니디. 납자주야다. 폭삼치도. 가르쳐야. 간다 야루야 주워시 땡일로 중이디 내준 토담 칸다 더 송칸 송칸 날 해봐 미지 미진노로야 영일로 중이 그제요래 증글해 주세요 하디는 시 말해 군도 등이 있어 저도 러비 따이네래 문의 군도 등이 추두 수치길래 이지 지녀민도
1: 푸 아메샤마 퇴할 구대와 턴도 아메샤 구대여다 고중에
0: 엄라 공부하소
1: 다티슬럽제 동부시 불안게 교수야 우제 치수아 고중에
0: 엄라 턴도부터 녀미 수직래 강르 진유메 나 랑시제 빨라테 츠부쓰기 나랑저 카도바도 김자들레 츠부쓰기 나 죽을 사슈도 나로 소스르샤 흔히 먹으면 나를 들으샤 다음라 나를 소스 대응함다 딘저 제제 소스 로중이기 로한다 대다 뒤람 창문 매우 쓰소
1: 포아멘 미미즈 깨블레 깨그망 되오시 포랑게 로중이 날 교주 야오 제다지 인지 민지 소스 강배 간라 소스 랑토부치 아멘 아멘 구대오
0: 러스
2: 其同美几公铁给米当我提人你碰水都周围开压死的米因为呀人你给当个前边中这扛着起一容所以人你给跟着苦鬼吧你阿强绝面谁
3: 喂不
0: 老
3: 让老中你拿了我那更多是让请不起让不寻去几年但选不选不给他吃不起让舅妈去做咖喱呀管不不对管不满拿不起了快中来
0: Let's let's get up.
3: The Tirini ran little top she, in tea, Yakuza Chishua.
0: Let's get up.
4: Linga comes on Tirin, dear Linga Soya, Mare Gun, young way, Miss Dumguchi, Motorshun to John, Marengo in a chassis, a shoe be in a, then there's me to do now, Lolia. 로충류수자 소소 랑조르 진진제저와 소소다 직 삼부하고 단세제니 아니 내가 가르이네를 섭서주다 하생게 개청벌이샤 계속급 뒤들 남노 쇼비이나 아니 메시지다 배트 근데 소래 졸란조에다 다 직 뒤님 앱차야 딘제적인 인가 하생 전부도 뒤지그리 니네 다 가지게 파만 행게 소리 가르신도 정성했으나 다 미스디 미세나로 가서래 지금 먹기비 내제 야면은 마대비 내제 그도 가르니 용세지리 딘데 인도 미시지 투나로 지금 마대다 먹기 용세래들이 내래 사산 편준다 지 첨드나 하바도 부르리아다 지 첨드 냄베 고네 김상 그 죽인 냄베다 지 구유 중요하다 하장 게 첨벌에 선문도 랭게조 캔살에 가나조 소에 나로야 다시 김다 망우지 소소 Nikab yam na jik ming duengi da jik mokiba chunchun jil denji si ane kimzaam hanzaam si ane kimzaam hanzaam yu kuyo tela denji ane puzhul yama si yukshak da jik tundan di tuyda nama kundung anzo soya na tonga jirwa ane tindayaki da jik kuyo di puzhul ini shiraki da jik gyanji chigwe da hajan ki sabari ngara rang da jik gyuyo nyongwa lumbyo kane tebi nele da jik kimzaam kuyo da tegaran dhwaya ura sengkudu tindayindu ane pamal hengayaki Pudulia jikyo naya ajanjan taangnangshi pinzun chamdu nahayda shiraga kaya chimburi samgundu an teda chibji da nganzo nanyam ki jiba changmerwa susu langdulia jinzin cheze ani jiga lamnom hadiyak samudayanda shiraga kaya chimburi samgundu
0: Kyanzo ya tanda kimzan charo roshu yubde ya mune kibu yin samje dush susu ya judo jine da taangnangshi sheshe danya diya kyanzo chedurwa taangnangshi gabu chine 동조인들의 문에 진진 야호 치시. 다지마 견준의 주르실 하 종강르실 해처 뒤좀봐 뜨겁도 뜨거 아야 롭스 겸에 쇼는 야호 커지 숨도 문에 치차다 주시.
2: 쇼뉴 걸러 로람 도마 침부터 김장 롭스의 테러 대외가 파만 넘니기 심지 지도 지니 퇴문 털어 배준 치바 당느시 Merti kanje jingbine tile gemme shuwa. Kandar, ngancu chedubu tini. Rengi ge langcu chola midangwa ta. Kimchan nangmi zhwa chusui tu madangwa. Rengi ge mezi tu nintan demba si gegu tini. Tabgi tamba tiwo.

0: Kirin ki nesan ngudra shugyu tujyo na, bina namba tsor, sona tsoy koro ngudra shugyu yin. Sona tsor ni, na ju chongi amdo zong kong ki, lunob tsam, jili nishu yi sa neba tang, toze ya zoy ngwe le, mi xietong chugi ngabzu tsam singa yu. Tsor ti ni, tsor bia jalam me goro pabzu ki yun chung dibu tang, pada mi nishu tsam ne meba tang. Ti ni, zem ning to sabab to shu ki, tsa me chu tsuyu kong su do gui bashi. Sona tsoni, gemung uchu junggung ki tsuhsima tang, tang li lukyu yu cho tang nyamdo shukji, gemung uchu nang duguyu. Tsoy kya yun jil chushima sumgya samsima tang, ya du su, tsongwa xing tangba tang, genye chunggab nyeri donbo jiga, chichekdong la samsanguyu. Tsuyi numgo ni, chakdo inba tang, chuo tu chabu yu jing, chakdo tang, ta mirin wei sa, sawo tsun yu chuzen kashi yubi, tsuyi shibgi chashi ka ki, 区区在推军都摄氏度就是个不行。也是关灭吧，从长期云中单独多不疼，冲冲疼，冲冲那不，硬是冰起冲冲裹着拉手臂，切里忙不息，内地的错对起心愿。想不到这几天来呢，从那区民土最疼，错地恰当疼，云中起归不我这那位，这不自然了呢。
1: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는 암도 좋은 게 전화기 세수해 줘라 봐라 비거리 게 나온 거 주지 나라나 레스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자자라 시빈에 지나다 디도 자중을에 미에나 시동 앞뒤 좀 실학 좀 지도 점님 토나 사보 토슈기 참이 참이 조이기 초식 쓰기와레스 사실 이게 망초게 초디나 정이게 라서 능신 지지다 학바 동안 조이나 다 죽루다 달로다 된다 망보여 디나로네 죽루리도 좀 맞다 초디를 가다나 아 된대 망초 지도 망부지 대가데 거르다가뇨 뉴마나 세스도 좀 맞다 하장게 다 초 총거르 때 망부시다 어레스 디거르지 된대 지지샤스 디네나 세스도나 라서 디나 가다나 다 강주 능신기 출루이나 데 초나이나 데 초다이나 데 된대 망부지 투 된지지 아니 안주기 다 조그망초기 팀장기 다 구축여라 도전년 뭐 제제 되지 아니 콘트년 뭐 자사 추통제 인제기 다 셰스든 제 두스 안 디스 니드 좀 봐 초디나 다 안주 미세지 슈게 가레스나 안에 르딘게 첩짐 춘기 라조 디슈고아리 어 진짜 인드 좀 봐나 아 딩은이나 니마이나 아 다저 챙기 된데 투표제 대학에 소소된데 다 된다는 거 알았지 나 등산은 안 주기나 아 출루기 지지도 좀다 님만다 먼저 하장기 차 상황 된데 주도 좀봐 아 디토를 그때나 기 땅땅 시슌기 어느 가구는 신 뒤는 신 두고 알았어 아 다 뒤는 저 뒤가 대비나 저는 또 쓰도 좀봐 뒤나 그때 초비 장남기 뒤기 능규 뒤는 셰셰도 좀봐 다 디토 가다 가라스는 유거 진중기 다수기 다 하장기 듣는데 샤워레스 디 가셔게서나 토마르다 초스디 가셔게 초나세요 어 가셔게 초마세요 디브르가 디 연삼 가르치고 그러잖아 다 이거 야사 마버 봐 초마기 귀데 사마부 인데 좀 봐 다 초디 이네 듣도 좀 봐 다 초디 초마부 싶은 거 그랬어
2: 아 근데 최시도 마부
1: 최시도 어 땅 안 죽이 디네 듣도 좀 야 나고 낙 힘들지 초나스 다도 민도 가르치고 그러잖아 다 초나 초나랑 슈어리 안데 부도 있나 디브르기 데 연삼 된대지 추대 어리 학바르도 나 남시 다 단단한 근거를 봐 야가 된대다 남시 차샹야 냔다 듬바제비나 피드즈마 초데가데나 응주기다 디르도왕자 두스체 다 시링가나 슈빈바 차샹 코리기다 유역이 들어와 니미기 유역이나 된데가 대단데나 초데가다 추심만 잡아 하장다 나가 마복 거브르코르 딱고 총을 넘어가지 나 거브르 총나 나 총나 거브르 총도지 나 거브르코데 고 거리기다 응주기 유 니미기 유역이나 된데 망부지기 럽다 정부 망부지 되는데 좀 봐. 다 초대기나 추시나 민자와 교주기 봐. 근데 다 등산이나 디토른데 응주기 가려서나 땅 안주대 로직 뒤시지 땅대 대두 좀 봐. 대기 꼭 가되나 초대기 남바이나 럽다 준비기 빠네 된데 제시. 그래서 대기 거 가되 니뉴지 시주이스. 근데 다 초대이나 다 튕고 하장 표좀 쳐고 어리. 다 초대 넘버 차시나 아 녀리기 릭된데 망부시다 어리. 이네 다 인도 좀 봐. 등산기에나 원주기다 땅땅 시슌기에나 지팀들 차상금 좀 받는 상태 냐스 짐다든 이제 제망 보시라 요 말이 이는 안 돼 돈도 좀 받냐 하장 그 친구들 이제 저희 남로 가다 저기 거기 등고대 하장 표준 쳐 보시 왜 그랬을 때마 이거 가다들 수주스 등은 가다 수비나다 저디 님람도 가다 나 저다 이다 나야서 나 대고 준비 승접제 유기는 지지 속자 하장 게 망보 진짜 이게 세세도스
2: 아 양랑 안 돼 저 왜 지를 그랬으면 천안 수주 그랬습니다 나 저다 디 눈부디 귤이 제뉴 매상 그래서 초디 취시 그래서 낙보리 삼상 근데 삼을 키제 용브로 봐.
1: 라지 라지.
2: 어. 근데 이게 연락 거는 어제 남은 신지 저 초디 레디다. 저 그 뒤 짐중 그다 뒤실 차샤비네데 초디 그래 취시 봐도 요주어 봐.
1: 근데 이제 나.
2: 저다 초나스다 민 저 망주 그 단교이나 디디 나면 직 초나스데 셰스 가르는 게.
1: 대가데 다 도스신도 좀 봐. 디르샤 다 콩기 당도기다 초나스 이제 콜 믹스하기다 그리기 초디기 민디게 토고 저기디 단디나 콘도 그때 망버지 근데 좀 된적이 미세기 단다 망버지 심마서 이내다 코기다 간서 두세 로다 로직 두시기 나로 하데 코기 초기 망체르지 코이 투시디 나버지 낙틴딩르지다
2: 저와
1: 신님아 인 청원 버스 저와 나는 데일도 좀 치스텐데 시디 좀 바베 낙틴디르지 딜 하데 다 하나 민샤메 된적이 나랑게 섬지든 저도 나디 니코르냐 망버지 민데 그냥 하고 주면 도갈 나트 배사상한도 초시지 다게단도 공도 쉬움듯이 사즈마부대 엘리드는 봐야 얘기를 좀 처마스 그러 봐. 그인 얘기를 할 때 연상 제거 그 말에 소코 지그는 하죠 봐. 이네 이네 시드 좀 봐. 초디 마브르 같은 것도 봐. 그러기 지네 전 전이 기 단초 그러셔. 니네 전 추시디 하데 민톱죠. 된제면 좀 상상했어. 어.
2: 빠 전제 초나스 디체제다. 즉 규어 차샤면다. 저 디 암도 크리스천 다 공가지단 이제 유고 영년 영년으로
1: 발라 릴라
2: 다 야가도 천하 귤다 지 유고 영년 된데 망려이니까
1: 다 뜻이 연참지 지제 쉬나 다 편난 건 저기 단다 초비 장남 여사도가 비네 봐 레스 망어리 나 비네 망게 남지 어리 다 단등 건 저기에 대해서는 하장기 단 유뉴리 다 유네 유고 비도 좀 방은 지 다 된적이 그 넘바 비도 좀 대가 된 건 저나 제시 지고에도 좀 바슈 저바 예리로딘 비도 좀 방은 지 되는 신기 다 편지 바 미리 튼지기 등산 다 공내 공도 폐제 주도 좀 되는 신기 먼저 그 넘바 그때 소스기 다 존재 박적이 다 제시에네지 근데 듣는 신기 루지기 셰서에네지 근데 망부지 근데 근데 바 쇼기를 잖아
2: 나 샤올 근데 쉬어야지 이렇게나 그랬습니다 디길다 직 저거 망고 얼마
1: 나지 나지
2: 다 야가 직 유고 인디 직 저거 직 유머 털 되게 캐스케 아윤
1: 다 대학에 잖아 근데 그래서 진내잖아 다른 거 봐 남 다른 거 니네잖아 다 대학 가는 땅은 저기 유골기다 대학에 튕고이네 되게 신기 표정 처음 말이다 대표제 가려서는 쪼쪼리다 쳐다를
2: 수 있지
1: 쳐질 수 있는 듬이 신기한 건 조금 바깥에 된대지 유골이지나 알아봐 대표기중에 되는 신기 코난 베베 시도르즈나 딘제기 거르지미시 데카데 샤프트나 나는 주포바 푸이 당은 저 호응 수르바 딘네 신기 딘제 요 말을
0: 공토 변에나 붙을 도지체된 라네 소나츠 민토주탕 소디 차당탕 윤종기 꾸방어 쯔나위 접업 시엔 접으시 샹로루 셰시 세로나

0: 생길행게 샴리야 링게네 중국 규칙 람지키 탑추키 국급 등지 제디 편종기 탄참 유고러 순수 사파는 고베테 표기 개왕츠 탑탄추 드나 외고르키 치지 이상교지 세난다 니웨로시진 표랑경 종기 중국 규칙 람지키 탑추 락다 체네 중국 타 에시아 홈에 파키 규름 첨부조 규테 배전 치신 유신 平壤宫中间探参社区里中国七巧了国一级别三车座席印章贴着批给其孙秀千步点余金第探参社区给编角了松居沙巴国之前有信其来开建村文字南屯平壤宫中间探参社区给余国批给东九年国祖点检参来给为吞空独立七八坛
1: 蒙西直接组军去昆德几个所当地边疆大街当年探参给客谈片村集体去具体别尊去过写点有事平常年中国陆陆去各国开清时日了一些也好马着些巨人开清时间也不是据记南极去特区给平常给七巧了国门阿联合国七个人可可不准于进西雄去带新北推运人不难 平常探参去各国组军去具体同哈江千步难点探参社区去基础谈边角边界主角的业务强力难于了他且探参社区去如果历史去历史不妥吞心于不是平常六十七名边角谈托谈六零去基金节目突然开出来给提前详细去一些提大难度空气文字难度今年
0: 平常地，平常地呢，怎么能去越过米色儿给我吃不汤？

0: 坦德尼必经起出自救处当大事
1: 까먹는 생굴
2: 샤물라 도시특연의 까먹는 생굴쇼이 지도기배체 뉴스초군인 변정시지총기의 기총종도 리류인스탱유 사람과비엔 뉴스오구인원부의 신도시발신은 지도기배체 뉴스초군인기고 매수주기배파라 지시야 동지이상점치부주 다디엔기 리류인스탱유 맨니뉴스오토바타 미숨 깨남도 싫어봤다. 미 응압경업중 업계에탄 저와치의 버스기. 등급 초하기 돕쇼운 종류로 직수체대 고렴됨의 권해 로교블레드의 배신의 버스기. 직접수지 시진핑기 가구 개진실송 초하기 돕쇼 직수체내 뉴쇼유구 년세 기교블레드의 배대 미네 시민용도 동강도체내 미마망소기 채소타 뉴노르기 대장 긴소뉴대의 직교인 버스기. 별안전중 체제뉴세 팅기 체마라 랑코라 개등업중 아니타 밑뚜인지 고부주코니 뇌스포구도 담아타 변조 매수용 로교 직접 주가기 랑코르 도시 되니다 매수용 로교 매나 십지 숨주 소지기 최지타 최소 최지 동쇼 주신소 로교 직제 캔내 서용을수 최제 뉴교 소지 리튼 배워라 아이프시 배마구 강기 뇌조 꾸놈 소송 르르 뇌스포구도 아바마세 최제 뉴르세 돕쇼 최마라 담아타 변조 시즈 인라 어머구 강기 뽕디 시기 제조 뽕가 니베 매자도 숨주 사점타 소준추세 동규 차지세스마다 차세년도 변종 직접주가 시즈닝라주가기 뼈마자대 십시라섬기 체내 기세 직세 켰네 년세 기급기 탑스탕부로 교육받으시 높주의 탑구 카마기 넘주시키낭 높주의 탑구지 꾸동소송로네 표대용마다 미마부주마 직수체내 시즈총기의 기종종기 리루인뇌자를 로교치바라 교육받으시 별안년종 친동도덤주의 랑코라종어타 민업중은이기 외교타 송가라카바라소 로교부직 세천의 서용을소 로조블레톤베와라 당대 외국의 아마타 대외 출간소지 진동지시라 초용의 립시를 치신유버시 예급능고기세 은행가타 체제뉴세부의 예급주문입의 덥든 로조차조변의 예급주리당 외소 접속주당 념도 변종나 쿨당 텁 포켓 뎁스니지 샹고메덴소 중앙기 기세군소 치숨당워시 체제뉴세부당 예급매수용로조주기 중회 로조부가기 매수용로조면 자다 주지 뉴시당 조조 시리 진동 인송소지 지시당 외소 천내 뇌스포구도 로조치바라 교육받으시 예급로조 표정 로쇼닌제 대매도 교육내 기종초대 등종대 덥두 로쇼 인송시신유 제재니시 두년지 생공추수시배파라 최준문 제주경어타 롱대랑코로두 롱대추제니 로우유시기 지구 추구제 조르신유 대단첩지도 니스네 덥두 로쇼 계속문의 순주타 롱대랑코로가 롱대추제 십주시니 로우유시기 지구 조업제제 지교로 구리체대 덥두 로쇼 계속 댐부채도 기총지주기 뇌스포구도 덥두 로쇼 계속 세부시 예가 배교랭강기 중앙기 응원진단의 고르통주로 직단의 뇌스회기 멍시지구소 뇌세제제 덥두 로쇼 주주임타 中昆路线塔中昆轨迹中昆轨迹所及特定协助编内能够给谁区别清东严肃是不是用共送两个看什么协议将车队协助编内集中给日瑞内斯破骨的文在特定协助也不准备文在协助参谋协议用于严肃是不是三个别别让人认真追听内新多七八了哈斯这次你是初年日瑞团别电机配置车队认真认真机车间有就归动不足的推动的认真监察来这些日不堂别车间特定协助别问他这次你是初年来团促兄集中总统阿巴马赛车间都不受规制前内女儿就给谁来团别过做不他确实你是人车间对前冷路拉的是不是南广给出租局把了平常认真接不共的集中总统熊浪香跟他出现动跟所女儿就没能协助他 三个出借他三笔出借人不出借所出借学校什么规律些不嘛是三种他结果用的所车间我所出租些不是推送所陪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现在这边在你是对年纪那么幸运的收益让面子一看个老头呢三年内别的准备在举皮起码堂热死瀑布热着大家的出心穷州三龙车前车路脚路街上推到那么街熊下你是走进镇贴不当热没有气什么贴不忙乱路堂路墙局了弄不当江小的当下路可以多对龙出血可以多让我们那些理工的忙忙去做女婿这批人给问点呢同样国母现在的差不穿我呢人我跑去谈提出呢老少的四百马赛才是卡进了差不七万长下的跑去年纪老久谈老开老久那时候的我的去写句了差不穿我住下的跑去地面才是卡了差不人我呢七万跑去才是卡进了这么不可能那么提不去才是卡进了推车的人住下的跑去写款度三年年末那个就谈西子哈斯年纪老久一趟差不多老久了差不穿住下的跑去相传卡进了差不人我呢七万跑去地面一些啥子卡进了这么不可能那么提不去谈卡进了推车的跑去写款度下面了让人的创业的趟总去卡去那么幸运的收益哈斯了推车的跑呢人心这么不可能这是按照教授呢你是教授差几个生住子了恰不穿我跑呢人心那么低调这是按照教授心呢你是在你差多跑了老师了恰不穿我跑呢这是按照初三心呢居住差几个跑了这一去了推车的跑呢人心这么不可能这是按照居屁呢你是自助差几个跑了那东去了推车的跑呢人心这么不可能这是按照中年呢你是这批脏了跑三个科目了这么五个的这是按照菩萨纪念你是责任在松跑科路去了这么五个的人心那么低调这是按照中年呢你是自助在纪念别子了下不穿跑这是按照顶在松呢就不在顶跑了孤身了那么天呢人心下不穿跑这是按照爹在顶呢你是自己在顶跑了现在了下不穿跑这是按照初三孙女教我才懂跑的俺们到了才不穿跑的这是按照俺三初女教孙才孙跑的我们穷了才不穿跑的人心推车的跑的这是按照爹在俺的教爹在西跑的所有种才不穿跑的这是按照古在纪念教古在念跑的他的才不穿跑的这是按照初三年年教丁在纪跑的丁前的那么低调这是按照爹在念念你去在念在西跑的包容了这么不好的人心那么提不住这是按照古早安的你是这些才松跑了满了看不了那么提不住人心恰不穿跑去这是按照顶早安的你是这些才跌跑了如果呢推车的跑呢人心恰不穿跑去这是按照古早年的你是这些跑了至于呢推车的跑呢人心这么不好的这是按照江山西的你是这些才跌跑了包容了推车的跑呢人心这么不好的这是按照交通在松内你是这边才对跑的明年了推车的跑内人心这么模糊的这是按照交通在对内你是自助在对跑的假设了推车的跑内人心那么低调这是按照交通内你是这边才西跑的难卡子了推车的跑内人心这么模糊的这是按照出在西内就对在对跑的第一次了下不去我跑内人心那么低调这是按照接在松内你是自己在对跑的能不能来下不去我跑的人心推车的跑去这是按照爹在俺的你去在俺跑的天热下不去我跑去这是按照爹的就不在俺跑的或者下不去我跑的人心那么低调这是按照初三姑娘就皮在孙跑的从那儿下不去我跑去这是按照俺在孙娘叫我在初跑的娘那么来下不去我跑去这是按照爹在爹的叫我在爹跑的天热推车的跑的人心下不去我跑去这是按照九三孙女你是在你跑的边关了才不穿跑去这是按照初三进来叫我在你跑的他自然才不穿跑的人心穿跑去这是按照九进来你是在爹跑的你没了推车的跑的人心这么模糊的这是按照爹在心里你是自己在进跑的三个年纪接着你是对年纪那么幸运的徐三十
3: 地卡尔尼，尔尼，尔中隆钦年轻猎工，尔建隆钦伊。
4: 军队吃着，腿多东边塔，各支四句地内三支旗。
5: 军队三军儿，忙催团练所，军枪那儿突围行，地内前。
6: 他的旗帜，三五四百，来生地内，平常农村年轻猎户，突然农村旗。
7: 三军儿，军队军枪斜背，来前引。
8: 你对三个月半猛塞玻璃？
9: 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
10: 三周年节，接龙节多日送了，配合节节最。
11: 三军滚队滚枪。
12: 三连节公干上，坦坦那把做三个月半的三天的平江龙镇年轻雷公，配合龙镇节三军滚队滚枪设备设置来参加时，我听的雷镇年终收看，此段音。听见公干上，我雷镇年终收看，一些杨建议。
13: 三连杰，听的三军滚队滚枪设备列车南，决定作为叱咤西北特地区域别，听见呢，西北南端卡人民节新鲜难受。三连杰，我来南北村决定作为叱咤西北南菜的新鲜难受。
14: 昨天七个人民用它比巧，第不地面叱咤三步棋。
15: 三军滚队滚枪列车去，决定作为叱咤南菜的。
16: 三个零件，天地九天左右，叱咤西北南城南，我们南北侧了，北街七的南门街内，托了不落天路面，连续了两天七百个人去群众各街头，市区给跟送钱呢，连续特别让杨所当晚是亏不起，年终收个银。三个零件，另外罗县人，熊下不来那天，真最俺们七路进不当端呢，熊下不谈，恰恰只供了一九吨为暖手，罗的心。
17: 七日清醒，关键头脑级别，连内卡机了，他那没动起，连内机，专列级别，能做团结不是？你当家美女怎样了？北京套路老多老美东部了，每张，这送他送到我们家，就是什么他，连续都在的，家家过去看看人心情，对呢，从这连续的多张，这个啥子送呢？连美都跟起，左手来举起，这不让叫中，连续是不是对内的主人选拔，风向正气，我这吃不是？
18: 光记，都是宁波的九道东岸的套路老段路面连续列队队员，刚内装饰新人，解决优势。套路老段路面连续当个忙的东西，北京老段的这边连续协助他，老段团员连续都没被老段路面连续协助搞住，且将列队协助所的结果入他人把对面边内，内面他南端铁列个车道入。

0: ཁྱི་ཕྱི་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유진 레네타 랑외디 칠레 튼세타 레릭 피디디 파통 라보소 응유 규진라 디웨 통제지디 유시
1: 탑람망부 레슈르 귀자 차제 베기 터마냠 주체네 저는 귀기 촘제 레슈 커섭타 편전 치 촘제 레슈 커섭 라키타 디신 커섭신다 레드 로교소기 커섭 시취타 텐자르 치더 망부 된신 차겐 좀비 톨럽럽 튀럽마 창메 딘비 시르송 리슈 체초 유브제 신야 톨럽럽 튀럽메 더동 편전 레슈 레드타 편전 청진 레드 레디규 레슈 로교 시취타 정 지나키 레네 레드 치틴 디신 차도네 커섭 리슈 제기고 신도 체초 유브제
0: 셀렌제 콜라가남즈 센트바티니 페이지 차답 남아제네 톨럽 로프 로메 레슈라 잠티시베 고르티 친조 고주토 시주디 겐송 제네 레슈 탈람 양소 땅와 시코비티시
1: 센로링게 샴라 넘버 2 무튜제 제된 조의 티자 시베낭 진나라 티티시베낭 튠칸니바 제시 쳔베기 서지 잉노 캉드 괴베 고르키 통드 고주토 캉중 주시 나네 미즈 캉베 티츠므바 시코비시 센시나로나
0: 셀렌제 민외주 줄에 매배 강중식이나 양인 디저 카츠치 토방 참도 총결 딩첸종 딩첸총소로 로 견주 퇴실라레베 드시체비티 미츠체가 사삼키 투즈제테 조아데리 레더뷰 강중디나 사지 텐시 삼육킹규 단유 겐데시키 남야 민노베 테셈게 메다지 후후투 바시규 제세비 팀티 토스니베 칸조식도 교갑 나미 냐나시 런슈 송괴호 칸베 땅다 입게 로드레 웬당 하바토시 예요 미리카케 미만게 튠디 쳔보 틀로 덴바쇼 제바타 토메 삼드 마지바레 겐테 로라 덴보 니바 소 만당 자베 자리 향토라 자리 향외소 론데 지슈응은베 사지 자발니바타 장당 체베 고바타 다마 제다 제부게휴 칸베 난케 빠좀식 제 드보로 드여바타 티나 체중 민저와타 소다 민저웨 마우 주시 고바타 다마지 드규 고바타 다마지 드레 론데 제슈 사몽을라 제송 공케 장자주다 카시 니직다레 띵송 제베 빵보아 지시규 케데튜디 강중디 냐차 칸실라 지나 디진탕 고마 칼라바토 예 책동 고게 제주로네송 뭐버디다 냐차 제데 미제 체갈하선 디토 심슈게베히 갑디디 네 아메 마데 조게베 가딘 삼시 마오투시 고바타 당마 손조 하점 두르나휴 최소 나 중국 공제 당나 슈네 라니라 투타 남버군토 당키 가딘 지 미루웨 친구 지지 네자 냐차 친구 조베히 시 제세베티 서괴바라 대다세 유지 제세베티 네제 체가 하점 냐차 제베 골링가 콩케 쳔베 메롱웨소 지바카웨 나르송케 로다 세보르응시휴
1: 列完了卡路居瑞推呢，马德就给把立体热，个体对马德就给把丁钱多加对切把他，阿妹人工阿白马错了，处理热他，快吹热起个月。罗那查韦这些层别起，恐怕有人不信，颈椎妈咪结束着呢，控制忙起立给表瓦他，与错几个定价送而得月。体检人民先看空针当月是多久呢？当给结束账位三分期早晚三期形式新不出呢，牛股表股做月不热。 记录启动国标国际行业了，定签创点起镇长起，等学我这边名托呢，看大南学校被抽签这个，土著大呢总用给确抗色的专用为破选题，新规签不提入职，提及罗马人空气土著大呢重新给新南塘，某个抗色的决定，拉家蒙用塘，捏土了马镇巴了，人工啊，亲自了通就塘，我所记录起呢，控制新寨塘，刚爱写的，官了偏别巧啊穷在中呢。 当院去跟着苦了也不是。张家十九号早晨，三姐在家将我娘擦汤，三姐趁些送我的，看个错位男，有人点炕前边空隙睡觉了。看土著大呢，定前去日常擦嘛重要话汤，家姐爱做了点呢，三边我去，古巴汤，当么人不日日新月月，看见快个前边空去，三姐继续娘擦擦姐。

0: 내래 수요수 내래 죽두고 말해 죽마투부 체제된 가르쳐줬으나 두용기 민디 진주 강디지라 랑그 대화는 신기 진주지 자와 야마나 진주 랑다 마자베 남베턴의 자와이나 다 흉루기 공부당 개외 남샤 사바 남샤 현식 두배 내수 송배 인가 요래 딘데 송도다네 민강기 탈 진죽 절시베 튼다디 큰데지라 고구와르스나 도드니시나 진죽 랑다 자왈레 데니 강대기 잘마쳐봐 딘데지레 진죽 이기주부 강릉시 머슈베 민댐바시 나르 중융 요아마르라 치장 자원인의 용미스버지레 빼잠슈베나 나도 탄다 차지기시베 차 차장기 차 추난기 냐시베 냐 더블리아 차주는 시에베이나 당당한지 민남도이나 대다 장배 민댐바 양만의 이 장배 남바라지 민남도 딘데지 통구 요아리데 통어도 그상아도 남이 담고 민담 제바 시에베 거블리아 민기 체니 시에베 거블리아 이게 두마 두벌레 민숭으로 발라 제장 대다랑 통어도 진주가 이래도 슈거로 발라 양바빌라 아다고 쿠기 제도 젠라 봉 숨바디는 신 콜랑나 제장 베디디레 퉁어도 진주가 의익디나 퉁돌라 야이나 슈 요레스 준비와문안에 탐의 50에 고등양 어 빌라투밤 베디디다 제네 숨바지레 다치강 숨베글라 테라 얼리 시바자르 시베 테지두가라 테디 턴예 데마 타바레 근데 지금 턴이 되면 타바르 쓰레스나 공래 모두 송스면 능신 안 송스면 턴이 시 날래 매고버 체제 대대 고할 체벌래 등호도 그러 고국의 와르베스나 공동 모두 송스면 민강기 탈 진주 랑다 자외 진주 주발라 어디로 고국와래 제장 지금 송스면 근데 송스면 대라 얼리 시바 자라 송래 제장 진주 랑다 자외 진주기 이기 장반 내바 대달라 라양 가르치고 왔으나 라양 어리시버 나루자 나루자와 대 가르 두벌 배스나 얘네 콜라서 배 르두체 주부디게 두벌 체벌이 빼차샤 나도 낙방 낭카시베 빼디니니 최전의 샤제 나도 대시해 주시베이나 낙방시베 빵어시베 진주디 나르발라 nga di ji la jin ju nga yin zang nga di ji la ci wa te di du tene nga di rang jia qi nang kwa xie ba di ka di la jin ju a xu yu zang ci wa te di yu tuwa ne la yang a xi qi jie zang ming kang ge ta la jin ju jia wa qi di ri ba la di ri jie zang ti la ta la yang ka qi guwa le la yang e lu xi ba na ru jia guwa le 되는 가르쳐야 낙방오 낭카오 시베 르두 체통주 두부를 봐라 딸 시행 배차샤비나 까와도 부 추제샤 까와 시베디 단당한도 진주 머슈베 남배톤에 응원용마지 레디에 튼도블라 베디디래 진주 이기 어이디 슈어를 봐라 디인자 등어도 진주기 라양 진주구 이가 아지 자와로와 아지 자와 틸라 라양 가르치고래 어디 시바 자구가래 자와 지에나 가르두브라스나 가와오 시바더보 두버바라 제장 빼디게 두드니 시바이네 얘네 낙방오 남카오 가와오 시바더보 두버래 두버디 누버 가르툼라스나 러두코드 댐버주버더브래 진주 이기 주부니 민강기 탈자와 송송하라 민강기 탈자와 시베 민치 두가라 민치 민디 꼴라야이나 내 단다 샴나야이나 중체제 모두 슈드유 디급기 민디 독재 봉바 까와 더부 민코나라야이나 문디 체바이나 겹충타회 교연지 차용거래 재상 디급기 민디 고제 침부 레샤스 샹나양의 초크세지기 토네 모두슈 디 민세의 조체제 송거를 와라 어? 빼차샤 리 탐무데 파라다 차그구 치사치 사나로 소 나도 취소. 어, 저양 더블이나 년노. 장 더블이나 야오. 다가는 신기 분바 더블이나 분바오 시바 더블. 나도 민기 리기와 시시에베 급기 리기와 시가로 민디나 추구도 와라 지세디 차와의 민디 년시바디 캐주댐베 민디 자시바디 장기 민디 분바시베 분바디니 최기 민댐바로 와라 제자 탱아 민기 리기와 시에베 급라 시시에바디게 창말로 다리 디낭 중에 민라 고초그 레수기 디나 치다가 낭시 당무들이 치다가 낭시 니바디 참참한 아주 폐주 집에 규름난 르두체 폐주 집에 규름난 뜻이 기소 편에서 둔두 라오 콩기오 뜻이 양오 소바 민노 시바더부 남이탕 최소장 다르게 민디난 두쇼를 했어요 gyumdei khadaisna dashi ki soosin gandu pechui tongda dumiri dii na nami sumba chidei chegi jila teka jawarwala pe ne soosin dita zane nami ngaba chungkung ri dii jila layang ne dii jinjuk ri dii jie pe ne soosin jawari che zang tari shue ki nangdo nipati khadaisna ming zang me che nami jile 잘 쇼부 두세 쇼에게 된다디 딜댐에 민디 치다기 낭세 수바 코바 코축을 해서나 양아도 참참의 야이나 타딘 치로 유발라 이레유 둑더블 양 코축을 해서 금제 가다스나 인도 유토 두고 레토 시바 더부 능구 폐주 집에 규림나나 폐주 동탕 동물에 빼디디디 폐주 동세 유도 코바르베스나 타딘 치도 대다기 탈라 폐주 제버데 제자 진년에 민니의 고국으로 니년에 남이탕 채래 고국도 순년에 타딘 치도 인배 인제 유도 쏘라 고국도 제자 다리 대시에게 민디 민스 쪼치와라 숨바레마도 지게 퇴응을 더 남이 당체 다가는 신게 다른 식으로 되되 고구도 쓰게
1: 신게 남아초 공감상 당대 남초의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게엔 다초 리베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0: 공도 시에베 디게 나는 안돌이야 시드 투버데 카데스나 진주 이거 주부 대다 민강게 타자 타자웨 진주 랑다 대다라 라양 어디 시버 나루 자제 얘네 러두 체 주부 대다 주베 추디 땜바레 창매 킨세데 러두 체라이나 체 주지 요레 주지 요레 단다 콩을 대시 시버 디나라 주부 코나 레 도모도브레 다 나도 등을 더 단난도 도디 콩이 대시에 나라야 추요마레 자완나라야 러두체 주지 여부인의 주부코난 숭바디 금제카데스나 진주 유구 주부탕 대달 도아디 데니 대시에 제대보 여바 조공디 숭바담 레마도지기 퇴응을 더 또자디 러두체 따나도 도시베 다디 고국으리 오나 러두체 주지바디 로알라 따나도 도다디 컨데스 고국요아리베 디고르야 문지 캐베트르야 다 폐지게 근데 숨으래서나 또다디 슈딘인 숨으래 슈딘 러듄체 죽지 낭네 죽지 바디 따난도 도시베 러듄체디 슈딘인스 제시 중으래 슈딘스디던 근데 지로 코고 와래 자완나라 무슨 마세와 지로 슈로 코와 딘데 지로 코고 와르발라 딘데 지로 슈딘스 시에 와르발라 제장 shukdeen su sungdu zana ona

0: 간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샹라 동시지게네 까망에 생규 쇼이 삼고베 신의 제베체 니슈 뒤닌 변정 시스 총기의 제정종 리쥐 뉴세 소조 괴능 부이 초베 선유론 전자 총기 토네 신도 총과라 시나 동지 저점 집주 진의 제베체 니슈 뒤닌 제 쇼베 최저 제베 파도 리소르기 주문이 좁도바타 레브시르 제베 미숨 길람도 쇼로타 미 납경 업종 업계 단체 와체 유베나 세계와 니지 주주 유버시 제마라 로조 도쇼 카키 지금 수지 시진핑기 가고 계신타 시린리 장기 가신기 랑즈라더 된주 세대 정 등의 다 시중기 꾸지시 미마 자자는 제마타 최소 공도 고지 윤정 세대 저와 체베 맨의 레브시르타 최조 매매적도 없지 강용 세토 대구 세련타 니더 동쇼 윤도의 세로 단카라 쇼르전뉴스 마트에바 세대 망조지 최소다 주노르기 대자 계속 강용 세균 바시 부여란전정 최전협세 팅기 최마라 랑코라 계등업 중아니타 밑둔지 호부주코니 뇌스포구도 담아타 변조 매수연 로조 직접 주가기 랑코라 도시 되니타 매수연 로조 매나 십지 숨주 소지기 최지타 최소 최지 동성 주신소 로조 직제 캔내 서유물수 최전협 소지 리툰비와라 아유프시 배우마구 강기 뇌조 꾸이남 소송 리주 뇌스포구도 아부마세 최전협세 도시우 최마라 담아타 변조 시즈 인라 어머구 칸키 뽕디 시키 지저 뽕가 니베 메디아도 숨주사 좀타 소주인 추세 동주 차지 시에스마타 차세 년도 변조 지게 부가 시즈 인라 주가키 뼈마 자다 숨주사 좀티 체레 키세 직세 켄네 니세 기접디 탑스 탐보로 뛰어버시 노브주의 탑구 카마키 노브주 시키 낭 노브주의 탑구지 꾸이남 소송 로네 표디 요마타 미마 부주마 지주 체네 시즈 총지의 기종 종기 리주 뇌자를 로접 시바라 뛰어버시 Peranyan zhong Chindong Tudam Juji Langkura Zhong Ta Mingab Zhong Ani Ji Wui Gui Ta Songkara Khabara So Rujub Jikse Tienne Siyu Ngui So Rujub Letun Bewara Tangde Wui Gui Amma Ta Dewe Chukang So Ji Chindong Jikse La Chou Yong Ne Lipshira Chichin Yubashi Degab Nyungo Kisi Uyen Lenka Ta Chijian Yurse Buyi Degab Zhong Nibye Dabdun Rujub Chachu Bine Degab Njuri Ta Ngui So Chabso Ju Ta Nyam Tu Pianjong La Kur Ta Tup Pukim Debzi Nye Ji Xiangguo Me Tien So Zhongyang Ki Kisi Ngui So Chisum Ta Wa Shi 최전유세보다디가메소여조접주기 로우유시기 中昆路线塔中昆规矩中昆规矩所及得不定下去别内能够给谁区别清东严肃是不是永共松联文化全部写一讲车队下去别内集中给日瑞内斯破规的文字得不定下去也不准备文字写不出这么些不用就严肃是不是三个别别让人认准听内先多起吧啦哈斯这次你是初年日瑞团别电机配及车队认准监真机车间有就归动不足的推多的认准监真来这些日不堂别车间得不定下去别吧他这次你是初年来团促兄集中总统阿布马塞车间都不受规矩前内女儿就给谁来团别过去吧他确实你是人车间对前冷路拉的是不是 당원기의추조지바라변정점주협공기기종종도쇼람시안켄타추제동켄소뉴르조면의십조라타하상어추제타선부추제정법추제소추제휴시소송규제시범마세삼점타자구용지소최제응원소첩소체부시퇴송소폐라년전점주진전팅기타니사르유비제유람정리공괴동체내뉴르세면은 加的聚会堂出借国际合作那些合作若叫了解决了国际结果中央用地修浪大江马拉堂中国政治组织堂中国江南组织平常天顺公司所拆建合作名呢习近平在松堂出借你的女婿各国内都有不是

생각 너무 좋. 단도 너무 좋. 신신배 리젠디니. 변종롱진 년진내고 벽에 롱진기 초대지 제리젠. 지제가 최초대시듯이. 알리젠 조금 쇼켄 뱀조아인. 디링기 지제가 최초대시배 리젠디낭. 너무 좋. 중국 북단 탄지의 승세 가지. 제대 수유.

0: 판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구 중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정 진이스 비네랑 라도 페맹게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끼뜨드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디탕 람듄 티이 덴조즈
1: 디탕 람듄
6: 디탕 람듄

0: ཁྱི ཕྱད མ ཡོད སྒོ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ད ཡིན རེ 지르다 제단제 충감 자산 쇼쇼든 데들 말일 민주 제베 규름 나로 송소야다 롱저지야다 즈냠도 뒤질 조래
1: 라즈라스
0: 제가 안 된 제가 털 돌 때 못 나초래
1: 아네 라즈라스 때 넘규 조거 시야다 베드 로가르 라즈라 나 퇴근이나 길라 송야 다르샤 나주 이내는 조에 나로 임빈내다 사와치에 걸 이내래 캬바지제는 동주 망고 동구로
0: 가래
1: 그거 코나다 르발타 시스템이다 동주 망고
0: 동구로
1: 르발은도 디고나 선주지리아 임빈내래 양과다 비라 청청간 마바지 동구로
0: 봐.
1: 대체 뒤 잡아 있는데 보아다 당나시 규맥 나로리 내려다 베드 교현시라 수구로 봐.
0: 제제.
1: 대체 얘는 조거시야 되는 게라 와야. 아니 베티 수부교 조약이 양고 규 조직 차로도
0: 맞아.
1: 세상 디다 그래서는 베티 머직 바리나 다디 나로리 조도 가르시 오르스노 도존 디비나 아니 기란리 조거시 시에게 규린디 나로이 내려 수구 교 처음 알았어 소야 들어 봐.
0: 제제. 제제.
1: 맞으라 세기라. 다 죽대 길라리야다. 어 그저 쉬야 띠기라 다 콘세기 다 내시되게 표제이나 다 도종 락린디는 더도 규동기 내리 크게야 어 편부유나기라
0: 어 레슬레세
1: 레스
0: 다 도종 룸메로세지 도알
1: 어 올라
0: 디나로라 단다 베네 주시나로라 체버 티베넬 쇼드시야세 송어
1: 레슬레세
0: 체버 티베넬 쇼드시 티베넬 다 안한테 도스마 그도 쉬빈네 치브슬랍다다 데 침벤다데 다든 역할을 집사제 뇌제셔로
1: 어
0: 딘제 점지 삼당도 왔다디
1: 제라
0: 이야신데 저 레디 딜라 갸치다 치빈데서 갸침시라를
1: 어
0: 제바스데다 롱지베기나 치베 들어봐
1: 갸침시라리
0: 다 있는 안 아주 아 드린 도스 코데시지 내릭 소스다 자시 슈비 있나봐
1: 제라
0: 아니 친직 내시
1: 어 친부다
0: 치베 내시 다 패치블 어 또 정도 편제 육청부요래 편도
1: 어 레스레스
0: 대인도 안 아주 남주다 대치도 와 맹갈 챔피언스 나자는 닝버스기스 나자는 닝버스기 아니 다와숨기 맹 단스기 안데네 단도 딱젤치 이시다 차민도 단도 단스기다 나 맹시다 단 유민도스니
1: 망조제
0: 망부터고도 와
1: 제제제
0: 다티 찍네 망조 코랑기 그래 망조 코랑 원내시나 네버 코랑기 원내 맹지 균 정부다야게 응교 정말 정부에 주직으로 봐.
1: 제디
0: 야 이네 차상 권한 디체야요 말해. 그렇다요 말해. 찍디 가서 나 멘뱅원에 멘뱅원에 멘짱짱을 잡아 주셔. 시식이 멘짱짱을 넘주기 통야 인조 요주 유배매. 대수 찍고를 삼당기 대비나 멘주디 강 연결 잡도 걸어 봐.
1: 제제제.
0: 진짜 누부터 통 말 봐.
1: 제단
0: 시시다 종시스 님도 저러스. 기존이 카체도 매 봐. 제단 안도 넘주 망조게 디스민도 계시다. 보면서 님들 갈래갈래마다 누가 통말해 보면은 누빈 요부지에 통말해 이야기 깨지는데 숙침 시에도 와
1: 그때
0: 드링에 드니 말해 쉬어야이 사인스나 랑기 보면이 내시 갈래갈래마다 정말을 써야 돼 단당 안주 처음으로 녀야 이유 봐 균도 통야 이유 봐 맹강기 균도 있다 지당기 배조치 이야기 맨 대줄 시에워레스 대줄 다 대줄 표외 단당 안 드링 급수 봐봐 종시에서 인비나 동원 정담다 선인쇼게 배자지는 하나 저 TV 내시 샤세믹스인데 여러분
1: 어 레일
0: 빡빡 찾아서 세이브 찬조
1: 미스터브
0: 찬조
1: 미스터브 찬
0: 진짜기 내실라 동원 건다 정담비나 선인쇼게 까부 가르자 찬이 요래
1: 어 러스 러스
0: 근데 너는 욕을 싫어하는 거야
1: 항상 알아
0: 너는 욕으로 봐
1: 제 욕으로 해 오늘
0: 욕으로 봐 제자 아주 표면기 너부디 갈릴마다 통말해서 깨지디 용수 다 맞다고 지르겠어
1: 아 맞다고 지르겠어
0: 제당 아주 대로 사람들 로가서 땅도 와
1: 맞다고
0: 이 멤버거랑 오는 시내 랑랜 차창 제마도 왜 견지르도 와 산디 망조를 삼는 이제 다 진짜 박자 된데 시야도 와
1: 맞다고
0: 이 노래 아주 친진 내 신문에 시내 치부자주
1: 신비
0: 친세 그 내 시 안 나가는 시 진의 독도 진의 독도 아주 잘하다다 차규르그리 규르그리 망부시비 동제 진바주인 점조를 열어봐 안을 차근 내 시 안 집에 세봐
1: 안
0: 당기 권을 쉬우는 시 친세다 적지게 된 줄 망부도 와
1: 제시야 제시기라
0: 아니 제다 주변에 있던 게 쉬었어
1: 제제제
0: 안 당하는 지 난 안에 또 통만 주식 때 근데 치부 클루 세져라
1: 어 맞기라
0: 치부 클루 쉬어제 포나로랴 르 아니 방 장지 슈규랑
1: 제제제
0: 안 칸에 크디카
1: ཁྱི ཕྱད མམ་པོ་ཅི་མོ་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ཅི་
2: 天地的他南端的南端苍木学生的天地的前期是不是清不能天我往等这拉堂总之他这次期间真是给不起天界修炼家伙
3: 中国古琴有感呢，通过拍给戴帽，西罗纳。既然真有道理，先念我念错，写不上账，连我结果记，除了我记记记记记。你看你，看你，人中龙情年轻，连共，连共龙情义。
4: 远近龙亲年轻脸孔，远近龙亲脸，谈的减少蜜多的钱，我做个人。
5: 远近龙亲年轻脸孔，远近龙亲脸，谈的减少蜜多的钱，我做个人。

0: 남서 공감산 타네키난 수고 수련 춘이 생고 수고티니 벽에 롱팅기 송가칠람 균의 태동 최신배 감숨주 개사함의 도리 천시 나닝을 균신리 천석연 쇼켄 연체희 김다남 서다시슬 하고다 포부니리는 개사함의 도리 채나리아 김찬로스 낭체 우리 쇼고 열시 뜻사기는 역시를 시고 월시 하자 유주 시차는 리시 투병 타말라 시바급의 풍부히 로도세탈 싱기세스 谢谢我是学长一呢提琳你我们村里前的公司国贸组空里呀三个零些提都不及听见了你们就学听提呢提琳给囊团提我里呢听见了呀及龙天对个通知及这些学员
1: 롭소 타다기 심어
2: 미시기 뇸라기세 싱서
1: 디네
2: 디네
1: 시주 닌좀기 부조총라
2: 디네
1: 디네
2: 김상 롭스 낭퇴러 롭정 수초
0: 제나 먼저 디링키 김상 롭스 낭첸키 롱친되가 등을 수고 무수 권리야 그러면 행게리야 다른게 롱친되가 티 먼저 다시 계시키나 교인 디블리야 他那几年是因为那点点因为推荐那落了呀那你是这些的压力别那选习给人你给老中你给尊敢给策划了呀细节那选推荐了呀引进面积老中钱给推荐了呀他们自己会问他他把图听到了很给了呀帕们是因为前年引进面积人你给铺住了呀给苦给你给跟着提给养大个苦给别老爹难给给那选起同一些起
3: 昆明一年来，大庆阿拉推荐到金藏老师能参与呀，他那几年去印度，可能去几大生意去，总之前边人家给登记提个账目去带下去。前阵个呢，铁里也细节，弄起对个通知去收益啦，铁局这边拿落了呀，阿拉就点点，不住的通门，老拉们也这样谈，不住的，啷个听这些耽搁钱给，心难了呀，用你，你说他，也那么一个，也那东西肯定几个金边。 他们的老主人专家里也推荐，人家给他是他们对子女巧，要么呢他们是子女巧，要么呢老老天了呀，但是基地的人对是这样面，天天给给看事情，金山去托西亲不呢，不住的人心，老那么多亲别班给，农村对个通知的了呀，就在那头。
0: 치료급기 샘딩기 마카치 밤을 헹기기 깨져서미야 매발 부주탄 카제원의 고소유 테마체 마가티니 샘기 띵수 자유
4: 엄마 발라 야레치랄 페브르베
0: 케요마시 아메드 아마민도 웨툰도
4: 로시니 제냐 하고유 발라스야디 미신다 나름도 요마시 내 발라게 그뒤 내래 수수 테미데 가야제 치랄 주시 나다 암라 케니니신 랑할 요시오지

0: 암라
1: 어 아메 어
0: 미츠 보고 신다 창물로 빠르게 랍자게가 용기
1: 개요 맛이 아메디 아메 장게무도에 차차게하시
0: 참아시
1: 씨 근데 참아시 아메 딱 봐 장다 도치야 퇴쇼 주눔에 봐
0: 그때 김다 천도 천일래 아무라이키랑 경계하시 차법들래 언니를 그때 있는래 니도 질래 여마시 아니 어이씨 뒤좀 발래 아 겹치치냐 여마시
1: 어저 아메디 장이 아니 합추다 든지 키두 장이 아무 맛에 보카시
0: 아무라다 발라스 지금 마시
1: 어저 아메디
2: 키두가르 ཉམས་ཤིབ་གི་མེ་དང་བ་སོ་ཐེ་ནི་ཐུ་དུ་ནང་གི་བུ་ཇུ་ཐང་ཤིམ་ཡུན་མ་ཡིན་པར་ཐེ་ལེ་ཀྱང་བུ་ཇུ་གི་ཚ་ལོ་ལམ་བུ་ཆུལ་ནམ་ཡང་ཁ་སབ་ཆི་དེ་མེ་བེ་དིང་ཤུ་ཐེ་ཡིན་སི་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

0: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와이게 경도 가봤으미 로와스다 십시도 전 동원 안 좀 보죠
1: 저스는 조교리 가르시야 그래 두두 좀 봐 미가 가르 너무 임해다 가르 집 임해디 럼녀 요마시 랑가 가래야 조고 임해다 저라 가래야 라고 참만 염돈 졸래 수치게 레스녀 요마시 나 춤숑 강기 뻥기 능시 가봐 축주 되비 이내래 가봐 조유 뭐에 딘제질 할래 이거 가르래
2: 你今晚跟着呀卡拉迪勒拆夹子当过，外面让人养我们，我听着肯定用过的，让把妹妹不骂这边。呀，让个好空妹妹，天下总有人问，我求呢，把不是打开了过来的。说说呀，拿妹妹的夹子妹妹来，我就求那主儿是。哼，绝呗，你奶奶让我一个肯定用不着。
0: 他得到得不得不得，说是说个咪，说说呀，一见青年大等着着呢。我妈啦，叫喊不啦，谢谢大大姐。外面让我来落个去塞去嘛。孙坤说：“在外面别动起提，不住提，门通跟俺呢。”
3: 前期约书记肯定几步切度，可离了人你，对别江沙的消息。冷翠翠，借锁了土围给你的抗议视频呢。女士，谁偷的他？给我约吧，给约马的设备，准当他路径宽点吹了，都难下雨。喂喂喂，电视大，电视大去，你看。
1: 看看天的，有叫哟哩，我呢让个东西参谋了买不起哩，你看看天的，到底该去哪儿吧？我去，
3: 哎呀，看谁呀哩？俺就参谋了都睡过哩，你看看天的。
1: 哦，那看看啥去？当年别亲的儿子们还上学的嘞。

0: 你不听这家乡让让西草不听这俺们就活该上了大多钱抢救钱大唐的让听你阿妈老个高一个大钱说难都做了不强的你不听这家乡哦你说那阿妹的罗姐我觉得的我这你不会说看见不得露露听这难受说这咱别用给你不会懂得死的
1: 샹암바감차다소데스드다리리리리제주용기부다상오스도에암라당아나더님리르마데발레도르도르충에당아칸시세야데아스겜첸시세메베수직차데샤레브들레부세브나이제데부제문도 당한 녀바 한당아 수고 찾아 대부제문도
0: 불안 수고가 쌉시 겸야다 대주 사무 독재의 체험지 따라도다 랑가 마가 뒤에 다 메스 지스다 죄도야 아유언고 아시 다 딘제 칼린 세우레
2: 급시리 랑이기 소소 류통 체바티 키랑을 쭈스바티니 제가 도토 메비 류심니게 마가타 경군 티인시 런의 순두급기 콩루 메비 차주 창마 마원비 투주 강잠시나 정이기 진두 침부시 쭈구바 아장 주미시
3: 왜 부 랑 같이 제대야 립제
4: 오마 겨야다 미신다 나리야 투제 텐주야 간단 예부 정도지
3: 야, 타야준, 랑게 하고 두에, 랑게 낭니 디게, 탄다 교다 제제, 랑로 중니 좀 가르쳐야지, 랑게 수수, 논추 디게리야, 원래 야호 제수제, 교추 야호동.
4: 미신다 로 중니 디, 납자 주야다, 폭삼 치도, 가르쳐야, 간다 야루야 주워시. 땅이 로 중니 디, 너 좀 도담 간다, 너 송칸. 송강날해봐 미지금이진노러야 영일로 중이 그제요래 증글해 주세야 되는 시 말해 균도 등이 있어 저도 러비 다이네래 문의 균도 등이 쳐도 수치글래 이지 지념인도
0: 부 아메샤마 퇴할 구대와 턴도 아메샤 구대요다 고중에
4: 엄라 공부하소
0: 디슬럽제 동부시 불안게 교수야 우제 치수아 고중에
4: 엄라 단두부도 녀미 수직래 강르 진유매 나 랑시제 빨라대 측부쓰기 나랑저 카도바도 김자들래 측부쓰기 나 측부쓰시도 나로 소스르샤 흔히 먹으며 나르디르샤 다 엄라 나래 소스 대응함다 딘제 제제 소스 로중이기 로원다 대다 뛰람 창문 매우 쓰소
0: 보아멘 미미즈 깨블레 깨그망 되어지 보랑게 로중이 날 결주 야오 제다지 인지 민지 소소 강배 간라 소소 랑 도부치 아멘 아멘 랑 구대오
4: 러스
2: 치 통미 기공 태기 미당 어티 정이 풍수도 조외 카야스드 미 이나야 정이기 담가 체비 중재 강제시 이룽 소소 정이기 겐제 콜괴바니 아차 주미시
3: 외부
4: 로
3: 장로 중이나라 오늘 군도시라 침부시 장부 순수지네 다 쉼부쉼게 차없이 장조마 지소가리야 광부부두 광부만 넣어치라 고중에
4: 레스레스길라
3: 다 드리네 장료조톱시 인치 약부제 치수아
4: 레스레스길라
5: 링게 감사 드린디 네 링게 소야 나래 규윤용의 메세 땀규지 모르신도 좀 나래 뭐는 사실 수비나 아 단 대스미 뒤스 나로리아 로충도 수자 흔히 먹고 세제 남노 테제로 아니 또 템바 진리를 때인지 아니 전가 로충이스도 레든 조신스 다 단다도 시련제 때도 문에 전에 시라근 교업 참기기도 가린스제 수비나 다 미지 그 메제 나로래야 가서래 다 로충도 세네 문제 야면은 신은 뒤스데 하장교 꼬머리 마세 템지 문제 요한메베 뒤스 된제제리 된데 인도다 뒤스 티나로 행게 인심인지 소소 랑조르 진진제제로 와 소소다 직 삼무야고 단세제니 아니 내가 가르이네를 섭섭해서 하생게 개청벌이샤 계속급 뒤들 남노 쇼비이나 아니 메시지다 배트 근데 소래 졸란드에다 다 직 튜님에 차야 딘제적인 인가 하전 전부도 뒤지그리 니네 다 갸지게 파만 행게 소리 가르신도 정성했으나 다 미스디 미세나로 가서래 지금 먹기비 내지 야면나 마대비 내지 그도 가리니 용세지리 딘데 인도 미시지 투 나로 지금 마대다 먹기 용세우래들 이내래 사산 편준다 지 첨두나야 하바도 부르리아다 지 첨두 냄베 고네 김장 그 죽인 냄베다 지 구유 중요하다 하장 게 첨보로 있음도 랭게조 캔세리 가나조 소에 나로야 다시 김다 망우지 소소 Nikab yam na jik ming duengi da jik mokiba chunchun jil denji si ane kimzaam hanzaam si ane kimzaam hanzaam yu kuyu tel denji ane puzhul yama jik yukshak da jik tundanri tuyda namukundu nganzo soya na tonya jirwa ane tindayaki da jik kuyu di puzhul ini shiraki da jik gyanji chigwib da hajan ki sabari ngara rang da jik gyu nyongwa lumbyu kani deb inayli da jik kimzaam kuyu da tegaran dhuwa yor simgudu tindayindu ane pamal hengayaki puzhul ya jikyo naya ajanjan taga nangshi pinzun chamdu naya da shiraki kaya chimburi simgundu ane teda chibji da nganzo nanyam ki jiba changmyarwa susu Langdulia, Jinjin Cheze, and it's like Lamnom Hadiak, Samutan, the Shirak Ketchum Brusumudu.
4: Kanzoya, Tanda, Kimzan Taroros Yubdea. Muni give in some jetus. Sosoya, Chudo Chineda, Tangnessin, Sesetani, dear Kanzu Chedruba, Tangnessin Kawachine, Donzo inele, Muni, Jinjin Yahochisi. Dajima Kanzune, Zurishilha, Zongan Shleter Duzumba, the cup to do Naya loves to give me a shun Yawkatze, some do. 문에 치차다 주시
2: 슈뉴거러 로람토 마침부터 김장 럽수이 텔러 티웨이가 파만 넘니기 심지 지도 지니 퇴문토를 배준치바 당느시 머티 큰지 지인비니 티레 게메수와 칸달 난츠 치도부 티니 정니기 랑츠 촐라 미당와타 김찬 넘미즈와 추수이트 마당와 人一给每次推你谈点不西解决天你特别谈不听我

0: Bala, seni labde kim da çöndürü işe? Bala kiran pin çıkışı be.
1: Ya, omdi kası oray. Bala leğa çoğuyu. Tara amla ne bocu.
2: Bala, kiri ne ki gari? Çıra genga, çömçak atın na a.
3: Ah, zi. Bala çolun kua re. Lege, çaya horumdu. Gire amla lopşu ngo.
1: Ya ya, şükge şükge, seno şükge, şü! Ay ya!
4: Bala bala, ence zişti kimce sığgı?
1: Zida pomo, bala de bolu dağım indi gwe. Rampas de güda ongo. Çocuğu amla gece çeşik kuş kuş.
4: Bala gena da kwa yanın gım indi.
5: Bucu la, da yung çe günü, pamın nige, oyen geni.
6: Kim da dem tsoda kong ya thank you ya chedi xu bie long tin de ga tong de di na cha xia bie na nge le ro kona chu nga gap gyo ta jong jam gwa li ya long tin de ga di tep to bar ngwa li ya le chen di gyu jie thank you ya ta chen na xu ya che ti ne gi ne ngwa chu da ji long tin de ga tin ji ji che bia gyum chen ka de xu bi ne nge ti ne ma kurang gi lu gyu di xie gi de bi ne ani dong la la ra shi dong a xu zai yi na da di kurang gi gyu nyo we dam gyu di ngwa chu thyo 我做天文错位哪里呀？天性别怕么糖不住玩给周阿姨那是，咱们那姨那是困难了呀，特别尴尬提出马吉特别前边那边讨论，俺那农村对个同这天这几年，俺那从金大姨那是不住姨那是，场面天哪那是是是中年统统也是外语，当俺做金大姐我那恰下边呢，点点听这声不是，其实金城老孙哪落了呀？ Baba tha, ama niga ge gen kebe gine le, pujo ti yabu cha se le yama riz. Da ya, kimza na lor ya, kimza di kato chimbe gine le, pujo di pyuto chungwa si ma cha ba yama riz, kan yin shu bi gine, ngan cun yin jam le, pama kato chimbe gine le, pujo pyuto chungwa tinje, yo nye doos tinje, sun do khabar shim. ตั้งเงี้ยที่เรื่องกันตั้งที่ที่จีลงเชิงเดียวกันตรงเจสเซจีนั่งเกลียดยิ่งมีชื่อเสียงโจดีขนาดชีวีนั้นทุกมารงานนั้นสุดแต่ที่คิมซังลูซูนั้นเช่าชีวีนั้นบาลาเซียกีแต่ที่เนบับเชียวมาร์เบทีคิดสิคิดังเกี่ยแต่ที่บาลากีคู่กงเงี้ยกินที่ที่เกี่ยคู่มาทุบีนั้นปกติเมื่อเช้าเช่าชีวีนั้นแต่ที่งานนั้นสุดที่เกี่ยนี้เดบุชีปกติแต่ที่ยังสั่งเลยสาวกอย่างนั้นที่ทุกเมื่อเช้ากินเดบุชีเช่าจุ๊กขันยิ่งชีวีนั้นคนขี้แต่ที่ลงเชิ Masi chebi na kim zang tian na lo liya mi ji nyong chim shi. Da gi nai langa nan zui sam lo shibu shi dang bi na mi ji nyong chim zang bi yin bar. Mi ti ye cip sun chebi wang cha reng xin yin shi. Cim di reng xin yin shi. Jig lam gi du xin yin shi. Tie su cang ma ji bu go mei bichab shi. Che zang bu go di chun zui gan ni xin tu bi di kare si na. Kare che gu min di xin ge yo ma shi. Xin tu bi di kare shu bi na. No ne le ke yo ma shi. Kandanga chido xing ye yo ma shi siya di shi. 제상 김선한 차샤비나 발라스야기 네버티다 발라스야티는 지 안나주 담내지그리 마담내지그리스야기 딘제지 마르샤 간슈비는 키시 오디리아 지 직수기 망도지 조고 위에는 덴덴 발라고고심 언제 균도네 시그심 암락 저와티 갑텐시라 암락 저와티 키시 주마 라네주 크레일 하비네레 암락에 간다 후다 바닥에 잘 갑겨 친이자디 암락 저와시 다히네레 발라게 도담티 부디리아 첨티 진고시 디크스윅 삼루 진고시 알레니에 디첸이 용기 디마친 노샤 디첸의 지기 아삼삼 진고시 제가 초에나 찾아비는 발라 암라 니가기 저와티 메는 메터 메치리 땅 튀윤기 김자나로리아 찾아비는 김장카지를 찾아비는 산다 메버도 틴지기 남베 토니 부고서 경치니에 여시 티나로리아 카지 암라 지워게 갈래게 같이 발라지고 개가래 겸니 텐데 역시 더 티나 로리아 넌츠 직 삼루시다 윤두가 마 발라지고 갈래 갑다 암라지고 갈래 갑디 마시 보고 증문에 차샤비너 이미 희시 치약 누부디 겹시라 차주고시 정수기 누부디 겹시라 차주고리 파제리아 고토비아기 누부디 이내래 지다 매브시 차주고시 제자 김자나 로리아 차샤비너 발라기 내법티니 문에 하장 계심시 공기 더 깊이나 차샤비 내리 구민 수비 김상 롭스나 차샤비나 발라 암라 니가 견지 구구야티 김상 침대 요약 망도 덥시 마세 부조디 대탄타 저외 안에 창로 요약이 망도 덥시 当然做唱唱的呀，你吃着吧嘞。啊，不开机，没现代的各家人呀，搞不谈。除了米了呀，但是肯定了不得，开始现在嘞，就能肯直接学过幼稚园听着。那天呢，恰恰不呢，穷对搞了呀，走啊，马上吧。是吧？啊，空气，但是农村的家庭呢，恰恰比呢，不得穷对搞了呀，把那个走啊，借。穷要嘛的是小的，把那个走我的马蛋被经济补的呢？但是，制作讲了呀，老中年的马萨，阿尼若不年的独家天节土，马赛个呢天堂季节，阿尼土这里呀拉不强。但看他都谢谢马啊，多尔多尔哒，你瑞利亚追阿吉，但国足是的开始吃不了是呢。但做青藏天堂的肯定是火马是，我讲不起年个爸爸要马是，我讲不起年个爸爸要马是，我看他开始吃遍的每个吃了。爸爸妹妹不会是老不用的。那刚才金藏天那里开林什么的不对，你去了你才敢请安三姐。你若不独家的罪，哎，我呢让强拉斯亚去打，让我呢查不里亚我呢乱当陪不是多哈斯亚打。俺听这几个几十年不听这几个托呢，俺不会的。独家里亚拉不强去，独家啥的呢？推动的转哪去这个事？因为独家的叔叔里亚，但是看着了不得，别特别从哪的。我们做推广的草原那料理呀，在我木头建个部队，我呢下下边呢一万古树的推广的魅力，但是什么来点不起？听这音吧，我们做建国时，其实我们做金山西亚的开始区域呢，不过采用我呢下下边呢各种个增加汤姆提的生计，其实部队里呀金山那老呢，在我看用不起热油边呢，部队点点除了米线呗，几年不大，他们先给加拿冲在听这里呀点点，俺米线里呀种嘛是吧？学长一呢，但我们做冷水西亚的推广天。那老了呀，不过忙不及个，单独写呀哒，爬出了呀，多啊钱呀哒，听这一套呢，啊你说说退休呢，说说说说了呀，人堂可在有没的还过有嘛事？钱呢，说说说说人堂的还没过别，但是初期了呀，晚点呀的开始呢，没丢的单独写呀，不少写呀，多啊钱。听这个团呢，俺明晓了呀，说说了呀，我说了呀的是吧？前阵子呢，俺俩就看到村里吃下饭的了，迎接迎接，同妈的呢，看上去做团了呀，但是看个农村对个天能心给不住听这些嘛，我不呢，同妈俺俩就看上团的吃下饭的过送个正热，俺谈不听呢，不过听了呀，在我身边看上个苦油鸡蛋，出去那边看上苦油鸡这样的，俺俩就场面。切土不离啊，身上听这些多，听了呀，可能学不能行，但我能做起，其实看那个年纪的看到轻不赢呢，经常的看到轻不赢的嘞，看那个老师的，但是旁边全部听这些日本人的骂声，但一年嘞，养俺能做肯定了不嘞，看那个爸爸赢呢，爸爸赢早那么苦吧，阿妹赢呢，阿妹赢早那么苦吧，他呢老记住的嘞，不管我当听不见，童年没变，经常听这粤语呢，点点看那个记得。不注意，但他的那就肯定是他比那的，听了也看上去艰苦孤独的生计。徐三姨呢？那个呢做这爸妈也多少亲别，经常看见那吃下边那我呢票都中了，不过听这用过药水。到底同妹同妹给他提开的是呢？拆迁的开的是呢？巴拉姨呢？巴拉看上去简直孤独些。那巴拉都听到从头听着听的巴拉做过药水呢？啊你巴拉的阿姆拉给做完的呀？我姐姐没事，看到亲不是？看上你经常的全部穷药嘛是？因为不住提钱都看上个爸爸姨呢？爸爸简直苦苦些，阿妹姨呢？阿妹简直苦苦药水。嘛三辈姨呢？就做过你给啥了呀？做过药水啦？不过的呀，劳动早年期就要嘛是？他的我那做起，他们两个的年把头住过我的身体，但我从没见别娃的干的一年事，没吃不一年事，听说他们不的没子气的，提嘴啤酒姐姐，去让个提了牙记得，人都是这伙月饼呢，我呢，看来看不起这个了，我那做，但是没吃不一呢，去让娃的年纪这娃的没子吃的嘞，因为去让不会怕没人别。连年的呢，年前呢，光不学徒嘛是什么的？学长，年纪年纪，我那做怕么是你给艰苦闺女给那么听了呀？就简直是苦苦心。他等到退休给草原那吃下面呢，他农村听不听不学是吧？农村听不听不的学就两个难处，年把多，他就他就吃给特些的呢。我那个开心么的些，听了呀，就样样都当然要嘛是，听到了呀的就就吃过些。嘛所以呢，他的农村亲戚就这些啊，什么些又想要要嘛是。当然说三六十单位呢，天南给不的我有多呀，天南多吧，我有嘛当过的姑妈给呀，俺你不若不读家庭这。车呀，天天让你呀，土在打车呀，天天让，啊你吃什么吃？我到看这些，你去忙不起，都是点用的，光不是这些点兵呢？ 아니 디게 삼물로 니즈 친주 간결샤 이네 디게 지기야 도미운드 향사 나르사베 초나 총알 수장이네 니즈 첨부 말라고니 춘주기 토니 아니 직논 줄레스레스 총비네레 김달 행기의 인짐지 랑게 랑토도 쿠지 부디 랑치보야 도스 캐르캐링 안에 너무 좋아야 디케짐리 성김 당한주 담비나리 요리 장동디는 춘두간이야 정부정무유매 소야티는 소토시 옛나 장게 송송만의 착백인스 계지 된제 지어봐 수사인의 춘두니 당한은 저 부조 청문의 차샤비는 학바도 로초네 로징기 퇴잠티나라 파물 행계기 냠시 이내시 파물 행계기 니티기 내시 파물 행계기 저와 파물 행계기 텀준 토담 대수 창물로 괜히 지리 삼삼시도

0: 남게 차니 싸워 부심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지 당미 속자 응외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종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세상 탈비 동굴
2: 新尼拉杰金达村的这下巴拉基拉片这是呗呀我们得说了巴拉的这两个咒语当然阿姆拉尼不住巴拉这里应该几个人这两个人怎么怎么进来啊是巴拉这龙华的这个才要活动的这里阿姆拉留下我呀呀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修 Bala de bolo de gmin duwe. Rampas de juda ngo. Juju ju amna ke ji shuku shuku.
3: Bala ge nga ta kwa ya nang gmin du.
0: Wo zhu le, da yong qie yu ni. Pa men ni ge wei gen yi.
4: Ani tu go yin ken chi zha ba, bie bi ge yi.
5: Ani tu go ge chi zha ba, zhe de san zhu yi.
4: Tu zhe ge su gun ne la, di ge qin chang ka tor dong.
6: ཁྱི Mendi kishita.
7: Bala, Mendi tuju yuje lochi stugi. Dile nge men sab shnyo a chingu.
6: Kiran zu shunu de zu junju chi a jie xing ge mendu. Nge ta ba se ge yu ke chi ge ma li.
7: O ji bala, tuju yu be men che bi ne. Pian yu ma tian ba ma se. Men ju chi a le tu xiao qin jie, mi su xi

0: 老，杰森列森呢？兄弟云南边的龙井街铁铁卡巴昂站地呢？来往街过去，出街松啊，你出出他，出街进啊，短短过。来往街过去，出街松啊，你出出他，出街进啊，短短过一了。秋云地北脱了呢，家己查找去，铁卡营呢？车这个栏里，我做那段跟着那个指示了，这段关系哪说？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아니 양지 야가다 공개부를 야케 그냥 숙침부요리
1: 레세레세
0: 제제 돌려야 아 촐라줘야디 야 말라 촐라줘야다 티신 어 말라 나로리야 잘라 망부지 한두 제제다 저와유자 어디 쉐인기라
1: 레세레세 다체나 지 랑고 비주치 베 규름촌라 랑고 길호나 카지 좀 바기라
0: 로이라
1: 다치 예군 뜬지 가시오래 지 남두 소스 지 캐주얼이야 시제 야 다규 믹세딘제 나고야 막바도 그랬었으나 지 다규 남베 규름 처리야 지 남시다 뜬과데 계신 것이 아디 없으라
0: 라리기라
1: 네세
0: 어 다리 띵기라 나나 좀 말라나 로리야 다지 어 다규 제외급수 다지 이야기 있나 어 단대도 있는 지 차와 화장 첨부선장 기랑나 주 다 남균의 쇠약 단다 트눔이 와 말라 트눔
1: 트눔
0: 어 트눔디 계신 것이 되사기라
1: 레세레세
0: 트눔디 계시지 장마다 디신 뒤도 뒤도 마중부 있나 아니 나주 단다 말라 나로리아 단다기라 두스 말라 디 나로리아 겸든 예연 제칭 나주 나로 단다 추고 말라랑 꼬르 개베 급수 나주 단다 눔가니 다 개게 쉬는 요풍스리기라 눔가지요리
1: 농가
0: 진짜 고고고고 또 스코츠코츠인데 요래 망부치 안 디게는 어지 차트 게임에 디나로라 단다기랑 나서 디 농가의 망자기랑 기기순결이
1: 레세레세
0: 제장 디지 차게 디야다 디시 디 공글레 독버시다 야가야 기기람사지 케드라 야면 디신기 지 세게교주야 인데 디 내주도기라
1: 레세레세
0: 다디 내주 망차시기랑 나서 트눔다 저와 숙천부도기라
1: 레세레세
0: 트눔도 뒤도 맞춤 쪽버치 사과도 트눔도 있는 거 나주 아 뒤지고 잠주지고 마인바 그 말할이야 지 정무서야리야 캐주 쉽지 이렇게나
1: 어 레세 단다 폐지기 지 섬순나를 바기라
0: 로기라
1: 트눔사디 다지 미 소유난 거 차도 뭐 빼시 걸어봐라
0: 라리기
1: 세상 저도 그래 수수나 트눔기 랑고기 트위지 카게 말라 잠다다야디
0: 那就我们已经做起活了吧？那得行了。但一年他的讲了，送到了亚细对咱吧，就讲到当地困难吧，天气水些。那得行了。他当从事以呢，他别呢，那么些操七位格了是吧？那得。出国当初出差休息啊，偏远对，杨奎皮格吉，车马拥挤起啊，那得。车加压，那得。顶这个那边听过有不是了？那得行了。老老，他当初春暖了恰恰呢，他就马拉春暖的呀。
1: 过熟悉学习，那不就素描的啦？来来来，那不继续的，他那可能跟那学那些些，困讲究些。是是。但那就麻辣那老吃脏了，加上那加白肉里啊，那就，他地主里啦，过来给对些呢，加大家打那两家做账。这个是平的，是吧？是了，是是是。地那老里啊讲究些，他那个那边你不得地儿些啦，成不起来的。
0: 哦。
1: 可是加大家白肉里啊，他对人差不多，两春那么啥不经营，就是两成不起来了。
0: 是是是。地地里些了。 되는 거 너무 숨부디 있긴 한 뒤에서 나로 근데 그냥 쉬는 시지 즉십 지어마라기나
1: 제제제
0: 다고 놈주 나로리 아직
1: 자니들 뒤 즉십 된데 둥그로
0: 즉십 뒤에 차장로 야마 거르게브제 월키
1: 어
0: 양 차자게 원에 야 차자게 양 간래 야 장마시티 야마샤 다당 좀 말아 오 월이 얘기나 디슈리 아 지다 개게 쉬는 디리 요디 커스시
1: 레세레스
0: 디나로니 양은 아주 기니 다강 주인주 차장로 월마냐디리
1: 오.
0: 양 사바디네 양 자자기업체 야 두스 양고 양고 저 꼬리 껴 꼬리

0: 드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센시

0: 老三人给他的那把人给起先生那些不留身体的呢平常龙城烟城里工平给龙城起进驻天天里生起这是迷茫你了呀大姐恰见归队许久狼光打用西边当心的一了这段人给随国家那说其实那把人给起大姐狼光平均起别给人们出来呀大姐打用天了进那段大车边呢其实地铁给起那段路程难度有呢抬杠龙城给天天开把肮脏了给过去出给松啊你出出他出给进啊顿顿过出给你过来过俺俺举起来在那修修着了天明一呢穷人地归脱了呀大姐瞧这个男的跟着男的这是了这段国家那说
1: 给了没推荐他的接着那种学音了现在爬山的他的穷人地归脱了他的长把他的眼睛安全查着满不起出出出的他那心加这个没到他那心学不得了拉索不定这一期接着满不去过那下着吧给了三点安全聚集托考虑他的穷人地归脱了他的安全里面了顶上南京去查着用了呢托起学音了对现在是老
2: 아니 给了车这个难度你又得看下哪样了哦第一给了他的车能这边可不是我能做他去同样结果小马的一个车这车了他去这边车去我提醒你了那是哦今天第一下给了他去车能这边可不是让去开始学习第一下我能做车能解释的来开不及的他拉巴的车能的传达的他的说专门没不起这车了电开不及他就我那让去引进就够多给了
1: 디나로네
2: 那个就一样光寻求一些叔叔几年那你家家亲的钱不了那给多了你就忙不是拉红东西了这能打打嘛这边面积提前一样简单打打嘛这边呢要这能打打点都是啊你这你就忙不是多了这马东亚去的给了就他引进民间这能解释叔叔六开不进去从刚打个人的女婿这边呢这给不了了你就开始学习一下了来是来是那他的这出国给出能
1: 제약이든지
2: 랑고냠수다
1: 去去这是吧那这个去去这有嘛这边了那这他能行一批给去春农天色和天空有嘛这边了那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这边这个这些轮不行呢按起落地步就去吧那这边 직 문내 라다 간지 돌레직
2: 다
1: 세 롬비스 투르기나
2: 레살레스
1: 다 춘주인데 제 양지 라다 냠소베 라게다 티싱 촌레 라게다 디게 딱다만 되면 양 춘음데 망제지 양 딱다 마데스 디데 망고도
2: 레살레스 다 태가게 가로수레 징나소 제주비치키 다데 춘음지세 다데 직 칠레 총강 요르발라
1: 라리
2: 동주 지비직 인제 제베급리야 가소래 직 탑시 약슈르디 그지 총인락기다 칠레기 등 저기 직 곧 톱단 좀 말벨
1: 라디
2: 이제기 직 비게 즉 인지다 딱제다 비게 즉 세도 난디 개체 부지를 와르게
1: 라지
2: 딤망시 간이야 아니 양지 가수래 변화 지 송강 그 치중이나 자 양지 고 장고다 그 즉 비게 즉 직당을 와라
1: 라지
2: 라지 민네 비게 즉 가수래 즉 제야 그 즉 체내 그 정신 대유 매든 체내 즉 쇼는 염시 차디 개체 부 차디로 와라
1: 라지
2: 내세 도지 지르게
1: 와라

0: ཁྱི
1: ཁྱི
2: སྲང གི ལེན གི ཐང དེ ཁེ ནས སེན སིན པའི ལེ ཚན དེ ནི ཕན ཆུང ལུང ཐིང ཉན ཐིང ལེ བོང ཕ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ལུང ཐིང གི སྲང ག
0: 하지 향기 슝조 교인 앙다 시드윤 하지 시바 게라 취입시 태양 강중의 치주 바르제 제티 바르케베지 첼레 락젤레 디니 님바르 닝지부 세바 싱민바라 카바라 규미 바르첼레 디니 샹탕 총대 키레 제베 균딘지 레게 남바 파르투 람바시 인싱 군치 또 가와실 니동 테달 차도네 민망부 도구르타 메드 갸챕낭 토피브시 진도 조배체 뉴슈니니 하지 향기 치자 레튠바 뱀의 개별 남준다라 쇼르토 빠르게하신 샹키 레게나바 차도도 구워시 빠르낭 샹등위키 수지 秋정위탕 샹장 린칭왕제키 파차베 균쾌 균바탕 시튜왕 롭중키 댄차레등의 德规组织 情形역시 닌통계낭된탕 자주로 신도 밥차베 차도네 도구를 침부터바마세 닌통라 매두체제 티촉탕 구동신역시 대지앙다테레 시림레집의 균딘키 레줌나바디 바과 쉬네 작교 키즈람 규 조람키 응미 킹의 체실타 춘징라 십시리 소주 세추 독지 투장토 규티 로교르 소키 네츠 바르겜네 구림시 민망부 시키 가부치기 협시 하지 향기 찬염 서범이 시동 하점 신기 유부타 향용수 균대 민보로 시동 계계 주 유부티다 지능의 주 계계 섬주 하점 키 서시를 카도르 토두기 협시 나공수 리우탄 초롱 망오마세 시림키 레튠 서진 망오탄 람타 신와 시균치와 제 유배 랭긴 하장기 지부 엽시 딜로로 숨지 섭제레 레비 秋中为 지로 니도 야메 주피 로로 변바 종토 레가라 修行 종우 增助 부 코윤行내 주린 코윤탄 부장 选바라 림신 차롱총 엽시 지로 니도 야메 뉴시 저솜 로로 화재향 등위키 수지 긴쿠로타 로줄 학삼키 시림 레게 냠뇨레 콩키 시림키 레지바 시바라 코딩스블린 토비엽시 변바라 종키 샤르고 챔부 이인베 화재향키 균딘 레가 뉴진 챔부시 샹토 레가 로솜치링 콩키 샹키 미카지키 니티디 통주간의 지워타 조남 족춘치바 레쇼 바발의 꾸디 통화제 제비 차왕우의 탕 차왓상부 레리신 튼도도 큐오마세 미세르키 튼제탕 소외 차진양 림신 레소친 유비 나라니 샹탕 총대치 레튠바시기 미세르초로 레가 유친 아주 최초 지 秋中为이 셰프시 콘다냠도 톰라 조급 듀니 용의 초급체 저와 삼의 콘라 팀이 동안이 랑키 능미 기랩라 깨제 쉐바탕 니수마치 당도 빠르게 되니 유미츠 샹키 레게네 주탕 망핀 시주 치슈인 배도 시림 레제바 창매 대다라 제구지유 균딘키 레가 빠르토 랑바시라 민망고 텐자시키 도구르 제대응 강의 밑에 동마라 秋中为이야 항상 엽시 치조 콩기 민망부 도구르 치료니 레가 대다라 연생기바 민바라 사도로 퇴다나바 군투 레네 딘송 치킨 레제바 서로 심딩네 이랑 쇼시인바신 나저 신기 도구르 톱삼네 레가 제부식민 레가 제베테레 신키 딩초 야부톰나 나츠 제베 레가 노르메바 증규 지시엽시 뱀바르 종우 티자부 부장 왕위 신키 시듄키 하지 게자 추베니 대왕 신미바라 참드 샹탕 총 참드 샹탕 총데 카키 슝초 앙다키 되메 넘버 딘니 네츠 괴베 쳇업 제티 티자 지기 사도로 사제치라 민보르 뇽아타 총조 카도르 토네비 닌동 파르토 렘바니 주종 제당 뉴딘시긴바데 초진이 망초기 시주타 내주 테가르신토바타 초신신이 대외 레베고네 망키 되로 님바타 레드윈 약부 B2B 문진치기 입식 라삼나타니 탑시 약쇼시 지 왕위신 키주바타 공기 라즈샹 디니 섬유리 데바라 게라 추바니 등을 당 튼슈시시 정용기 상당 총대 조직기 시림 레치바 토다 파르솜토 탑사 당부로 띵송타 총조 당 뒤장토 괴디 사토로 랭겐 조바타 리키 뷰신유 나와미바라 좀제 톰니 게라 추벨리 시림 레치바 용기 레줍 조심 체제를 폐유 레제바 창마 뱀바르키 송니 응원베 딘처바 샤타 인베 나츠 민장 티 지점 되바 대점키 게자 체로 동대유 제주입시 다자 화지향토 차도키 게자 티 처치리 규주 지신 유진 江苏 탄 제장 신장 소기 차도키 닌차라 이민 지신 냠바르케바타 가도 괴바 냠린제 제바라 용기 입시 화지향기 향티 권람토 화지향기 차도 유미 시비 정부 정리 자도 유미 땅을 주고 제디 레튼러 주티 나와라 페바라 거주슈 시 고체니 전부로 수어 주신 엽시 폭레 시종리 뱀바라 동기 산에 티게 티다 뷰다 균투 두신 엽시 곰답 제마라 슝초 레디레 디니 자도 유미 주둔 초배 치디 리젠 디 망기 뒤로 개제 부둘린 제바타 우유 강이바 대바르토린바 정월은 낭친 치바 망조당 디디 치바 제기 레튼 쪽당 타종 치바 차제 망조람 저수 예쁘게바 제체니 망기 들로로 렌예바타 최고 튼규 토바라 기린 제기 인시 왕위 신기 대달 죄지 하자 향기 땀규 타동 모티 중심유 대 미남기 로고 치바라 삼로 삼모 동괴바디 티다 치당 약슈니 덴바 딘투타 주경 치당 약슈니 레튼 우 주바티임시
1: 생글랭게 콩라 센트부티니 고제토 참도 총결 변발종 하츠샹키 레제베 레줍닌돈라 차도네 당게 망부총외 고르티리
2: 투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1: 지도 덴베 편종기 분율 디나세
2: 생교로 권두 군중 생교키 파츠
1: 생교로 권대 군중 생교키 메로
2: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편조롱티 옌첸리고 쉐베롱티기 땅아 다들 유세 산큐 초드리세 산큐 군대 군중 시데시
0: 생리 샴라 모티 산큐 군대 군중이 생기 주된 조의 치라 시베낭 생기 낭된 카시베 고주토 라세 까마중의 희 망핀 조의 코르자 뉴슈 유괴 대바 시크베 진정식 니르슈킨
1: 니웨 로셰린 라사 통길케 사원시비 레남규티 레스동원타 니르종디람첸덴도동와 총니르키 멍시덴도동와 제체부유 툼숑키 첸제변조피게라 쿠류 뿌리뛰유 퇴고창외 총재 멍시타 망추 제주기구구 첸보덴에 라세 총재 체부나조기 렘구용암규티타 랑디 니르종 레남키 현재세와 제체디 까마중의 망편 초외 콜기 뿌리 림보라 균투 군디 당내 총재 순슈타 시림기 난코 강릭 폐활체유 민간 화살 망편 쇼세 총관 야타 숨줄 학잠타 첸덴키 뜻디 총관께 디구기 망편 염수 서지 중리제타 대신 디구기 순열 튼제 총관 망보제 릉슈수 차바타 레남 차창어타 코드 통용기 시림 총퇴 말라직 총내 총결기 변줄 뷰체 토에 비계라 멍시 띵부식 띵엽시 순열 튼제 시종리 시림기 난고공어타 유규기 총된 피계 통용용외 레남조시 인배 괴고체외 망추 켜분 직부민발 총재 띵슈 태외 친부대유 태공 하세 쾌중닝박하 직타 종답 요구토 순열 튼제 총세 디구 멍시시엠바디 업체 총라체제 탄타링어타 디구기 순열 튼제 코주미당와 총미뇨월 등유 망보고와 제례 총미 초외뷰체 마루친바마세 구유토 제주칭게 용토조와타 총등피계 통용미바탄 칩치 산내태계 순열툰제 총배 레드태 파동친부시기야 뇌엽시 산내태계 순열툰제 총배 유교카기 민볼기 춥지타 제주기 캐주 지투 내민 제디 정구용아 중미직도기 사공수 교태 망배 업체 총관 타 수년 퇴제 린선 망토 당와 마세 대동 처지 뎀뉴타 차도 딥기기 십슈 남바 사르투 제네 갈망아이 망배 업체 유규토 대유 첨제 집에 일병 제다 레소 동화 탈 첨제 십수 말라 퇴고 창도 동화 규 대규기 수년 턴제 대규기 현재 눈대양 안 세워 탄 타니서 내년 토바 탄 수년 턴제 시종 탄 총결 집에 대비서 대유

0: ཁྱི
1: ཁྱི
0: ཁྱི Mangpian chongdar ta kele ge gange sero chebe dugu ngoma shigin bari.
2: Sengle ye, Gwangdo Zentro bati ni goju tu fase gama chunga yi Mangpian chowe korja nushu yugu dweba shi kwebe chenchom nyadu shubti shi.
0: Shamla mutu sengyur gondyo gunjong le zengke jodion zoe tita shebe nang zengke nang doyong ka nga bak goju tu fase chonggir chonggwan chu su lamsur jilin ke chongmi chowar dona jimba shi kwebe chenchom shi nyadu shungi.
2: 평정타자천관추장수람진키창외람잠토 ངེ་པར་ཐུ་ལམ་པུ་ཐེ་ཅུ་གོ་བེ་ཁོར་ཡུ་ཙོ་སིན་ཆེ་ལ་ལང་ཁོར་ཅོ་སེ་ཡང་མི་ཅེ་ཐ་གོར་ཁེ་ཆུང་མི་ཐེ་ཅོ་ཅེ་སིན་ཆེ་བཏང་ས་དོང་ཐེ་ཐུ་ཡུན་རིང་པུ་ཕེ་ཅུ་དང་མེ་བེ་རིམ་སིན་ཁེ་ནི་བུང་སར་ཅུ་ནེ་མང་ཅོ་ཚོ་རོ་སམ་ཆ་ར་ཆེན་པོ་ཅུ་ཡབ་ཅི་མང་ཅོ་གི་སམ་ཅ་ནི་ཆ་ཅུ་བེ་བེ་གུ་ཤུ་ཡིན་ལ་ཙ 니고르키 쿠중닝바라 랑고르조스 꿰비 네튠 시도총 탱외 쿠중닝바 중급 퇴장망부로 랑고 미비 랑고르조스 네튠의 삼루당 미두 다자 퇴장 창마라 랑고 예비 랑고르 강중도 조바티 균딘 시도 조르휴 제시 남자한테 지로 니도 야미 니슈 접시 류진의 초보라 어준 치고 초보탕 명아라 초보제 조보탕 랑고르조스의 알레 리툽시네 죽두 네튠 코림 대변아 배신 유시 아주 코류기네 된 타주 제거 맛이 다동망 초기 고고 뭐라양 뒹크 니거치 총미 망치원이 겐군 힘비 삼자라 둘린 치급 창매 참점 치즈타 거시에 잡서 식고비 저와 뒹기도 대르디 지린 테레 당진 중우식 칭아 차르고 제버 맛이 다동 류종 요체타 지배 주지 구양 구지 제리 미자 창마르 코웨 디구기 조싱 링시 준비시 남장기 긴고 저시 상황기 시비 삼대리도 벽에 롱탱기 성조군 대 군중 시비를 세나 처리 시비나 대 상마 니르 휴신비 레전디 좀지 긴고 님 처리 나타 시비를 친구 남게 니 님 처리 나타 부산 좀 들라 니시 렌게 시니 자고라
3: 탄다니 비진키 추준 니슈 적지 딱다지

0: 那现在连接目前的安全线超空气沉迷量将给俄罗斯提难度困难的零零前三不的局见相继车间通知的日归续黑三亚熊月边沉索啊戳破这些蓝坛提醒你呢别多来湖南年里啊比如的你大头这么这么用别面对许久谈不速量推荐能够成功于你的学习所难度了
1: 目前呢，俺就先从空气层面里啊，先不同的干事情难度。可能呢，天天让碰见凌晨三不的局，先去车间通知的日尾训呢，培育秋收，秋收总大概像两小月半，能不能去？能不能给创业培育他？今天秋收总里啊，前两天新小月半来了，听给俩培育的，你的同事们做不他，三天两周月半面对呢，学个饮食，送难度。
2: 那下面俺做领导里前，那车间区别车间通知，定价你得给银，晓得几钱难度？
3: 不对，大家对，老马不对，啷个今年不加票价买天了？年贵要的，啷个数量天？
2: 喂，啊，大哥，快点，彩票总算来塞，哎，有，俺用过月，哦，大哥的，俺陪读进俺学啊，俺哎，啊。 这边，
3: 叫
2: 老妈妈的下，我去，俺吃完油过。
3: 叫
2: 吃完还是一年，老妈妈的多啊。老的妈妈的下，你那让多大？啷个个么子中年是没多？来，俺怕多大。
3: 叫
2: 啊，么子中年每年都结清的年过要大。啊，这，哈，这，俺的，对的对的，这个，啥个数的，名簿，我都记得这么多。我，我当年照顾这个是当，穿个细心啊，彩票女就对了。来，俺怕是多大？
3: 阿姐，阿，我的，大哥老婆，我差个人打不着，说了说，二，喂，
2: 叫，快点说，
3: 啊，他们家我家有吧，我先找前面说了结束，
2: 快点，
3: 我先找几个人，啊，阿姐，叫，别给三姐要的，你要叫人派给，哎，婆婆，对的，叫三姐别给亲戚问过，
2: 叫，
3: 啊，
2: 老妈妈的下，
3: 阿姐，婆婆。
2: 叫三句别给全部写哪里？
3: 叫，
2: 这不念老妈妈的下去。
3: 阿姐婆婆怕冻大去。
2: 老妈妈的下去。
3: 怕冻大去。
2: 老妈妈的。
3: 阿姐的举手。哦，这呀，把窗户一拆，羡慕用这双。
2: 老婆。
3: 叫，
2: 叫
3: 咱爹干不起，肚里吃土么多哎。
2: 嘿，
3: 俺那俺干不起，穿了等你穿么多是呢。
2: 皮哥，你们宁看推推穿了嘛的呗？哈，这个话这个嘞，对的。皮哥，你们宁看推推穿了咱们，俺的胖身军那么多。哦，你那让那些家的，脸面长疤哈的，哪个俺哪个看？代表说了钱，我到店就给你买个这个呢。
3: 叫
2: 啊，亲戚他妈多，亲不看。啊，这的接受，这，俺老实了，这个这个这个。
3: 没路对路去那个送药的，明显打个推推穿了咱们厕所穿了咱们的开门是路要的。
2: 啊嘞，前那路对路去那个，老妈妈不对，这车马的送不对。对呀，这是钱是么穷啊？叫
3: 让金主进来点钱去呢，推推穿了的那个，厕所穿了转人给我打。
2: 我的技术，怎么，忙中啊？呀。
3: 六三十五个那么的，那么多事儿怎么了啊？
2: 叫那么多那么的，叫叫咱老妈们吃点钱呢。嗯，
3: 弄得久呢，啷个怕他们就得累的，弄得紧缠呢，几点给他这累的？
2: 开嘞，开嘞，开嘞，开嘞，是啥啥？先就一个，弄得久呢，啷个怕他得累的？弄得像那几点怕他得累的呢？我那个。
3: 东西，哦，弄的过些过去呢，哦，对，铺那个年干了要买的，也让些，哦，俺农村的电动八卦子当，哪个敢住的，没这心的呢，你们去哪里不能行？是，是，是，参谋长多啊，叶子旁的嘞，等牛肉，听不到，听到全部开了牛买的，咱去的，俺弄的肯定不多，你可把菜嘞，哦，对的。
0: 캐산이 여러와 띠엔동 박바다 드니 아직 쇼르빈바 여스드는 모자지가 황상스도 딱 요중 거
2: 아니 저
0: 어따 너는 세망한다 야 들지세 즉대빈바 개개직 잼도 어 나시라 한동도 근데빈도 다가 여러와 시지디 조용 니엘학부드는 심 저 개재무송아 저 개재무송아사 니엘랑사 저 안당담이도 저랑 흘러자 조시 러빈바 어미 다가 뭐라게 줘요? 가봐 안 가다 뭐래 그렇게 찍대 줘? 매 독시 111 333 우우 바우즈 다가 내들은 바치 벗기나 우유 자로게 살펴주신 유면 그때 동매랑게 틱다
2: 징합죠
0: 틱도 사
2: 70죠 70진 20 지죠 연이 갇혀래
0: 얘나 고멍 앞겨
2: 아! 어 칭업주 고멍 앞겨
0: 야 내가 가세 지금 좋게 매바네 어째 세마 다양로 증구 봐두고 나 죽인다 칭업주 칭업주 아 이제
2: 칭업주
0: 칭업주
2: 오다 저니 차이표고 삼제 수수수알라다 통호 등미도 아니 니디 더부다 잠부치니 주주이 아찌
0: 그
2: 미에드 드스 아치 마디 토브라 가츠쿠세지 슈즈 아라 아치 아비 미미 에츠 마사 공부마토
3: 케요 마디
2: 미에드 콘트 살랑아 아자 아마 가치요 아자 어 샤무데 마스피다 가치제 아자라 도스톰제 치미나 예유니 마톰제 냥거 요리
3: 아치
2: 야 디스웨
3: 디스아자
2: 어야 벗겨 아찌 쉬다 쉬다 고야네 아찌 다야 갈채서 아자 셴이야 대 마스비다 어찌 보모 뛰다 로징구도 겐치부딘데 채고 아유 겐치부딘데 채우다 아자나 도스치미네 랑코티 게마고치 냥거여리
3: 아찌
2: 요 야 다 디스웨 디스아자
3: 어야 벗겨
2: 아찌 쉬쉬쉬 호랑이 또 아찌 아찌 나 양아카체소
3: 아자 락도크바디에 마샤난다
2: 어찌 부모 랑가쉐바 겐지부딘제다 채워 아유 마샤구나 뜨다게 아자가 디엠 치갈레스 아자가 쇼팅 아자가 디엠 바제마동당고 아자 아자랑 디엠 뜨기뜨치치나 디엠을 바체라고 아자랑 치수알 바체요다 카소레 범디니 까마시 베게 제손데 셰마요
3: 아자 기 까마시 베게 제 마리
2: 마리
3: 오 체베 아자나 띠마디 제 당도이나 나라 파로 헬레 제 데덴 다그르바
2: 카리 카리 셰바 아 나라 파로 헬레 제 데 오 지 범모 아자 라는 실리 미딘 데리 삼드웨 녜랑 셰오 나타나 천녀 화전이 천녀 날파리송데 보라도띠 우리 모라도 보고도띠 우리 킬도띠 심해도띠 우리 아장게시다 아자 날파리스
3: 간가
2: 간가자 댄다 티즈도게
3: 티즈메자
2: 쳇당가 하니 캐펑크이기 갸람께가 난도스도로 와야제마 파츠저저 아자 라는시데 님저 제대로 티즈메다 뭐
3: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2: 我们贴到顶着几个看年过去，噔噔噔噔呀！我现在注意，看得起呀哟！ 切！娘，我下面没个在注意，看得起呀哟！耶！
3: 你看我了你都马上给你看有了吧这个新歌名年新歌也等的这个新歌名年新歌也等的谁来这个说啊呀你啊这不打扰你呢你虽然没在肚子哦他给你看前面你看这这条图给
0: 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了别 유독하네 꼬무 깊세 딱바리 시작하면 처음 두고 왔다 그 처음단 리우샹에서 다 봤었다 이네 타란롱도 차도 마차차 처음단 지금 你
3: 没得对的穷，
0: 大胆的面干脸下去。阿姐，舅舅，算娘看不惯。俺这是要了，算了，这年个是民族啥？大姨奶奶没得那我的东当街了，别掉下山了。哦，俺那我的祖宗上不过来，晓得吧？没得报警，过来。阿姐，大娘了，看你不顾全局，阿姐你来没？阿姐，
3: 舅，我爹打这件爹干了些啥的车不的？
0: 阿姐，婆婆。
3: 三代过大概都有嘛的，你莫在东下二十一岁。我这边叫，大姨呢就要那个空心，你们得给住嘛去呢。嗯，你们去，免给他他念不得。
0: 我这，他突然吸毒卡内嘛过不得几度啊？我这，婆婆，压住啊，压住啊！
3: 我有嘛病症？
0: 我这，
3: 母亲多你病呢？
0: 我这，
3: 你别过。
0: 阿姨，我这，阿姐。
3: 阿姐，阿姐，让俺打水果东吧。卡说了没得你，阿姐，他让俺把叫，大爹，他让泡面看了嘛，你不接，明年拉多卡巴子的，咕咕咕咕咕，准备，等我老心的咣咣死的咣，这叫做什么叫？你还他妈，阿姐，让咪你的拉多卡巴子嘛，就是，大爹，你做啥多啊？阿姐，
0: 我是的，嗯，老心的咣咣东北，我是的，啊。
3: 开始莫打当响，当响说东北三不来的。啊，这一种，是哪趟子呀？这，对的，开始拉多卡巴德给这个亲戚，啥我去去，全班那三个人去干？啊，开始拉多卡巴德给这个亲戚，啥我，阿妈，阿你那看不着墙面都丢不了吧？
0: 丢不了。
3: 开始拉多卡巴德给这个亲戚，啷个说个要不那三个人去干？
2: 我卡巴得给这个亲戚，啷个说要不？阿姐，俺们政府的顶住，过来就我给你，我了。阿姐，确实，拉多卡巴得给这个亲戚，对的，他是九七八养着的呢。
0: 没东西，
2: 婆婆他妈心疼我。舅，阿姐，哦，你看他你俩现在闺蜜，俺只能给你，我只能对你咋，浪漫给对你咋，浪漫给对你咋。
3: 明年的拉多卡巴斯这边呢，两个还准备写什么？写什么？婆婆，他带领我呢，来自家里能水晶，可把是我们新年新书啊！阿姐，阿姐，你想的想婆婆，
0: 对不？家里通不进啥，等我哪儿多啊？
3: 婆婆，对的，阿姐给要的吧，就让俺们现在外面多少呀，说不咱们是骗你，看天气要嘛的生不？他特别，阿姐。
2: 阿姐，阿姐给兄弟人打的新年新书啊！阿姐阿姐就对哒，爱你。好，
0: 对哒，腾给做个让了要了吧？连米长把卡的谁呀？对多啊？俺来拿下我。还有嘛的叫？我
2: 这边哦，俺是南京西大干学习，哪连大家个切度？看来你俺大你们都躺了么当对呗？月月月，
0: 好么月？
2: 这真差事喂，差事。
3: 我这两个趣味更，也与你俩样不对，浪漫不对古热闹，龙江版的拍板桥。为
2: la yue la si gang na di ne ye la si gang na lang ko zhe nie mei ba na qi di cha jue ding ne ge
0: 可以 마이 마나로 특히 특히 마나로 바꿀 제 마테로 교시 점니 마테로
4: 点价就那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 개강 신도 진보시
5: 투경한 추 짐주 직수일러 송지 수인에 조람 딘자탕 여러 주상을 딘에 조람 샤동 용화 철교 개린 체디 딘자탕 딘배 주슈 콜요지 투몽토 뚜구

0: 我对陈明利亚甘马民主斯提文森州宽内想起陈前通这地日归学界培育东家全部总量修约被帕米尼坦能不并且那么天给两票个银丝送难度 今天陈明利亚冷穷斯提不可能呢想起车间通这地日归续让普年来去来苏南不听给他平就能成年成来问起来去来苏永来呀平地推南面主用别面对许给他今天忽然起培育人部来学月别能不平起听见穿呀平地毛文别乱点那如果宿舍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
2: Ya,
1: 빠르게
2: 휘발아래 죽이다.
1: 레레레레레레.
2: 강단에 치랑라 진내 요래서 뛰어가던 거.
1: 가래. 나리네 요래서.
2: 이거 좀. 생계도 개수도라지 동원에 이 랍다 침무 텐베 진내게 딱 벌다.
1: 변종 랍다 침무 텐버래.
2: 따라래. 공게 변종 랍다 침면 나라라. 로시 딱다 신수 장치 휴발에. 아니 랍다
1: 텐베. 네 신수 장치 대버스라.
2: 또 없어.
1: 하치. 네 폐개이 롭종 제제 대버리
2: 그랑래 제자 폐개이 롭종 나뇨 여백에 리네게 딱버레 쉬바인다
1: 할래 다치디 게라키라 나야 뜨응아 시부 땅가 제모도 지기 키라리 네 계신 이 돈도 메줘라
2: 나 지금 네 계신라
1: 어
2: 이
1: 오지 돈제라 용아
2: 에
1: 다치 나 키라리 네 카레 태기 캐바인 봐
2: 어지 폐지 리네
1: 캐바 가져줘 봐
2: 네 표지 직수 미자와 숨주 타바 딱다 신규다.
1: 헤이게 다 전에 키랑게 캠베 리슈 숨주 타바디 가르가르베.
2: 잘하세요. 아.
1: 원래.
2: 카카카나 자자 자냐 따다다 나라라 샤사 하 아. 어디 그래?
1: 가르 리슈.
2: 응.
1: 까매 숨주 타바 마신 예수 여러분에.
2: 아치. 다 전에 키랑게.
1: 어.
2: 나도 비라 까매 숨주 타바 딱다 여거베 좀제 신규베.
1: 다 뒤에 중재생에 단다 표 용코라 요 말이.
2: 휴자세 아니.
1: 다 전에 키란 게 뒤에 중재지 수나다라.
2: 와, 키란세 아. 땅 아주 비라. 까매 숨주 담아 딱다 요급에 중재니.
1: 와.
2: 니주 저거 용차. 숨주 속지기 망 잡아라. 아니 숨주 담아 딱다 잡아라.
1: 콩로 매베 중재를 하래네. 용아.
2: 응.
1: 다 전에 키란 야 깨지지.
2: 요.
1: 표지링네 최왕아 당 최왕아 가르가르베.
2: 표지링네 최왕아니.
1: 어.
2: 소리파 소와리파 나리파 체마리파 자리파
1: 다라리 다체나 링네 총왕아 카레
2: 링네 총왕아라
1: 올레
2: 소리파 친지 소와리파 친지 나리파 친지 체마리파 친지 자리파 친지
1: 티데르베
2: 어찌

0: 차가가 춘추스는 총아만원이.
1: 호지. 대대 말다.
0: 오나.
1: 리네 총아가니 녀가 원주 되갈 대저 거지 원 특이 나디게 레네.
0: 레아니. 수 말해서.
1: 현재초. 다녀 신의 하고 겐라 콩야 대지 신보다 슈보지 신기 유동도 난가진데 대도가. 겐도 달로.
0: 아지. 다 꾸지. 체랑겐가 겐도 달로 겐도 달라 맞송다.
1: 오나 뭐 버스게 아니. 가를 넣어버리고 있네.
0: 케바 도자 专家.
1: 케바 도자라.
0: 어라라라라라.
1: 타지는 케란게 등도 표지링네 가르친 거예요, 봐.
0: 호지. 다니.
1: 어래.
0: 표기 로주지 조체베. 근주 땡조라서 철루기지네. 탕가 샵샤라서 주제기지네. 니가 땀종라서 좀리기지네. 표면 주실라서 소리기지네. 등도 망수기지네. 다 표두 러빈라서 사제기지네. 간다는 게 마신베리네. 다. 사마뇽을 또 매달.
1: 다 또 다 조카를 매네.
0: 응.
1: 용아. 응. 다 지금 캐나게 원리야. 표주 루주과를 대체 수난다.
0: 용아 캐나세야. 땅은 표 생년디. 표기 밀라 차샤소나. 시소라 채나. 파주 청첩 세바타. 마 차시모니를 중어 인스과. 이 중세 사자니. 호가 쯔당기. 쪽벌이 이땡라래.
1: 쯔당 공부리.
0: 쟤야니. 대제 롱어 도마침에 제수. 표지 제보 탕보. 你这怎么全部的
1: 空给千里啊,你这怎么是怪可以呢?
0: 我这,你我提前去带过松赞, 也不你这怎么学吧的?
1: 来来来来来来
0: 也不空给古队书, 回去破张汤波, 用不拉个的行囊吧的?
1: 用不拉个的行囊吧的?
0: 我这,拉个行吧的?
1: 好,这,你也是呢, 我说想那个就说的也是个
0: 好,这,的, 这当给阿里如果给金大这是, 扎总,
1: 他这对阿里如果的有了呗? 야지망조게로줄야딘제생버다네
0: 세야니 대제롱어투마친제 표지제보숨주소니바 최제송제감별급수 투미삼보제 표이사도나와래
1: 레레레 태양제보송제감별투라 기시경와라 표지깨난투미 이기식 괴바신도 최공네 투미삼보자 자갈도 나파당 투미 자갈도 전에 잠시리지당 벤지달하릭베 세게니 기겐도 되나와래
0: 다가랑래 투미 자가도 패체 응라 겐라 코나조라 에 야자 공부체 카제 샤감체 페메체 마카 착다 시제 피바르다
1: 착다 가르 피브리스
0: 야자 공부다 마카스도 피마르
1: 택케 주마주 가르송 거르다
0: 피바르다 아니
1: 더도
0: 티디 잡아 최제 송제 감부 투미 사보자라 셰바스 겐나브르
1: 카바다 요르다
0: 삼미 안 삼미 소소라
1: 삼미스는 가르송 거르면
0: 아지 투미 사보자라 송제간부 미수 총일이다.
1: 치타이나
0: 삼미 안 삼미 소소랑 실제로 롭종조 말다. 수부소에체 안도 뭐 이것도 막 사갈래 친. 아 조송치면 되게 용도 바스 캐주다. 레고니 전에 나가래. 어두스인다. 바이바이.
1: 호지 다 키랑 경주면 좀 가르쳐 보여라.
0: 가르쳐 소한다.
1: 멋있네 키랑 게 안서 표지 랍지 미나 소리야. 찍으러 매들어 나냐 여러분. 샹제랑래.
0: 아쯔쯔쯔. 나 고마워서 고마워서.
1: 前头说多了，来，他台下养几座灯了，好嘞，
0: 推门三步这光了，赔了一个月的没了，嘴巴写啥样嘞？
1: 这，第一天要嘴巴全部要的，他前那见多着，
0: 开吧，
1: 他前那开吧多着来，去让给工具看见的，
0: 他提头了样，俺让给得罪，可谁不写不赢他了？
1: 啊嘞，他前那推门我了呀，一个月嘞，要买的呗，
0: 嗯，这前那要嘞，这前那要买的，
1: 哈哈，他先把钱给搞多呢。
0: 天呢，他们三不在，各地都飞机打这个雄鹿，打起就把当，什么就把你杀走那么的。
1: 对对对对对，等住给咱们这把干的是为美罗南都天天小的。
0: 好嘞，
1: 今儿那样么三七破，第七日各里什么就不破一个把戏了，南山地震我也得，哟哟，baby哥，咔嚓哒巴扎那不，咔嚓哒巴扎么尼，
0: 咔嚓哒巴扎我下，啥也是啥那么，俺娘那么心多么，让了哈阿么想的，俺你才没这点差，哟。
1: 哟哦耶，卡奇，当我你开始玩不的，
0: 他台下给拉不着的多啦，都是俺教导我出的蓝山出来，
1: 找不到，他表给你怎么你托钱，我托给一个些人啦，俺从表没力给拉索然了的，
0: 当然了的，现在俺做农村的，表几十年了，通县的，表给怎么忙子家伙了？哎呀，
1: 我那开巴士的咋是没多啊？
0: 一毛钱。
1: 他真的开朗个，票价怎么价格贴了呀？高楼提前你去哪了呢？
0: 用啊用啊用啊用啊！当然做农具，手机配置拆解。

0: 진단 탈배 던주디 맞추 참에 원게르다.
1: 제니. 지 말했어도.
0: 하다 지. 다 전에 샴이 약이란 게 망설 그리네 거르디에 수나다.
1: 용아. 다 망설 원이 셔나.
0: 올레.
1: 맞추 폐지를 싸게 거르셔서나.
0: 올레.
1: 양안에 조서 제마다 청비 카다라서 외배 통에 뜻이 된데 천바.
0: 저시들이 표숨소 아마바주 구캄산 라서바 제제토네 뜻이 됨지 천바.
1: 룰레 가잡 라서 가저나베 통에 뜻이 된데 천바.
0: 체마사와 당 근된 통화 라서바 서두기 남베 통에 뜻이 됨지 천바.
1: 뜻이 딱제당 팀바 뿌시 라서 리메버 통에 뜻이 된데 천바.
0: 네. 뭘 약이란 게 뜻이 딱제스 가르가르 이메직 쏘는다.
1: 용아. 뜻이 딱제니.
0: 어레.
1: 둑 옌제 콜로 세르냐 둥갈 빼마 버퓨
0: 뒤 주스 뒤 편도 찍기 찍기
1: 다 둥배
0: 말해
1: 직담
0: 하치 봄바
1: 제자가 천우사지 예 제가
0: 사태도 천명기를 뭐 천배 둥바 뿌시 열다
1: 다가 라래 야 둥바 뿌시도 둑설다
0: 얼
1: 랑젠 라치 키세 니가 돼 니가 돼 시민세 니가 돼 뽀라 어, 튜바 뷰시.
0: 튜바 뷰시 진짜 말다.
1: 워낙 그랬어.
0: 튜바 뷰시, 랑치, 듀, 레본, 차색 봐. 어, 되게 싫어, 맨.
1: 레, 아니. 쓰, 말해서.
0: 하치. 다 영화. 다 전에 샴이 약해란 게 규제를 내고 할 때, 수로나.
1: 영화. 땅 가서 벽에 규제를 내다 차샤소나.
0: 원래.
1: 낚시에 소재체. 탕가체. 망조기 샵세체. 더듬 벽이 하면 접수 예열.
0: 네. 원래 야 하면 접수 예보디 갈가리면 원체난다.
1: 영화. 다 하면 접수 되니.
0: 원래.
1: 낭사의 봄 최제 노상 조상모 숙기님아 지궁 장세야.
0: 지궁 나 장세야 다 하면 접수나 여러 번.
1: 천도 이쪽으로 열다.
0: 하치. 다 지랑게 하면 접수 다 킹이 왜?
1: 하치. 네 하면 접수 셰베 맞아.
0: 어.
1: 천도는 남다지다 님뭐 시부들 땅 두고.
0: 야. 어디 돈부지도 안 난다.
1: 땡네.
0: 가리나.
1: 그 수준이 문도가 아니.
0: 어찌 이래 계속.
1: 도전아. 다 전에 남대지 비긴다.
0: 알았어.

0: 뭐 같이 모두가 라시드다.
1: 다 루시에 디조 로사키 텐조 규제 가서 갈 켜버려다. 더도 유로스스 믹스에기 캐주 덴베 셰다 샵도 하자 망보 열다.
0: 따라래. 더도 돼. 늑주 샵주 좀 해봐. 축부 샵주 어려.
1: 늑주 샵주 거기.
0: 어디 돼 아니? 남가야 라시다.
1: 하트 늑주 샵주 해봐.
0: 계산이안 돌아서.
1: 다들 시가지 셰르다.
0: 제아니. 시 마레사.
1: 다들 셰디조 로사르키 닌지 첸조 규제 카스갈 켜버렸다.
0: 다가라레. 더도데. 나도 벽에 닌지디 망조가 초에 털라 다르잡 중제 망조가 지네가 초와 피숨 초고 십차버레.
1: 레라. 학바도 벽에도 줄베 닌지 잡제. 디나로네 노브조스 규베 남다스다. 데모 요르다.
0: 어찌 아니 디낭로게 탕신람에 쭈비뒤자바 쌤이 심지 쪼부여다
1: 쭈가 데스비우두에네
0: 어찌 쭈유가 두모 세바라바
1: 월월
0: 탕신람에 롱라제 쭈로당바레 테네 탕신람에 두에게 심지 토겹제 따차바르다 따디 아 차바다가 우송용제 따디 세바르다 쭈가 하고체 우송다 쭈니 징제 타타 테네 저바 내가 장자양래제 다 코도 숨지다 화차가 팟 나 거래성에
1: 다 지라 남기 타고라레스
0: 아지 공부 챘는마송 신야 망다 저저 강으로 떼주겠다
1: 레레레레레 그냥 오늘 견자 양보 누가
0: 아 이거 좀 견자면 캐버스 그래 아니
1: 오늘 그냥 견자 양보 시다
0: 돼 아니
1: 다 이내래 신나 신바리 마셔 신도 너 좋아 말다 견자 남이나 소소 오사데라 미리기 샴제레
0: 아지 있어도라
1: 라
0: 다 딘데 신나 눈주의 방 아래 하고기
1: 올레
0: 이내래 대사 지소 되대라 양지 싱글이 동도 맞잖아 여행 모두가
1: 레레레 두감도 두감들 타이네레 키라 미길이야 고작자 난도 유비이나 몰이야 삼로 근주상외 미신 난고리
0: 라살라살라
1: 걔는 시자링네리아 배준 회면 난다 아니 링네 토키 캐버도 자 체그리라 초에 난기 포제 나고 좀배 미시 쳐주 땡게리 슈아
0: 라세테고 초에 토키 포제 나고 포제 나고 내가 하고

왼잠기 재물 그 인수 망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겹서 탐지해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구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인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진짜라 카지게 유경체 양 카지게 다게 주고다가 괜히 돕서 잡지 되네 진짜 그 뒤에 서 주변에 사치 카발리네 소스 괜히 소스 계지 괜히 누가 나를 깨야 돼 먼저 상내 원기르다
1: 용아 용아 그랑게 진짜 남장원에 뭐 찬이라 씨 나래 남장 교체 된긴다
0: 고류 장식의 낭도 손에 지주티니 먼저 튀몽키 썸딘지
1: 고류 송겨탄 집에 장자를 더 낳지 않니 먼저 튀몽기 원갱지

0: Kirin ki nesa ngu zhe shugyu tuzio na, bina namba tsor, sona tsoy goro ngu zhe shugyu yin. Sona tso ni na ju chonggi amto zong kong ki lunob tsam, jili ngi shuyi sa neba tang, toze ya zoy ngwe le mi xie tong chugi ngab zhu tsam singa yue. Tso ti ni, tso bie zha lam mi gor pop su ki yun chung dibu tang, parda mi ngi shu tsam ne meba tang. Ti ni, zem ning to sabab to shu gi tsa mi chu tsu yu kong su do gui ba shi. 从那从你节目为去中共去操心不疼疼里出去去出疼念都熟悉节目为去能丢个月崔家园接着主席马松家三十不疼也对数从我心疼不疼今年春格你里东伯接着七千东拉三十个月崔为农过你查度一不疼出我土车不月经查度疼他没认为啥杀我村女出征卡些月别 此为协议恰恰卡给去除这推运度设施度就算给不行也归灭吧从张起云中单独都不疼冲冲疼冲冲那不能是冰起冲冲过着拉索别切里忙不行内地的错对其行月想不到这次天来呢从那村民途最疼错地恰当疼云中起归吧我这哪位这不自然了呢
1: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는 암도 좋은 게 전화기 세수해 줘라 봐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지나라나 레스 레스 전화 나 전화 된다 했어 전화기 초스 슈드 좀 받아 뒤에는 내유 뒤에는 안 좋아 암도 좋은 콩기를 봐 학바도 암도 좋은 게 나보네 종조 저진 종대다 초마상스지기 상담도 내 대화를 했어 나 뒤에게 초 뒤에게 자 전수위나 안에 아 진리 조심해 쉽게 학점지 요리스 아 뒤에 초 뒤에 민이나 니마이나 안에
2: 담은 의식이 충구 그 초스지다 하장기 깨라침부터 된다 제시하오리스 너 초디기 토살아 쉬우는 게 나다 디도 자중원래 미에나 아 시동 앞뒤 좀이 실학 좀 지도스 점님토 나 사법 토슈기 참이 참이 초이기 초식 쓰고 와리스 사실 이게 망초게 초디나 정리기 라존 능신 지지다 학바동안 조나 다 죽루다 달로다 된다 망보여라 디나로네 죽루리도 좀 받아 초디를 가다나 아 된대 망초 지도 망부지 대가 때 거르다가뇨 뉴마나 세수도 좀 받아 하장기 다
1: 총괄된 망부시다 우리 디고르지 된다 지지셨어 디네나 세수도나 라수디나 카데나 당한 주능신기 출루이나 데 초나이나 데 초다이나 데 된자 망부지 투 된지지 아니 안주기다 조금 망초기 김장기다 고죽여라 도전년보 제제 되지 아니 콘주년보 자사 추통제 인제기다 세수된자 두스 아니 디스 니도 좀봐 초디나 당한 주 믹세지 슈가 가래서는 아니 저진게 섭짐 춘기 라조 디슈고아리 다수기다 하장기 듣던 데 샤워레스 디 가셔게서나 토마르다 소스디 가셔게 토마스 오래 가셔게 토마스 디브루가 디 연삼 가르치고 그러잖아 다 이거 야사 마버 봐 토마기 귀데 사마부 인데 좀 봐 다 초디 이네 데도 좀 봐 다 초디 토마부 싶은 거 그랬어
3: 아 근데 주시도 마부 주시도 어
1: 땅 안 주기 디네 데도 좀 야 나고 낙 팀들이 토마스 다도 민도 가르치고 그러잖아 다 촌나 촌나랑 슈어리 난데 부도 있나 디브루기 데 연삼 된데 주시도 어리 학바르도 나 남시 다 단단한 근거를 봐 야가 된데 다 남시 피차 냔다 듬바 제비나 피드 좀 봐. 초대 가되나. 응주기다 디르도 왕자 두스체. 다 시링가나 슈빈바 차선 고리기다 유역이 들어와. 니미기 유역이나 된다 기다단데나 초대 가되다 추심만 잡아. 하장다 나가 마복 거브리 거브리 딱 고송을 넘은 거 같지. 나 거브리 손나 나 손나 거브리 손도지. 나 거브리 거도 고 거리기다 응주기 유 니미기 유역이나 된다 망부지기 럽다 좀 망부지 되는데 좀 봐. 다 초대기나 추시나 민자와 교주기 봐. 된다 다 등산나 디토는 내가 저기 가려서나 땅 안도 돼 로직 뒤시지 땅에 대두 좀 봐. 되기 꼭 가되나 초대기 남바이나 저다 준비기 빠르 빠르 된다 제시하고 그래서 되고 할 거다 니유지 시주스
2: dine da chote ina da tyungkun hajang pisum chokwa ori da choy namba chasha na ina nya rigi rik dinti mangpa shira ori ina da dine da indyo zamba dingsangi ina ngan zyugi da tang dang sishungi ina chitim dinti chachangu indyo zamba dingsangi de nya zimda dinti jay mangpa shira yo mari ina ngan zyugi de tundyo zamba nya hajang kis chimpu dinti choy namba waka da choy gi kore gi tyungkun de hajang pisum chokwa shi wio ori si dima digwar kate le shudu yis dingwen kate shubi na da chote nindamdo kate na zyugi da 이다 나야소 나 데코르 임베 송접제 유기나 리지 속자 하장기 망보 딘데지 셰세두스
3: 나 양랑 나도 데 저베 지르 그래서 천안스 주디 그래서다 나도 데 농부디 귤 제뉴 메산 그래서 초디 추시 그래서 낙보리 삼상 딘데 삼리 키제 용브르 발
2: 라지 라지
3: 너 나한테 양랑 권 어제 남는 신지제 초디 레디데 초 그 짐중기다 뒤실 차샤비네데 초드가 취시바도 요주어라
2: 진짜지는
3: 세상 초나스다 민 망주 그 단교이나 디디 남의 직 초나스데 셰스 가르는 게
2: 대가데 다 두신도 좀 봐 디르샤 다 콩기 당도기다 초나스 이제 콜 믹스하기다 고리기 초디기 민디게 더고 저기디 단디나 콘도 그때 망부지 근데 좀 된적이 믹스하기 단다 망부지 심마서 이내다 코기다 간주 두스제 롯 다 로직 뒤식이 난 로카데 거기 초기 망체르지 거기 투시디 나버지 낙틴딩르지다
3: 저와
2: 신님아 인 청원부스 저와
3: 나는
2: 데일리도 좀 치스텐데 시디 좀 밥에 낙틴디르지 딜르 카데다 하나 민샤메도 된적이 나랑게 섬지든데스도 나디 니코르 네 망고 쉬운데 그냥 하고 주면 도갈 나 뼈사상한도 초시지 그러다게 단도 공도 쉬운 것이 사지마부 데일리도 좀 봐야 얘기를 좀 초마스 그러봐
3: 아
2: 그인 얘기를 카데 연삼 제거 그 말에 초코 지그나 저봐 이네 이네 시디 좀 봐 초디 마브르 통도 봐 그러게 지내전 능이 기탄죠 그러세요. 니네전 추시디 같은 민법조 된대지면 상상했어.
3: 어. 다 전대 천나스 뒤체제다. 즉 규어 차샤입니다. 저디 아무도 크리스천 다 공가지단 된대 규어 신경년 육류를
2: 발라 릴라.
3: 다 야가도 천나 규일다 지 규어 용년 된대 망려이는 게.
2: 다 뜻이 연참지 지제 쉬는 다 편난 저기 단다 초비 장남 여사도가 비네 봐 레스 망어리 비네 망게 남지 어리 다 단등 안 지게 되지나 하장기 다 뉴뉴리 다 이나 유거 비드 좀 방은 지 다 된적이 그 넘버 비드 좀 대가 된 건 저나 제시 지고에도 좀 봐슈 저바 예리로 된 비드 좀 방은 뜨는 신기 다 편지 바 미리 튕기 땡산 다 공내 공도 폐제 주도 좀 뜨는 신기 먼저 그 넘버 같아 소스기 다 존재 박적이 다 제시네지
3: 근데
2: 듣는 신기 루지기 셰서네지 근데 망부지 근데 근저 쇼기를 잖아
3: 나 샤올 근데 쉬야지 이렇게나 그랬습니다 디길다 직 저거 망고 얼마
2: 나지 나지
3: 자 야가 직 유고 인디 직 저거 직 유머 털 되게 캐스케 아윤
2: 다 대학에 잖아 근데 그래서 진내잖아 다른 거 봐 남 다른 거 니네잖아 다 대학 가는 땅은 저기 유골기다 대학에 튕고이네 되게 신기 피좀 차고 말다 대피제 가라서 쪼쪼리 다 쳐라지 쳐지 시디는 듬이 신기 가지고 바카데 된대직 유골지나 알아봐 대벽이네 되는 신기 코난 베베 시도르지나 된대기 거지미시 대학에 시작되나 땅은 저파바 피 땅은 저 홍 수르바 되는 신기 된대 요 말을
0: 공토변에나부츠 도지체된란에 소나츠 민토주탕 소디착당탕 윤종기 꿀방어 쥐나위 접업 시행 접으신 샹로루 셰시 세로나

시동 거기 제주 해지 로기비 바상 좀니 너리 서구 부신종 부신총대 과자 종주님부터 런의 차위 뒤수 공기 폐산을 가르창부터 가자 가천대 로숨주라 좀 송이부지 가르니 화장 낭기 샵중이마 교랑교종 은비진리 수사기 제시 양인들 티를 니딘 키위 르양탕 시지 샤브 등등 제유탕 냠뒤라 지냠탕 겸민디마디 미리기 캐주 什么的 민아 너리스구이 부신총기 망출도 특급치위 칼러 직접제유탕 첩전비 첩제탕 등등 시지기 낭뒤 첩유제 민주와 시민 인니스여탕 망출기 포장 가르탕 군비 무람소급기 가르시 간이리 예유 바상 우주기 콤바유림신 가르샹리 정의기 소외 전황 치수소인도와 제주의라 천수 제신도 마랑 충뒤네 가첩교로 가부유 당도 폐사네 가르기 등등 장부탕 제수 폐시협통부 면상 보라기 사네 장부이 총수의 결합주의 사네 장 장유유 기타 체네 나완 자부탕 미로코미급 다수의신네 코르자기 가르 등등 시주 시송도 지릉예동 죽지로 바상 우주기 총수의 가르기 루가기 인딩코르신 로다르키 튀진탕 지구 계신금 공기 가르기 루가기 내티네 과자 종수탕 부신종 티신 서구의 신뢰 척둔지와 기구여 바상 우주라 가처비 냠용 핀송 소비와 디 가르기 수균기 등덕탕 티신 공상통부탕 강디지 맞아 댐지 냠송소 수균 가르기인 결고탕 시제로 장초부유부지 바상 우주기 우주체바식는 벽이 지존인바 간이 고자기 개복훈의 근지제법마세 고자기 마도 가르기 척균 통금에 가자 과자 종주 윤디 마소기 김뒤소 탄내 년된탕 강수 도좀 치리소라 저구유 我们 총주 낭기 김상 채무 가지기 마도 가르균의 대상 예배 예 민안래 망외 가르시 순주바탕 가르무튜 윤진 지균인시 송바 지루 예동 주주로 과자 종주 우린기 조진 쉰바

0: 我们是把地基生产的人生呢，侵占侵占，这临时的用啊，你当没完了，适当的差不多就没吧。平时侵占团呢，人多，所以就用的，地基做的生意多。
1: 我谈个工作是那个地基确实也是。他说基础投入地基上的开始呢，就考虑你的对面那座有了吧？但俺来我呢，恰想地基上的开始呢，他今年他说开始创业不有吧？ 东亚也会有吧，西亚也会有吧，东亚也会有吧。好多地，拆迁地的装备也呢，你说的地基也，但是是，差不多多。那第一个，他晓得，哦，基础的配件的，俺单买这个压的足足开始呢。哦，去年呢，拆迁的个，哦，东西装不够多，他晓得，空间的个物质化的开始呢，芒果就差也不差些，去年呢，南瓜有吧，梨物有吧，哦，俺紧张前段有吧，俺现在基础投入。
2: 초보처럼 망고 입어 뒤에 그래서 디디 문제는 아니야 다시 주년은 따와 디 망고도 어 디디
3: 세야 돼 또 그래서 처음 나와요 결국 한번 초시 사들이 초시 사주는 미사
2: 기분이 하고 그래
3: 시엔 그래서 삼단이로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난 감을 해
2: 네 디디 저기 때
3: 세야 제초 그 전달다 나한테
2: 점차
3: 전달서는 해양 타고 그 디디 지 나는

생길행게 샴리야 링게네 중국 규직 람지키 탑추키 국급 등지 제디 편종기 탄참 유고러 순수 사파는 고베테 회기 개왕츠 탑탄추 되나외 거기 치지 선교지 세나다 니외로시진 표랑경 종기 중국 규직 람지키 탑추 락다 체네 중국 타 에시아 홈에 파키 규름 첨부조 규태 배전 치신 유신 표랑경 종기 탄참 석회니 중국 치초러 고이 지배 사처 조시 인장 Tier Pigi Ki Sun Shu Chimbo Dian Yujin. D Tansam Sukui Ki Benjola Sung Ju Saba Kodu Che Yoshin. Chile Kijin Tu Munzi Nantun. Purang Yon Jong Ki Tansam Sukui Ki Ugor Pigi Dong Yun Gozu Di. Gansam Le Gewe Tun Kun Duji Chibatan. Meng Shi Jikche Zukjun Ki Kumdo Jigo Su Dang Di. Benjo Target Dang Ni Tansam Gikup Tan Pin Tun Jitu Che Gute. 别尊其贵写点有事。平常你中国乱路去各国开清洗热了一些要好马着些巨人开清洗讲你不是。据记蓝记去特区去平常给七巧了国门二连黑白七个人可可准一斤。师兄去带新北推运人不难平常探参去各国族群去具体同哈江前不难的 탄참 서쿠이키 지초탄 변절 폐기 조교로 갸벼 강리 낭유라 타차 탄참 서쿠이키 유고 리리키 리차 불토 튼신 유부시 변종 롭지 채무 변절 타 토탐 롭린키 기겐 채무 톱딘 캐조라기 디테 샴세키 이십티다 난두 콩키 문지 난두 近年 변종기 변종디니 점린키 유고 믹서 교우 채바탄 히말라야 리규키 벤조쿠 착발 제베 탑추키 체시달 유디 유고 레지러 용용왕 폐계 조회 도쇼 덴바치바타 시주상부타 멍위키 겐송 人不投为 추구제 존발치구 니네 편종키 탄참 유고 레지티 유티 폐계 뉴부조회 도쇼 유진 표랑용종기 탄참 서쿠니 중국 점리 준비 유골 퉁쿵 쿠시리라 유디 미세젠키 유법기 대개 미세 캐주된배 미추타 젠종키 유골 퉁쿵 캐도 파고시 두유배 문진난도 두변 캐주라기 송튼 표랑경 종기 탄참소 천년 점리 용리 캐배 리우 초마랑마타 시시방마 리우 강갈 디스소 리우 첨부 깨자진 망보 유바타 대통 진종 캐도 파베 마팜 융초탄 대군초 히말라야 롱친 추소 진종 쿠 다나도바 망보 유자 유고 레지 피게 동교로 차킨 강리 대유시 대단 첩지 편종기 탄참 야가 탄 페부소 키 진참니 중국 타 에시얄 호메 파키 고인베 겐참키 차킨 개발디 표랑경 종기 유고 레지 동용왕 피게 조에 믹세키 렉찰 교육부지 제송도 성교구이켄키 제유 천부네 슈도 총알시는 초배자람 규키 하스탄 시즈파키 자람러 미국 샤동 체부티 중국타 이시얄 호메 파키 미탄 외부 처친 마저소티키 조공 지망토 친유부탄 스촌탄 표랑경종 파키 军团准备迎别江南所托汉旗江南仓马谭仓旗措苏信坛信心预备平穷坛一些也罗马集团切不谈如果烈日配给周围女子一样结果苏当也不信据计蓝旗旗特区电波别瓦坛对年平壤用中旗谭仓色归图如果烈日比较卡塞图着信预警切来开不出文字难吞 Rengchungki yubub tan benjwa peke ki chuzhe ki cheka den yubi. Maungbar, pyrangyong jongki tansam sekui tu yugo leji peke dunggu te gane chenpo song yuzhu den yubshin. Tiyang jingli, jimju genzhen tan gagui mengshi rikche duje ki jilu yinzang yugo wa nilin chibi nubu jung xianzam yubshin. Pyrangyong jong jizuo chenshi kan ki kewa higan laki song tun. Mingar, hasne shizitan 겐참 가구제 파르키 출람 조니 슝람 지라
人穷其恰因所其修根特别坚强。南科卡记了，除了内口隔壁内区和个油厂，我这不生气，内的糖拉出少糖。咱的总牌去云中单的多不是云的呀，第一牌去熊龙头，中区去恰口恰长不灭不糖，真正去吞空卡托心。如果小区的那家有马线接送多，你呢？他咱们去中台卡些去，我这麻辣退场没不行。写到熊二心呢？西子跟咱们去从不进大卡几去拉多，家个去我老忙不远的呀，请我冬季来空忙不明白，雨天从不出，门外脚不烫，他咱们呢要从前脚小跟眼睛洗特别吧。宋年跟咱们改为雨果去天空独自切割，家个糖别不说了，雨果去天空配送超过月了，提中国雨果天空糖人年变成累计三百切割。品种落着前面边角糖，托他们落边去，几根前毛突变开出来去送团。预计南极去特区去金钟千百万，配上用奖金，如果累计公牛偏给当官呢，来请一些伢老们吃了，给人全部洗，说过不谈。毛文白，谈咱们如果累计偏给当位，确实退过几场都担心，团来去来不及玩，别准钱呢。偏给给人不讨去。更多四特切过去等于不是。天气急，今年七南二楼国门二楼七瓦西七年，从来春金堂扩出去，南北节气当官。预计南极堂、半个拉堂中国，加个排不接排去，变成强人去使用四区六大团结七不堂。预计南极堂、半个拉堂中国。家个排不接排去，变作强人去，老子三百块吃过去吧。师兄去探查如果排开单位，只有是用四句随行。探查社会去如果门门快去接班，别准接去过。你呢？珍珠堂真正可以说，如果来这去梦溪之前，我会透过餐馆做准接过。特别江南堂，他是连西子牌去江南梦溪接不堂。他是电话前边突然用了前边加兰朝瓦西吃过吃不烫，跟咱们加兰去蒙西之前一样做准扛力吃的。一些伢老们给人钱不算呢，三空镇咱们开土米糖，我不蒙我吃真说让队打了块狗头板吃过。宋年师兄平均排起

시내 탄참 총대기 물제 말라 퇴창도 당년 겐참 요청로 물제 댐보 유발 체군 유골기 집에 도탐십 슈퓨체 토티 동화타 탄참 유골 퇴소 주바 탄참 서구기 유골 레지러 德国坦 토탐 치바 유골 셰프슈 도시탄 탄참기 유골 셰프슈 뉴버 토티 동화 제체네 표장경종기 유골기 송년 상보 랑토바타 탄참 유골 피기의 강리 동토바 지구의 지대도 싱글링게 콘돌링게 최선 조바티니 중국 규지 람지키 탑주기 코크 텀지 체디 편종기 탄참 유고러 순수 사번년 배태 벽이 캐화 가지키 탑탄 취등나 외골기 치리 선교시 슈브티시

생기는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점 당하시거든. 리첸 십시 창구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년 생계기 안주 리첸디 센시 남바 토착나 슈거인라 캐시 샘보보 캐랑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전 내 개발전 타 유고 키 제공 믹세전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는 이토도 군내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그수 슈거인 생계내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첸 샌다 센난 유슈

사이 다불 웨베 렘부치 치딘 토싱 양벌 샴발라 옆님의 로트당 개부슈누 담이 선보라 년치기 제바달크 쯔무르겐친라 웨베 덴치라니 윰나차 진타 영우마 다와 디중기 쯔네 제바달크 개첸 다웨 로트당 산이 비중양 웨베 칠라 샤진 로트기 뿡바 초도 토와다 빠신 뒤표배 렘베 초당 제배 뒤서 용수 강화를 제바시 이용 감에 빼라 제착배 계시 변조를 체당 젠디엔키 파마를 제바 땅내 용원라 주배 론이 지시 도마 교루 담반남니 진두 메소와라 개와 코네 람두 체민데 나리양 파미 좀시에 땜바이 제외 동화 럽두 시와라 교루 니만 따와 왕조 렘베 제르 외나 좀친 옴라 제베체 베마 꾸미 답동 최규비 제게 갈라 슈퍼 지신도 자시 콘판 질라 이착비 삼디 쿠류 쥐바 대남니 동해 민베 고급 용땅니 디기 능외 벨라 지거쥐 대다라 자신 동베 넘규르키 지기 지라 옴바 메바 다시 가외 담망도 제베 탈 가든기 초가 침보 냠수 따르웨 든서르 옆님의 로추 가와 넘버토베 르 디게지 체도 주바시 닝지 취진 쟁줍 샘베 남타르 진 시럽 퓨중 특기 주베 조와듀 똑당 준주 기부 챔부 빼말리에 순남 예시 천이 송심 꾸니 땅 담배 직진 부주 정미 닝독기 용어를 죽라 바웨 개가 제조하지 다글리 쇠발 마귤 쯔지 쇠덥견 투르제 광미 쾌니 뿡기 조월식 바오 침부 투둡 메지 바로와라 냠중 그외 비신 망부 토참견 랭이 냠지 섹세 베귤 뇌메바 디니 쭈니 럭질 케기 제바 뽕 대다르 마룽 두부 차지에 까르뷰람 세월 제니 영웅 다워 사르웨 베 통화 잠기 닝기 꾸미 셰치베 추리 데마 신사 데니 락즈르른 닥자 지신 제외 경근 배미투 균기 죽디 갸진 순남 렉베웨 툴레 총 단위 거구 이랑웨

0: 젠두 줄워신 개발직 제베 나차진 유진 초수 땡데 칠초아띠 멘베 유라 시불송균나 민예 종의 시들 켜민나 렉삼 직슈 교장 눈지 초 메도르 여럽 추상 조바띠 파유 모제 정신 레 대베 옆지 투니 강기 레버체 시슈비 슈뉴 치 티다 닝라 내도 포바따 교디에 착발 동반 메디 정 메마와 줄바다 나리양 삼바 다기 빼메 요구탕 담자 꿰바 도와도 미칠 능추 강인바 장부를 쥐바 대 냠네 정신도 레메바 데노 리기 토 슈뉴초 랭에 둥기 슈크차 도베 투 제외 다니 민베 남도 캠 교진 농수 직접 말라 짱 기신 개월 쪽베 박자 삼 메세 뎅기 등이 남주람 지대나야 이대 냠바이 제다 미진 지도 메도 티 흥덕이 수진 신도 창발 줄 나량 생화 메동 탐제치 돌지 좀 숲도 메바신 꽤바 도버카오 리키푸 시 메바시 테르 슈니 삼바 다기 예지 게리 담비에 멜 네베 제주 대단이 신도 메베 내수 송데 교근기 민년배자 드미기 롱당와 자베 초근 조버 케베 니급티니 퇴발 메수바 인메기 훈장 응응기 레원 전부 주방기장 고도 메바 뇽월 메바 기부 된다 개와 넘근 메바 메요와시 인나 다기 고도 찔려 티웨 윰나자 짐은 디니 제외 도르와니 장 미시 담냠네 라량 쇠와 게 미다부 겨우근기 꿀신 퇴발 차와 따웨 미타 이기 템바 풀 줄바 인노 시 직딘나 용수 차야 다니 제바 멤버 메베 내수 민주르 창 강신나 디더디 벤나 근두 머리 베미도 데르웨 이신기 놀푸 방수기 캐놀도 짐바 빵네 냄베 시기 공부 천기 카도 자월 제바 놀기 냥부르 두신바 제바 대신도 재미바 세실리 개외 토와 방코르 남라 마달 제외 요코르키 원슈마 페메기 센상부 쪽게당 덴바 따나 럽두 두바 장기 직당 제수 튐베 나자진 칠메 태화신 빵디 꾼시 견덴기 진민남야 신기 제바 짬나 제수 착베 장기 텐기 타시에 직레 페바 정신 메창시 요당 규 초와 지두 메토 데크 진반니 직상 키테 렉바르 까츠요와 쯔지 지 쇠원나 옙기 라르숭바 쉬누 토방엔베 칭월 마치직 다니 깨와신기 박장엔바 닝레 그치베 왕기 지두 메도 테니 니게 중니 소라 그웨 샤사 메시 차장 빵월 민윤다 리무니 자월 쪽바 캐벌 팍비 부큐 깨벌 치베 융탐비 직진 나자 진태양 다기 치달 빵디 니가 친춘기 구법당 덴바라 인생 태외 제수 종월 제도 시송비 신우 담이 되니 파마 겐접다 귀신 여럽기 응취진 인비 엽기 치리 다월 마법장 쯔문 딩이 치시당 노미 취기 냠벌 종월 제바시 테네 정부로 마토발 지두 메도 태양 내기 제발 교디 나와 쪼니 푸리수 편숨 척바 이도 옹화시 제바다 테마타 류 구궁매 주 주신 왕부를 세외 초가 제네 달기 두딜라 랑네 개부신우 담이 되네 딱바 넘바 게라 케바 인베 틸라 첸다 지월 땅왔나 신유 이라 얌센 자치 균네 메바 메토 중 리키부 첸상 용수 조출진 순남 뿡바 토와니 콜류 규루에 개부르충 협지 시바 죽출디 다니 은베 나낭두 시베 줄리 칙촉베 닐린 라나 메벌 규르 타당 창송 징진소 딘지 추바 탐제기 제시 메토 토르규직 길리 멤바 줍규직 다기 제와 조규직 푸규 지르 뺀규직 뺀규르 롱추 개규직 계급 추신 경규직 머룬 두부 시규직 년자 파디 징규직 지 뮬람 규직 딘지 메토 시메 찰법디 대명양 가외 제출시 차월 따바다 테 마말라 데디 리퍼 게싱데 chung nyine rangi rikdang mekewe rikbatang gyuze ki ne gyunla zunbar shubi rinpo matokbar chang chubar gyurashi. Tetsi chongger chenpo bema geba tini chidar nime nangwe beze nam gyune gebar chebashin gebu sunamki tuli tobi jorbat, gebat, dewat, lolibat penchun zuba mebe geba zogdenki beyun ngunbar tarwala kolmo yudu zuba na shunu dami teyang yinwu matang tenji gawar chejin zejur rewata gagur zuba so dube gadun pinsum choba la jigar zuba ni lanam te longju la ngunbar chakbatang jesu tunba chungwashi tene tu xian xigna yinwu mati pochangki kangsan pagam jengki yangtuani gwele wunangki choadiri yunshengmushik ngunbar dashintu dubali chizamna chua tene tuen tunbe cho nyeba mangbu dokba tang denba tepu onwa tongwa tang tongne kyang dita ni dagi pame gyune lakba shikde tamdu chawa gayang yobar ngesu nyamne bangmushik tam jiwar ngashin te kyang nyende tuen tunba namki kamdu songne yucho ki tam jiyang chiba na te dagi nangne gebu shin zumba shik meba takja gwele wena gekebne dōkbē ngēbō zēnē yōkōr dīr, xūnū dāmi jīja gēbī sē, chūdāng rīmūr chāwē jīr wāngsō, sēndiān rīgī tēklē yīngū mā lūngī dēbē mālī kāshīndū, dēmī kāshī yūdū khyam jūrdē sōgī lāngmā zāmlā dēnchēdā, xēnjī shākbē chāngsām dāmzāmyā, tēbā sāwār gyūrjī tēzōm jēn pāma lēmbūr jēbā gāshī nī sūmī nyāngē tūgī nārshī tū shī mēbē. Bangmu teyang yi meka war kyurdi yungu me chungdu rinbar songne gyumze nam jeba na. Teyang yab yung song nyange ki nyumbe songne yi ki melong zangmar weki sharwe chenbe setib su kyurdi yi longlongbur kyurbe shunu dami kalawa ter songne shabla jewe du te dong chi me kipsing nyam meka shindu suba. Gewe sejo baksam deju wang Duzi binda yungdu jumbachi, dala toji chipsi nungbu yi lekbar kyangbe tingi dertso mu. Kangxi rengi dewe ji toba, teni xengi yungdu meshinba, chungi gina dayang kyujinle. Chodu dewe rola cha gyurbe, yabyum bangur dungu ge sirwe, nangcu yigi rimur machi ba, namba tongmi ngangdu yundi nye, debe dube damdu chingbar gyuru. Tele sechi hindu tuntun ki gewe ngangi lamle pebe zi nyanshi nyamta nangzu gatube ndagi tenbe kugab yangta cho. Tele kyoshe dawe genkor la jecha gumi namgu jo topchir. Rishi pame kamdu dirchinne laryan gigur jube gertin zu si chadang je di suyawashi. Kondur hinge ne senangwa dini dogar shepchung cirin wange ki zambata. Chamba genzen lani shuda nanshin, kuncho mima bichun kangne bichun nangwe, pyo ki nashun rinlu ki zemru rinmu nye ki chayshi yinba, shunu dami ki demgyu jiba, pyo nolne tante pyo ge nungchin ki gajru tang tunbar, zumji yun samdang zhane, yangdun shuba ti, liu juchu pati shi. Sengenhenge, tengdi pyo ge nungchin ki, mochi zemru gaze tora shibe li zhen pyo simbay, henge shubi.
1: Wenjiang Cemu Ruyang Singing Nam Tso, number Hingin, the Wenjiang Cemu Ruyang, Sibin, the Sensi Simna Wanning, Tabone Tojana Shuki. The Sandy, Kigin Muni, to say to be Roy Yula, Wenjiang Cemu Ruyang, Sibin, the Sandy, Sene, Niro Shuruna.

0: 我的陈明利亚甘马民主斯蒂文森州宽内想起车前通知的日归学界朋友东家全部总量学院被帕米尼坦能不并且那么能给两票个银丝送难度 今天陈明亮冷穷斯蒂普内呢想起车间通知的这个月许让普年来去来苏南普天给他平均龙成年成立问题来去来苏永来呀平地推南面中央北面对许给他今天普兰奇普于人部来学月北能不平起天间创业平地马文北龙的那路古宋塞汤汤前往南路永北这些面对许给他
1: 今天那就从今年中总督恰里南新学院被超过南部天界创业平地古苏里土家能够成功学过一次送南下下面的南总领导车间通知马新新多西的几三难度了呀叫他干嘛贴不人我这叫他老老老我这贴不人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有有没
2: 严多站了，密码给几件，关注大明送给。
1: 老师老师，我这听见谁了？对，见识到了，我那人人类的大包，军团的大包，现在大包，普通的大包。
2: 对，普通的，其他干什么了呗呢？
1: 我这，俺是那其他普罗罗的大包。皮巴拉的修改的。
2: 对。
1: 看到你吃上了人类要的是对我等于。
2: 可是我人类要的是
1: 一个穷。陈建州感受到了是他们的人拉不到这么团队人类给打伙的。
2: 贫穷拉不到这么团队的。
1: 当然的。空给贫穷拉不到这么难了罗西大大迅速讲起修改的。你拉不到
2: 这么团队的。你迅速讲起对不对
1: 都不说。
2: 哈气。你不给一路中去就对不对
1: 大哥让的现在不给一路中能用月白的人类的大伯的徐白银的
2: 好嘞他记得给他给他我也对我媳妇当个钱没得去给给他人类开心一动都没做了
1: 我人类开心了
2: 哦
1: 咦
2: 我自己懂得了啊用啊他现在给他人类卡里贴给开白银吧
1: 我自己不给人类
2: 开白卡嘴嘴吧
1: 你不要去学校面罩啊，孙子他爸大大辛苦的。
2: 嘿耶，他在那天然给前边学校孙子他爸的卡里卡里呗。
1: 家长说啊，
2: 好嘞，
1: 嗯，卡卡卡啊，加加加加哒哒哒哪拉拉下撒哈啊，我的个嘞，
2: 卡里学校，
1: 嗯，
2: 干嘛孙子他爸马上也收幺二百呢？
1: 啊切，他在那天然给，
2: 哦，
1: 俺都毕业了，干嘛孙子他爸大大有个呗，军在辛苦呗。
2: 他第一军在先，他那不用过来要嘛的。
1: 学长才啊你！
2: 他在那天然的第一军在就送那的了。
1: 哇，天然才啊！当俺做皮了，干么孙子他妈大大有个被军在呢？
2: 嗯，
1: 你说这个用茶，孙子说这个忙茶不了吧？俺那孙子他妈大大下不来。
2: 空龙没被军在哪里呢？用啊！
1: 嗯，
2: 他今年天然也该去走。
1: 用啊用啊！
2: 不吉林的七王啊，等七王啊，卡了卡了呗。
1: 不吉林的七王啊你？
2: 哦。
1: 说理吧，说话理吧，哪理吧，什么理吧，咋理吧？
2: 他哪理？他在那人家穷忙啊，可嘞？
1: 人家穷忙啊啦！
2: 好嘞，
1: 说理吧亲戚，说话理吧亲戚，哪理吧亲戚，什么理吧亲戚，咋理吧亲戚？
2: 听见了没？
1: 我去，人家穷忙啊，亲戚是那穷忙忙的呢。
2: 好子，听见没得？
1: 哦呢，
2: 人家穷忙啊，你年啊，我就多加了点脚，各自我特给我这个人呢。
1: 这样呢？是马来西亚。
2: 很清楚，当年新年哈过时，见了空人，第一次想不到，媳妇就心里有动动，那眼睛就热多啊。见到这喽。
1: 哈哈，子，但估计，天然跟俺见到这喽，见到这那么松的。
2: 我那看着老不着呗。俺那看着老不着呢。
1: 开吧，到这，专家。
2: 开吧，到这了。
1: 哦，喽喽喽喽喽。
2: 他只能看人家通通票据里面看得清楚吧？
1: 好子，他呢？
2: 好嘞，
1: 票据罗局的左前边，根据邓教老师出路给人呢，他跟夏片老师就这个人呢，你按邓忠老师怎么给人呢？旁边就谢老师手里给人呢，通通马书记人呢，当票据罗平老师啥这个人呢？看到俺马先辈人呢，当，啥么牛多没得？
2: 哈哈哈哈哈！他多大条看着呗呢？
1: 嗯，
2: 用啊，
1: 嗯。
2: 타진 캐랑게 원리야 푀주 루주거디 에츠순난다
1: 요요 테라세야 땅어조 푀 생이디 푀기 밀라차샤소나 시소라 체나 파티우 정접 세바타 마타스모니레 중어이 이스고아 디 중세 사자니 로가 쯔당기 쪽벌이 이딩라레
2: 쯔다 공부리
1: 레야니 대제 롱어 도마침에 제수 푀지 제보 탐보 녀지서보 쳔바레
2: 공기 천리야 녀지점부 세고야 카레이나
1: 어디 녀와 티체제 떼고 송장 제보 녀지점부 쉬바르다
2: 레스
1: 제보 공기 구디수 푀지 포장 탐보 윤불라가 셰나바레
2: 윤불라가 라가스디 간제 셴바레
1: 어디 라베 셴바레
2: 호지 녀스나 무슨 샤나게 디수레스기
1: 호지데 저당게 알레 루가게 진다 뜻이 짜종
2: 디디 알레 루가다 여베 야 지금 망조게 로절이야 띠는 셴바레다니
1: 세야니 대제 롱어 도마 친제 표지 제보 숨주 쏘니바 최제 송제 감별 급수 퇴미 삼보제 표의 사도에 나와래
2: 레레레 태양 제보 송제 감별 토라 기시 경월 표지 깨나 퇴미 이기식 괴바 신도 최공내 퇴미 삼보자 자가도 나바당 퇴미 자가도 전에 잠시 리지당 벤지달 하릭베 세게니 기계도 떼나와래
1: 다가랑래 퇴미 자가도 폐제 응어라 깨라 코나조라 야자 공부체 카제샤 감체 페메체 마카 착다 시오지 피바르다
2: 착다 가르 피우브리스
1: 야자 공부다 마카스도 피우마르
2: 택해 주머주 가르쓴 거 아닙니다
1: 피바르다 아니
2: 더도
1: 뒤뒤 잡아 최제 송제 감부 퇴미 삼보자라 세바스 견남으로
2: 가봤다 여름이다
1: 삼미 삼미 소설아
2: 삼미 있으면 가르쓴 거 아닙니다
1: 아지 퇴미 삼보자라 송제 감부 미수 총일이다
2: 아지 타이나
1: 삼미 안삼미 소소란 시자로 롭종 조 말다 수부소에 제 안도 뭐 이것도 막 사갈래 친 안 조성 친면 되게 용서 바스 캐주다 레고니 전에 나가래 어두 쓰인다 바이바이
2: 오지 다 키랑 그 좀 좀 가르쳐 줘요 나
1: 가르쳐 줘 나
2: 멋있네 키랑 그 안서 표지 랍지 미나 촐이야 찍으러 매드려 나냐 여러분 샹제라 그래
1: 아 됐다 나 고마워 고마워 전에 써둬라
2: 라
1: 다 대사양 지소된라
2: 홀래
1: 퇴미 삼보제 공라 별라 이게 여당 매라 쇠바 시라요래
2: 제 디테일이야 쇠바 전부 열다 다 채나 개도자
1: 캐바
2: 다 채나 캐바 도자라 키랑기 공주 간제나
1: 다 디토라야 나랑게 뜨지 카세바 시부인다라
2: 알레 다 채나 퇴미 응어리야 이게 열에 여 말베
1: 응 지 채나 열에 지 채나 여 말에
2: 다시 마셔 개 가르도 있네
1: 테네 퇴미 삼보제 가디디 퇴지 다저게 슝루 딱지 죽바당 숨주바니 사좀 나마레
2: 데데데데 등주기 자외 제바 간네스 메로나도 텐제스요리
1: 알레
2: 지르나 양모 세제포 디치르 걸리 숨주보 포이 이게 바실라 낭세 디제 나예데
1: 요 베비코
2: 가자다바자나 부 가자다바자마니
1: 가자다바자와샤 사예샤사나모 나냐나마신도모 라라하 아모샤데 아니 세메치잔차 요 오예
2: 같이 당연히 가르치 모르면
1: 다 대사하게 랍자야 되더라 도수가 교통으로 주다 람생 주그래
2: 잡아도 다 표기에 니 점니토 채원통기 이것이 리라 안초 표 미리기 라소 라르다
1: 따라르다 제장 안초 넘주니 표기 지내라 통제나 표기 장마 망자 자고래
2: 이게 뭐네 캐바스 때 다섯 명도가
1: 이거 좀
2: 다 전에 캐랑게 표기 장마 자고 태리야 갈롭 지진이 지나러나
1: 용아 当然最能举, 手机配置切切, 微信写对账吧, 尽量给配给就, 他把都平时呢, 配给账么账家的去, 刚刚进行交过来, 咱们都刚过了混切切, 马上切切, 你这切说呢, 俺就配一个他给用个来啦, 配一个的呢, 空白用图给来, 你呢俺就给责任当义务的大, 我说的什么的,
2: 俺你主给,
1: 心给是不是太不着了,
2: 卡里心给, 라말로 참아 키랑기 가는 내 도용도 아니.
1: 네. 서지 겨우체사야.
2: 하다지. 타타기 시주다 고고 예보 텐젤이야. 차주 오메토네. 수수 게이다리네 균진단 탈베 던주디. 나도 참에 원게르다.
1: 제니. 지 말했어도.
2: 하다지. 타제나 샤미야 키랑게 망소그리네 거르데스 순나다.
1: 용아. 다 망소응은 이제나.
2: 올레.
1: 나도 표지를 싸게 거르셔서나.
2: 올레.
1: 양아네. 조소 체마당 청부 카다라서 외부 통에 뜻이 된데 전바 这些店里配送车阿妈帮助顾客们上拉扫把解解脱呢这些电车村吧路连卡扎拉扫卡扎南北托呢这些电车村吧起码扫瓦当关电通往拉扫把首都给南北托呢这些电车村吧这些大街当听把必须拉扫里面个托呢这些电车村吧对对对对对我们俩去让给这些大街是的卡卡里面去送人的用啊用啊用啊这些大街呢好的独眼睛科罗塞尼
2: 통갈 빼마 버퓨 두 중수 두 돈도 찍기 찍기 다 동배 말해 이땀 하치 품바 제 자가 초로사지 여자가 사 더도 첨두기를 못 첨배 튜버 뷰시 여다 다가랑래 야 튜버 뷰시도 두수다 얼 랑생 라체 키세 디가데 시미제 디가데 보라
1: 哦，听不必须，听不必须，这马的，
2: 我那肯定是人，听不必须，浪琴丢，日本，恰色吧，我自己写罗呗呢。这样呢，是马的啥？哈气，他用啊用啊用啊用啊，他现在下面也去让给九寨里那块儿带出来呢。用啊用啊用啊用啊用啊用啊，当我做别个九寨里那了，恰恰说呢，来写说在这，汤家去，忙着去写写写，他都别给他们抽出解药来。
1: 对对对对对，我俩还没出兄弟，不得看看里面我这是哪的？
2: 用啊用啊用啊用啊！到了还没出兄弟呢。好嘞，南山二部，秋节路上，桌上么，书记你妈，济公，江子呀。对对对对对对，济公那江子呀，到了还没出兄弟，有的呗呢。
1: 他弄一做了有的。
2: 哈气，他竟然给还没出兄弟，听着有呗。
1: 哈气，你还没出兄弟，别怕子。嗯，他弄个男的，这年不媳妇都当土鬼。
2: 呀，我那同不起蛋男的。
1: 等个没？
2: 가리나
1: 그 수준이 문도가 아니
2: 어찌
1: 내 대소 또 전화 또 전화 또 전화 다 전화 그 남대지 비우겠다
2: 알았어

0: 뭐 같은 모두가 라시드다.
1: 다 루시에 뒤쪽 로사키 천조 규제 가서 갈 켜버렸다. 더도 유로스스 믹스기 캐주 덴베 셰다 샵도 하자 망보였다.
0: 따라래 더도 대 늑주 샵주 좀 해봐. 축복 시험지 어려.
1: 늑주 샵주 거기
0: 어디 대야니? 남가야 라시다.
1: 다티 늑주 샵주 해봐.
0: 계산이안 돌아서.
1: 다티 시가지 셰르다.
0: 제안이 수 말해서.
1: 다티 저. 셰디조 로사르키 닌지 첸조 규제 카스갈 켜버렸다.
0: 따라래 더도대 나도 벽에 닌지디 망조가 초에 털라 다르잡 중재 망조가 지네게 초와 피숨 속고 십차버래.
1: 레라 학바르도 벽에도 줄베 닌지 잡제. 디나로네 노브조수 규베 남다스다 데모 요르다.
0: 어찌 아니 디나로게 홀 탕시라메 두비디 잡아 세미 십지 교부였다.
1: 두가 데스비도 에네
0: 어찌 뒤주가 두모 세버바
1: 월월
0: 탕생람 롱라제 뒤로 당버레 테네 탕생람 뒤게 심제 토접제 따차버다 따디 아 잡다 우송 용제 따디 세버다 뒤가 하고체 우송데 뒤니 징제 타타 데네 잡아 데가 장자 양래제 다 코조 숨지다 와타가 팟 나 거래선
1: 다 지란 남기 타고라레스
0: 아지 공부 쳇는 마송

0: 아두기 체주 임바 야마나 아두기 체주 임바 야마나 아두기 체주 임바 야마나 투미 공바 임바 제기 남베 토네 튼도블로 유발 공네 내대나 슈딘라 샤바데스기 금제 카데스나 단난도 또디 자세 유디 카데스나 영주 타이제수래 타이제수 또이 내래 티밍기 다 슈딘기 체통수 저두자네 남바디 카데차브데스나 남바디 더송제마 양차브래 제장 더송제디 니기 낭네 더송디 조회삼동고에 당도삼동고에서 유지차부인자 타다지엔기지라 또토바디 튼도블라 유바 지가 공제 내디 되란 내탕 마네 폐지지리 용식리 야지세번보 남게 랑도 나나디그제 지난간도 두균기 응어균기 실로는 신속된 레스 송나 디그제 양제 두배 도제라게 투미 자월제베 치강 시부디라 고아탕 문질 렉발제베 멍시토라 준바왕문나라야 아주 셰미딘데지 숭으로와라 공어토노 범어호 로로스도 러두데 조치 더두 제장차스 튼도블로 여바 슈겐 유인베 또저디 양제두베 도지라가 제베 준바왕문나라야이나 응어스 대나무로와라 공도 시에베 러도 탕 조치 더두 디게 숨 창물로이나 나대 대비나 던지 민기 남당 레스 공도 양제 두베도 지라가 준비 왕민남의 숭배 숭딩 아주 창문 임발라 숭티 토네 숭티 다기 토네 양 던지 민기 남당 임배 남바디 세투구 레스 금제 카레스나 Lato xie, ngwe su sung ne, rwa la, o, zolci dadu jie yang cha, sung bo de. Zolci dadu jie yang cha, si be, jang da si duwa la, jang da di jia de, ten da kha de tembo de besa na, lato xie, bu lu yue ba di, se na wa rwa la. De ba kha ji nang la ya yin na, lato tang, zolci tang, dadu se la so ba, di ge chang ma lo, ten ten dang ki nam ba di yin na, 特地引发了 문진앙에 这些 잡든데 두 나대 체비나 디페지 따다 털는 네가 아는 섬섬래 알아 내서나 너도 조지 너도 잡나니나 던지 민기 남당 레스 이게 된 터대려야 문지 체비나 따다 대가 말했어 대다 던지 민기 남당 인배 오나 금제 쉬셔 숨이나 어 샴나야이나 내 금전디 두배 크유 체제
1: 咱也做了我的学员，咖喱松大拿了呀，俺做下面顶点就送不得。各地早着准备吃，松竹巴嘞，乐都汤，芒果熊嘞，乐都汤，特意南嘞，做起这送不得，送不得的呢。咖喱中医这边，咖喱松大拿呢，俺出长脚给下面基因，家长可让咖喱送不得是呢。 그때 저거 때문에 칠려야이나 근데 숨주발에 러두시에바레 망고슝네니 더두시에바레 더위기 슝딘데 나라니 조지시에바레 디게 참말로 시에세 쿵미지버레 마도지게 던직민이 남당 임버데 대나모르 발라 양배차샤 양장아왕라가 제베 숨다시엔제 리체지두세야 디나라 딘데 숨마데 숨주발에 러두타 망고 올라 속바 다 두바오 시베 더두 슝셰네 조지지 숭마남니 퇴지 민기 남당인스 대나머지 양 두림베디다에 제베 송다그 제베 나라 딘데 숭바데 너두와니 신바차스 난저 숭주베 자와나라 너두와니 신바차스에 숭주 유발라 제상 두림베디데 너도 원이 신발 차 시베 너도 탕스 더주도 치든 좌탕 마저기 대다 낭세 나발이 시베 지강이 지와를 알아 더주거려야 지강디니 나도로 좀 치도 레그데 제다 더주베 나라 치든 좌탕 마저기 대다 낭세 나발이 시바디 얘는 민 가지 두부레스나 족치 두부레 숨어데 양망구를 올라서

0: 다두바 오십에 더두 지 중원 인시소 다 숨바디다 주 창제 되니 디다 던지 민기 남당 입에 던디 다 세미투바 아이나 성두스
1: 생계 남부초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군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주 리베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0: 콩도 년 오도 시베 롱 체다기 낭라야 충에 숨주바 세라 소바 망고 세라 소바 땡주 세라 소바 다가능신기 흉신 세라 소바 더이 세라 소바 돈조 창마 가렸으나 강래 창배 쿵 세월 주배 되니 차비카게 민주와라 대다기 난네 땡주 탕 흉신 세 돈조 창마로 냈으나 튼직라 문진낭 튼직라 네버리 튼직라 문지 치러지 주고요 떼주디 카데스나 숨주바 머인베 다두그 슝지르발라 제장 슝신 세티다 떼주세 콤바지기간라 네데요레스 콘두충에 덕이스 숨버디니 카데스나 덕이게 제바딘데 나라 녜녜버체네 다데 슈즈 머팀양 덕이게 탭딘데 나 테다숭 유바디 덴데레 숨메나 먼저 캐버드에 되니 더기 더기스에게 민딘데지 창궤 요마를 봐라 제장 안가서 디게 튼지 민기 남랑 인바디 문제 최고 요하라 대다 터목 누바디 가졌으나 라르체규 튼 강시 레시 대장도 두얼 체베 누바디 터목이 누바 인바디 문제 양 최고 요하래 아 계시 안가서 러두 체디다 러두 코든 댐베 빼라딘데 쇼쇼 숨어 있나 빼 망다 쇼부 요래 네 레디신이 샤고에 요마레 이네 대야 삽제 마동잠게 빼드니 샤부 있나 빼나 펄라 릉중그 튠콩 퓨숨 속부 유토 때무다게 망타주 누코 러두 디르 시에슨도 어떠부 망보시다 요래 제두자네 러두 체제두자네 안저 제바 링부 딘데라 자네 디그제 야마나 제바 퉁고 딘데라 자나 디그제 타나 민딘데기 탈라 자네 디그제 양 공도 시에서만 능신 남이 체다 나가 능신기 남이 뭐인데 체딘데기 지레 자와 요리 제장 제바 링동 다 남아 근데 이미 당마데 러두 체 배주 당위리 당나 야고 예배 차라 강다 지라게 너도 체디 비주 당난 거에디 개침무시라디 너도 시에베 겁나 야이나 자제 셈바보 남기 제시 이기딘데 따로 치베 규림 난라 킹기리 너도 다 디다 남이 탐무 민잠 주바다 드라제 제시 균예기 루카지 요레 난주 가데스나 남이 당부스 예바디 로스지디 디난기 시작하 오드 당무지치에 개치월 디제 칭아 다리 남이 당무 민담 제바 시바지 로스지제 칭아기 시바주발라 다 제바 카지기 난라 이나 러두 체디나 남이 당무 민담 제바다 드로제 제시에 당문지 난예양 요리 남의 머체 민래 가르다오르베스나 던지 오든베 남이 탕보 민담주바 탕지외 르두자 세야딘데기 민답에 머체 코나남의 테다지외 융제겁레딘데 숭머데 레자도 남이 탕보이긴 시소자나 민래 칙도 교어 인양 베딜 민담 코나라 남이 탕보시 자신 조치 자량 민잠래 치도 미주 대실 분바오 까와오 시바더보 조치 자량 남이 당보 코나오 코나네베 조제 대세 치고베 금제라 셰미 디게 숭마데 숭베 튼다 디게 안저 척두 체는 슈베이나 털야이나 남이 당보 시

0: 呸的他妈这边塞着火气
1: 阿姐俺让卡巴洛打汤是吧
2: 阿妈啦俺没过自己
3: 婆婆我是给我的姐姐的就要过去他妈娘子听的你要不过落姐的
4: 啦차가나나카다류디타마틴쇼로니마시고네차가디나타마티니마지보네지미도니아자란주보유나콘주탕마야타마마티지럽다마지보라타마마티즈가지디디오유게니보모주저타마티인자조유응고
3: 고즈키란텐쟁아니
5: 야보아자란콘가소야다가르다나타마메트교세시
4: 아지다러니응응응야야妈的，就是天穹的。
6: 闲了三四千年，迷茫不总些啥钱儿，洗他妈去了啦！
7: 平常我们孙立五年，听见了杂志陈贵秀叫了，美军穷在南山卡巴安章积极鼓劲呢，美孙立五了，这我难过。
8: 开的尼泊尔土美军拉车车去，人个内有不通车，土道堵，卡巴安长，古处积极古建内只有千把着我难过。
9: 我人个家也个没做着呢了。
10: 哦，广播没错，既然个俺们见面都那么一般。
9: 来见面。
10: 您个家呀个面地，土星光面的空岛银子，俺见面都过日。
9: 土星光面啤酒那个面边加了年桂。
10: 土星光面是啤酒那个月呢，面边吃顿我啤酒羊他个那个。
11: 赘婿人不忙那样。
12: 点价赘婿早晚赢。
11: 那这熊蓝头可能牛车来给的米东阿他。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심 미인와 지의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12: 투경 안추 짐주 지수일러 송지 슈이네 조람 딘자당 여럽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용와 제교 개림 체디 딘자당 딘배 주슈 코리오지 투몽토 뜨구
11: 西边几年，生意可乐甜。南开前年，生活不行怕了。

0: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주로 냠다리 전쇼주인 땡디 선주로 긴난 된조보니
1: 시진핑키 본종 시즈총계를 기롱 종러 담대 추류기 뉴스 폭배티 좁든 캐치난테 특별 주동키 저와 체배 민의 최교 체바타 년가 타 인의 나초 체시를 주지 체교를 흉류겹디 미마망초계 체소타 균으로 되자라 게린 체교시 년도 나휴 리장키 친구 좁든 나외골타
0: 习近平年度艺术资助旅上海年末

0: 제 남랑케 진기 산에 서도도 리장키 알레기 피림라 식심나유 공기 레드족 중교수 당대 출로 응응고다 준지 중감소기 촉도뉴버든비 티베 레버치버다 텐럽진기 신주 증규 족중교르교라 흉린 개대 텐슈 강인루 튠뉴라께 닌다 튠법 댐부 용와라 제고시 송유 지린 송유안토 리장 닌장추 더지 신례 칠레 냠레 강도 피데 녀경 니즈 근지 십전난유 공기 남바나조지 신례 시균 의잠기 녀경 공배 동왔다 신례 지조 전기 십슈마라 퇴고 창도 동와 신지 신지기 탑람 갸기 후다 동와 신뒤 중대다 팅럽 신례 공배 지뒤 탐자 용와라 꾸디 동괴 시송유 지린 슈신 눔지 체유 공세데 리장기 마메 로도 눈기 튕기 두브림라 식심 남았다. 튠제 지중 니주 킨도 난유. 공기 식례 튠제 레뉴 십자 제교 공비 숙진 동았다. 둘이 못입다 레뉴 수조 토기 삼은제기 지교다. 진당 파르베 레뉴 야부 좁대 켄렘 뷰다 뛰어봤다. 튠례 제다 누싱다 진당 제다 체로 동와 레슈 둘이 뉴바 체로 동와제 체대 식례 튠례 진기 주제 토르 동규. 사제 뷰제다 덴자기 가구 냄부 송데 튠게다 유럽 레뉴 쿠르교소 가제 후지라 도난 침부 치봤다. 서식리 수조 파리기 제다 용라 더그 토담 치쇼 치로 다한데 만조츠 로디싱 디당기 사마사토바라 제그여시 내소나유. 리자 차강후 초교도 피비 중감 냐레 소기 모두 나와라 생유. 공기 사제 침부에 따와 락린 따르데 팅럽 중감 소비 공비 후다 동왔다. 신례다 나글레 쪽레 냐레제 징망부 냠비라 꾸디동왔다 중감 유구르소 레리망부 콩비라 꾸디동왔제 제거시 송유 우정롱기 뜻십라 피브로나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세니슈 주닌 징아조 중국 중앙 첩시규기 윤례 의원 개유미마 투소 윤례 의원 행강기 의원장 장로지희 급슈시페 예용미마 투소 윤례 의원 행강기 최소 팅니시페나 수슈 난켄기 예용미마 투소기 투미탄 슝윤나유바시 콩키 싱숨례 튕고르키 지게 수지 시진핑기 남세 개진타 당 중앙기 특주 규지 롭존라다라 치바타 망초타 지와 텀서 치바타 칠레기 케주 듄비 치바 튜미 겐티 주베 제제디 우주 가도르키 춤제 균투 사덴타 갸치르 동와타 총 10큐 용네 타게 용화레 구디 덴디 동치 레게 사바 부구시 네수나 유 슈미 손디토 튜미스 타딘기 균레 오율 행강키 추소토 우주 가도르키 춤제 균투 사덴타 갸치르 동와타 총 10큐 용네 타게 동회 레튠레 구디 덴디 동회 고르키 녜슈르 추십 제규르 미디 겐티 주바타 송지키 담시에나 유바시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ལེ་རི་ཐང ཁེབ་པོ་ཞན་དག་གི་ཐུམི་ཀྱང་ ཞིང་ལེ་ཐང་ཆོང་སིབ་ཁོང་བེ་དོང་ཧ་རེ་སིམ་ཁུར་ཐང་རྒྱབ་རུ་ཆེ་དེ་ཐུམོང་ཐོ་སིང་བ་ཆུ་པོ་ཐང་ ཞིང་ལེ་དོབ་ཅིན་ཆོང་སིབ་ཅི་དུ་ཅེ་ཡོང་ཧ་རེ་གུ་དེ་དོང་གུ་ཞེ་སུང་ཡུ་བ་ཤེ་ཏོ་ལ་ཅི་ཧེ་མི་མང་ཐུ་སོ་གི་ཐུམི་ རང་དོང་ང་དང་ཐང་རྒྱབ་གི་མི་མང་མང་ཆོ་ཐང་རྒྱུ་དུ་ཆེ་པེ་རྒྱ་སམ་རྒྱབ་པོ་ཆེན་ཐེ་ང་ལེ་ལ་ཁ་བེ་གོན་ཐེ་མང་ཆོ་ཐང་ཉི་བ་རེ་ཅ་བ་ཐང་མང་གི་ནེ་སུ་ཞིབ་ཆེ་རེ་མང་གི་ལོ་ཅུ་ཉིམ་དུ་མང་སུ་རེ་ཕན་པ་དོབ་ཅེ་ཆེ་ཁུ 在这他听路了别端起这种学问他从世界听众起着落手了后大学吧从世界他学生不他别动过去那种难有吧谁李红中起学没从都做就难有
0: 这个李红呢别别你出各部级别也有明码推出就连我有两个给从都听你的级别在你学中年级记住毕竟图娘这从中起从都错的欧洲个都是去重置目的四点他加急动了的创始权用呢，他的这动作来定了，规定当地动作高的给解释直接关系认识了，出行难忘嘛噻，切断直接签约。欧阳章赵乐基创造了小鱼，从小路段就以创作人编念的编剧及谈点内最大，狂背了规定动作，切断了密点，创建的创始给从美西在甘肃根据冷路透过长途动画的，民族根据的绝对弱，就是自己历史动画。若觉得听来军队空白着觉得古代动画的，欧洲民部的给永不拍觉得古代动画，新罗剧的弱来透过长途动画，创始的民部的根根监督觉得被切得不了，可得着吧？三家监督内部切别几对弱觉得来段也不着够吧？新来的四九人新的根据切得透过长途动画所见那段帖，直接签约。解释直接看给总理选拔六个中的新来的创始部的几个空白觉得欧阳天刚孟西部。努西部美术天空的制作跟送部这个民族根据据说第三级根据路段冲突的配备参加了三百的直接了联军语欧阳章宣布无畏怀疑冲突作用难语
1: 这个雷库呢比为内区根据密码推索军列欧阳联康给欧阳章赵乐际和大外界别参与出年给亚洲北京图乌兹别克斯坦给总统熊天康给主任美籍越狱瓦塔接着难语赵乐际和主席习近平他总统美籍越狱服役特区给你支付中国他乌兹别克斯坦给特区贴喷军一起二位电图清白他为主娘来了有多少位重置特区金去年被指挖贴推了三百推南军给全用特区肉的指挖了人牌的穷学中国消息乌兹别克斯坦超大娘图给克尼被做大给西屯开前屯局他七十天喷军一起电图动画去年二篇年来定十多动画节前的老党政坛南屯配送操行孙秀二位电片中国谈乌兹别克斯坦去来往极端操作团队去中国也有密码推送机乌兹别克斯坦去亲族这些谈则屯中文了兄弟家伙谈亲族谈都归来团结两牛别的定十多当天然后随结合结空别台阶了若然前队学习送去吧谁每集约一瓦西中国共产党五年来，龙国家的居民啊，活了活的，这些地来学不谈之。乌兹别克斯坦消息，中国几个早军了，自从南部学不谈。主席习近平给对南会，可能是一部全国情报写的，也不是几个月前。结合一部陈祖雷空姐早军中央来训练他，边角他针对罗素击溃了俄国所提供的年来定十度东区日股七星月级送去不是。
0: 这个内部呢，别别你做，四周各局级别借用欧阳两个。军列欧阳连刚给制作厅交接别参与学中年级按照仓总制作工作七八的，沿用四周级军列欧阳九批满足了给您的立即接受切入档案的，迷茫用推蒙托初步的俱乐部的规定点不动格西北的每天促进托当前难有。中国中央七十九级军列欧阳沿用四周级主席王沪宁创造了小鱼，军列欧阳徐令义以背对空白的。推蒙出脚的用法其实作为自己的思考的黑板的创建的创设的黑板用不的黑板界冲突动画的标准前的你不我推不切割的全国段语军列欧阳方光华以借用苏中央的天作的策序的当前白话的空气盲年的开来的你不我的为立不准备前的盲年的四句不丢空白的不在投票列秀抗力投票的各地动各系送语军列欧阳孙东升起满足建筑中央给策序的当前白话的空气俺这边开完了给您七八天那个结束开完了松江七八年军政呢最终七八发了解决前的西屯级俺的这话白白做个西屯南有军列欧阳陈兴英起同面卡柜的孟西托那里让卡柜七八冷路推过长途当地听着经济组军重置俺的边忙活的俺的边雄正啊盲用以龙具突破其格式电难语军列欧阳唐城配以卡格听孙别女不阿的为立不准备起不得记住不提记住了更难修别追了下东突破其的推蒙出救了让地其格式电难语军列欧阳陈贵云起 계급 기 롭수 청진지엔 기 탑주 라다라 띵섭 치바다 미덥 증류 기 멍시 롭수 뷰듀 공배 용마라 람디 토바 체급에 중고 등유 귤레오 윤 장쇼차오 이 나르마순베 민나라 처외 송종 치쇼 치로 동마다 슈누로 종기 처외 파르캄 조종테 체다 튕바다 칠레 젠기 추제 토르단데 슈누로 종소 대당아 차롱 용마라 팬도베 처외 파르캄식 뜨그시 뜨난유 귤레오 윤 정카이 왕부균전기 민나라 긴송 치바다 공백기 누바치로 동마다 제심 십슈마라 퇴고 창도 단데 왕부균전기 망주의 팬디 균두 치로 동급에 중국 등유 윤려 윤 류샤오미이 고숨롭조 중앙기 접슈대 담시에 나왔다 공기 총습기 지조 긴송마라 퇴고 창도 동마다 총습 균용내 다르게 용외 망주의 대교로 댄도 동급에 중국 등유 윤려 윤 왕루이 신수당 중앙기 접슈대 담시에 나왔다 공기 대단다 시베 때문에 조회 탑람 아르베 퇴고 창도 동마다 조내 미조기 대단 곡송 차와 십차 수당대 대당 중국 조경라 그대동 교시 등유 귤레오윤 가오샤오메이 로블로 룸베 지바 소종 지바라 갑교 지비 긴송 퇴고 창도 동마다 지조 젠기 십슈 코든 갸기 당대 십슈 뷰제 토르 동급에 중국 등유 귤레오윤 마준성기 민보 갱근전도 교류바라 가대 후다 쪽바다 집에 직지에 갱근을 참바다 고기 매바 소배 레든 교류주라 흉는 개대 갱근다 툰배 지조 냠도 준교시 등유 균려윤 차이쇼준기 시제 집에 출된 섭수 돈용지연라 균류 그대 동하다 부재력배 맨주 출된기 툰공대 총습다 시림라 초급에 중고 등유 균려윤 신앙화이 당쇼 강나야 메도베 미니에 레리기 접슈데 담시에 비바다 공기 민보로 균도도 참배 롭수 튕공 직조로 튀고 창도 동왔다 롭수 튕공 겪군다 줍시 껴바 직조로 착극이 렉수 당대 미망기 루이 침배 롭수 니르급에 중고 등유 개요스류기 주시 슌바 양진기 주조 조조난유
1: 디가 레콘에 비웨네츠 在你说出年节前中四周各局势别借用恩怨联看云列恩怨联看起从头听足结巴必经图吹瓦塘从头通忙速给您谈来去起秀七路丹田民望用听梦秋不如有法的规地电地东规西巴吹西的切地吹梅西林切巴西中国中央切不西局云列恩怨借用四周局主席王沪宁起就职从头足球那瓦马塞松懈江南局 空气中共操心作业把操心陆军习近平起松西南北中共中央起民望电话的金别空别起三路军统切托每日给陆军托细菌清水起预制高度的目的了给个领军规制切把谈怎么领托细菌清水起陆水马拉谈基础金属马拉面具车电马拉从一日给对抗金属马拉在中的超用谈军统人心结果内民望给作为不再投入动画谈盲错也投资了谈基础的投入解切入动画
2: 盲区恰恰空白了陆军人心的重置托把谈民盲用天盟托初步的丢费空豆颠簸西北学岸区电给你给他就人心的吞宁了可挖丁色林把谈松就你他几度托把的切的民盲西追击民盲给吞吐恰挖主角军庆谈当谈西雄了兄弟前天民盲给地界切入动画谈民盲用天盟托初步丢丢颠簸岸规的动画了然地七八界一团天中国南北停着见了规的脚步动气 미심탄,튜몬경윤진,로트탄,두슈제,지두차구시송유바시.왕후님키,튜몬토,초보르교와체교니,지소진루,팅접젠기믹세케진시힌.중국나베팅접젠도교화를,망수니,튼지힌.미망스주기,망수겐송탄,렉주치슈,치로동화탄,미망용,튜몬초보르교화를,구디,댄디동유골키,지겹수지시진핑게남세케진,롭전탄,고와딩섭림바탄. 中国各民学派中国仓宗垂所听西北全国谈龙安村给拆归中国派在内给这一类给规制了密信龙安村给拆归中国派推给给盲族族用了兄弟家伙谈比赛头回来秀抗力用法的规定动画永不过些冷露推赃的动画迷茫路易清派露宿雷巴的念的话继续跟宿马拉推赃的动画 대당中国组织将有了七八所国企，那天了谈不明的，随着委员会盲评起全国盲诊对吧谈，盲评起查完盲诊，主角这座写的，当他结合起特区规制，全都都缺乏了，让这七八谈，听着讲起组织重置体位盲会，体位胸胀啊，迷茫用了偏不准头发切口。 金融市场的落实部来跟比赛投票过年领主七八趟全面司令给来团军队案同进也不期盼。陈素塔通知在这些结果开心年底案也不必给协送有把谁。但他接不住从就托富贵各区批评金融市场的欧元